0: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문 열었습니다.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도 하고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나누는 라디오입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해볼까요? 전문가 두 분 바로 모십니다. 재무전문가 양승환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올해 함께해서 잘 다져진 관계,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여는 말에서 들으셨을 텐데 떠오르는 네. 분들 있으신가요?
1: 가장 불편한 게 또 편한 거라고 딱 듣자마자 와이프밖에 안 되더라고요.
0: 배우자.
1: 네, 17년 차인데 아 와이프가 지금 나절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0: 그죠 그죠. 네. 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
2: 맞아요. 뭐 친구분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뭐 남편도 있겠지만 제일 관계가 좋은 거는 우리 딸. 저 뱃속부터 제가 품고 있었던 너무나 뭐 아무 말도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지만 모를 것 같도 같은 그런 딸 가장 네, 편안한 관계
0: 정말 자연스럽게 잘 다져진 관계 뭐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 인지상정일 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머니특별시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에는 상담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상담 시청은 저희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과세에서 실거주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을 살 때와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핵심은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검토 방안은 단순 보유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혜택을 늘리는 겁니다. 아울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경우 사실상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역시 전체 세 부담 구조 안에서 함께 검토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을 반영해서 상한액은 기존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을 넘는 고소득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는데요. 최고 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60만 5천 원대에서 62만 6천 원대로 늘고,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서 본인 부담이 월 만 원 가량 증가합니다. 다만 월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소득이 그대로라면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소득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즐긴 음식과 방문지가 화제가 되면서 식품 외식업계가 이른바 젠슨 황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황 CEO가 잠실 야구장에서도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관련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 회를 기록했고요. 같은 메뉴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고, 또 홍대 인근 붕어빵 가게와 편의점, 치킨 매장 등도 방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매출 증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황 CEO가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바나나 맛 우유와 식혜, 초코파이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SK 하이닉스와 세븐일레븐이 협업한 HBM 칩 과자는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외식업계는 BBQ를 비롯해 삼계탕과 냉면, 칼국수 맛집까지 주목받으며 K-푸드 전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기업 광고가 아닌 세계적인 IT 기업 CEO의 자발적인 선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중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죠. 오늘의 출동지는 서울시 종로구네요. 자, 문팀장님,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들 인정사정 봐주다 하나둘 늘어난 보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입니다.
0: 내가 못 살겠다.
1: 네. 지인이 부탁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말에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둘 가입한 보험들이 시간이 흘러서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과도한 사망보장과 CI보험의 문제점, 해지보다 손해를 줄이는 감액 조정 방법, 그리고 보험료

0: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진단비, 치료비는 보완하고 남은 돈을 노후 준비로 연결하는 방법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야, 오늘 많은 게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 고민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낙원상가에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는 58세 자영업자입니다. 제 보험의 역사는 바야흐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친한 친구가 생명보험사에 취직했다며 찾아왔길래 실적 하나 올려주자는 마음으로 월 1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후배, 친척, 지인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새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만 12건, 여기에 운전자 보험과 화재보험까지 합쳐서 총 14건의 보험료를 안고 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언젠가 써먹을 날이 있겠지 하며 하나둘 늘려온 건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0: 당신 내 부탁은 하나도 안 들어주면서 남의 부탁은 왜 이렇게 다 들어준 거야? 우리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
2: 아이고, 그게 남의 부탁 들어준 게 아니라 다 당신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준 거야. 아플 때 돈 걱정 안 하는 게 얼마나 큰데 정말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 할걸?
0: 나중에 아플 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우리 부부 보험료가 한 달에 170만 원인데 그중에서 129만 원이 다 당신 거라고.
1: 제 보험이 많은 줄은 알았지만 보험료가 이렇게 큰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으니까 자녀가 성인이 되면 사망보장을 과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CI보험은 일반 진단비처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중대한 질병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놀라서 제 보험을 다시 보니 대부분 종신보험과 CI보험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저금했으면 목돈이 됐을 거라고 속상해합니다. 저 역시 지인 부탁이라고 거절 못한 게 이제 와서 후회되네요.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도, 정작 필요한 보장이 부족할 줄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들, 저희 부부 보험료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은 남길 방법 있을까요? 네, 사연 만나보고 왔는데요. 58세 자영업자라고 하셨어요. 보험료가 내 것만 129만 네. 원, 그리고 아내 것까지 합치면 무려 170만 원. 와, 제가 저 비록 일주일밖에 안 하셨습니다만 제일 많이 내시는
2: 예,
1: 보험료 부담이 진짜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통 보험료 많이 내고 있으면 그만큼 보장도 든든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연자님의 경우는 좀 불안한 부분이 많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자님 보험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사망 중심의 구조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었어요. 상해 사망이 7억, 질병 사망 4억이면 총 11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사망 금액을 유지하려면 납입 보험료가 당연히 무겁게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연자님이 실제로 필요하신 보장은 사망금보다 현재 혹은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리스크라는 점이에요.
1: 그렇죠. 그러면은 사연자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겠어요?
2: 네. 우선 뭐 종신보험과 CI 보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종신보험과 CI 보험은 주계약이 보통 사망이에요. 사망 보장만 지금 11억이나 있었고요. 암진단비는 8천만 원이지만 전부 CI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대한 암이라 판정받아야지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뭐 뇌혈관이라든지 뭐 심장질환 진단 같은 좀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런 자금은 전혀 없었어요.
1: 전혀.
2: 네. 네. 거기에 뭐 뇌출혈, 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6천만 원 준비되어 있었고요. 입원비하고 치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셔서 뭐 수술비나 치료비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니까 사연자분이 정말 이 망연자실하는 표정이 보고도 저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1: 참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오 이거 골다공증 아니야? 구멍이 막 숭숭 뚫렸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보장은 이렇게 좀 많이 부족했다. 진단비가 대부분 CI보험, 그러니까 이제 중대한 질병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0: 네. CI보험은 일반적인 진단비처럼 암, 뇌, 심장질환 진단만 받았다고 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보장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우리 사연자님처럼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아프면 우리 바로 소득이 좀 끊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빠른 지급이 되는 진단비가 꼭 필요합니다.
1: 진단비가 꼭 필요한 상태인데 또 하나 문제로 짚어주신 게 지금

0: 사망보장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사망보장 중심으로 보험이 좀 과도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사연자님 보험 구조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에요. 사망 중심의 종신 CI 구조는요. 납입 기간이 길고 또 보험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해지할 경우에는 환급금이 크게 손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부담인데 그렇다고 쉽게 해지하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가 생기게 되죠. 특히 사연자님은 58세이시고 앞으로 은퇴에 이제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게다가 이제 낙원 상가에서 악기 판매점을 운영하고 계셔서 이 소득 변동성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정 지출이 크면 노후 준비 그리고 위험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사망 보장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를 확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사연자님 부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최소 8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였습니다.
0: 80만 원을 다달이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제 환영이긴 한데 근데 아까 그 환급금 말씀하셨잖아요. 또 막상 이렇게 보험 해지할 때 손해액이 막 크게 생기면 이게 그동안 낸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망설이게 되는데 보험을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상 가장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그동안 부어놓은 돈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보험이 앞으로도 사연자님 위험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예요. 사망 금액이 너무 큰 종신보험은 사실 노후 준비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거든요. 지금 사연자님처럼 부담이 되면 차라리 일부는 감액 유지하고 일부는 좀 정리를 한 후에 필요한 보장, 재구축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해지 자체보다 재구조화해서 손해를 줄이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이 납입 많이 진행된 종신보험은 감액 후 유지하거나 환급금이 적어서 손해가 큰 상품만 골라서 정리하는 방식이 있죠.
0: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해지하는 거 말고도 그렇죠. 감액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 또 있군요.
1: 네.
0: 그러면 우리 사연자님 보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우선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사망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0: 사망 금액을.
1: 네, 우선 사망 11억은요. 현실적으로 너무 과해요. 자녀분들이 이미 성인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두 번째는 CI 중심 진단비를 표준형 진단비로 변경을 해야 돼요. 요즘 보험 설계는요. 빠른 지급이 핵심인데 이 CI 보험은 지급 조건이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0: 네.
2: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연자님 연령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하고 치료비, 그리고 상해질병 수술비인데요. 이 부분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는 확 줄이면서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부보험료 전체를 같이 보면서 중복되는 보장을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0: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반영해서 보험을 그래서 정리를 한 결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 네. 우선 사망보험금의 중심의 종신보험 8건을 감액 완납해드렸고요. CI 구조를 좀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그 보장 부분들은 손해보험으로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뭐 이대 진단비인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암 치료비 거기 1억과 뇌 심장 치료비 2천만 원을 보완해 드렸고요. 질병 상해 수술비로 재구성해서 혼자 129만 원이던 보험료가 54만 원, 3만 원으로 조정을 해드려서요.
0: 네.
1: 76만 원. 잠깐 해드렸어요.
0: 오, 예.
1: 네. 배우자님도 이 보장성 보험으로 동일하게 진행해드려서요. 29만 원으로 줄여드려서 매월 11만 원을 절감해서요. 두 분 합쳐서 87만 원을 줄여드렸습니다.
0: 와.
1: 이게 단순히 보험료를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장은 더 탄탄하게 비용은 가볍게 들어서 두 분 다 너무나도 세상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0: 와, 매달 87만 원이면
1: 그렇죠.
0: 세상에. 예,
1: 1천만 원입니다.
0: 듣는 제가 다 시원하네요.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감액 완납했다는 그거는 뭐 이제 추가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냈던 돈 내에서 보장금 좀 적게 받겠습니다 하면 그냥 알아서 거기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감액 완납이라는 거.
2: 감액 완납은 그 보험료에서 그동안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감액을 해서 사망 담보를 감액하는 거예요.
0: 네.
2: 금액을 뭐 지금 뭐 11억을 뭐 줄여서 뭐 5억이나 아니면 네. 3억으로 대폭 좀 줄인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돈은 안 내도 그걸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0: 하여튼 내가 더 안 내 지갑에서 나갈 거
2: 감액 완납.
1: 네, 앞으로 완납. 내야 될 거를 네. 완납. 부분 해지를 하면서 완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0: 예. 좋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데, 그, 사연자님처럼, 이렇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매달 이렇게 나가는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이 더 크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험을 설계할 때 좀, 이런 걸 기준으로 구조를 잡아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추천 정리를 해 주신다면.
2: 네, 맞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은 특히나 보험을 비상자금 플러스 소득보의 개념으로 사실 보셔야 되거든요. 뭐 즉 아플 때 빠르게 돈이 나와야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인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고정보험료 비중을 전체 지출의 10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연자님은 현재 소득 대비 129만 원이면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0%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걸 해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균형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실상 갱신형만 많아도 갱신형은 계속 돈을 내야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료 폭등으로 사실 유지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첫째가 고정보험료 비중을 전체 지출의 10에서 15%로 줄이고 이제 두 번째가 갱신형 보험이 많은지를 체크를 하면 된다. 세 번째도 있나요?
2: 세 번째는 사망 금액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수술비 중심 보장의 우선 수령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요. 종신보험이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구조가 지나치게 사망 쪽으로 쏠리면 실제로 필요한 보장이 비게 되는 게 그게 문제인데요. 이 기준을 잘 잡아놓고 설계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가 나옵니다.
0: 네. 결국 뭐 사망 이후에 보장보다 나 죽고 나오는 돈보다
2: 그렇죠.
0: 지금 내가 더 중요하다. 살아 있을 때 필요한 진단비와 치료비 보장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잡아가면 되겠는데 그냥 보통 그러면은 사망 보장은 한 요 정도는 준비하면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이랄까 평균이랄까
1: 평균. 그런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따로 평균은 따로 없고요. 네. 우선 저는 그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녀 나이를 물어봐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좀 자녀 성인이 해야죠. 될 때까지는 네. 좀 필요한 건데 솔직히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사망에 나온 돈이 네. 뭐가 그게 중요하겠냐 이거죠.
0: 지네들이 벌 수 있는
1: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네. 핵심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망 가장의 사망 보장은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이게 그 돈 때문에 정작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 소득이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가장 큰 문제가 유지하느라 또 노후 준비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보험은 소비 또는 지출이기 때문에 여기 쓰는 금액이 많으면 뭐 연금, 저축 여력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특히 사연자인 경우처럼 종신보험이 또 여러 건이면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사망 시 지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노후 생활을 위해 쓰는 돈과는 개념이 달라요. 물론 뭐 연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금 전환했을 때 연금으로 받을 때는 정작 금액이 너무 작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0: 연금을 돌려쓰지 했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네. 건 얼마 안 된다.
1: 맞아요.
0: 체감적으로 한번 뭐 사망보험 주계약 이건데 그거 연금을 돌면 얼마가 나온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보험은 목적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준비하는 연금보험이 있고 종신보험은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 1억씩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종신보험이 예를 들어서 한 뭐 매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온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은 거의 3, 4배가 나온다라는 거죠. 아. 30만 원, 40만 원 더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0: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보험료 아까 유지 얘기하셨는데 자체가 이렇게 보험료가 크면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2: 그렇죠. 물론이죠. 정말 큰 문제는 보험료가 너무 높으면 중간에 해지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몇 년간 낸 돈보다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가 모두 고정 보험료가 높으면 갑자기 아플 때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0: 같이 또 뭐 그렇죠. 자영업하시면
2: 맞아요. 네. 그리고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구조를 바로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 상황에서는 보험료를 줄여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노후 준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부부 보험료를 월 87만 원이나 줄여드렸으니까 네. 이거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또 약간 저축은 강제성이 좀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이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남는 보험료로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보험을 매달 80만 원씩 7% 확정 금리로 7년 동안 납입을 하고 5년 후에는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0: 상품을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또 납입 기간 7년이면 충분히 납입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또 좋은 상품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1: 58세시니까 네. 65세까지 계시고 네. 예, 5년 후면 70세부터 100세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이제 지인 권유로 가입한 보험은 네, 이게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그쵸. 거예요. 정리할 때 어떡하지? 네. 어떡하지? 어떻게 그분 얼굴을 보지? 아, 괜히 관계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0: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네. 아. 기간이 이렇게 오래 했는데요.
2: 맞아요.
1: 이런 기회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2: 사실상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우선 뭐 보험은 결국 뭐 가정의 재정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가정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우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분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또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셨고 오래된 보험은 그분도 지금 사실상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어려운 구조일 수 있고 또 실제로는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마시고 뭐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감액 유지나 뭐 구조 조정 방식을 활용하면 뭐 그분에게도 덜 미안하고 나도 부담을 좀 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해지가 아니라 일부만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그 인간관계 너무 맞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선은 내가 문제입니다. 네. 내가 버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즉 관계를 지키면서도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네. 여지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내 미래가 달린 보험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분도 이제 보험을 계속 하실 거니까 그쵸.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자, 오늘 사연은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이 든든한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라는 점 보여준 그런 사례였고요. 사망 보장이 너무 크고 CI보험처럼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보험이 많다면 정작 살아있을 때 필요한 진단비나 뭐 치료비 보장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때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너무 크면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 당장의 현금 흐름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우리 집도 보험 점검 필요하다 하는 분들 문자 주시면 돼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417번님이 지인한테 든 보험은 3개월만 넘기면 지인한테 배당이 무관합니다. 이런 말 맞습니까?
2: 아니요.
1: 아니랍니다. 공사지분이. 아니랍니다. 예. 예. 아, 그러면은 관계가 있는 거는 쭉, 이 해제할 때까지 쭉 가긴 가는 거죠.
0: 근데.
2: 그건 아니고요.
0: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 예, 아까 목적이
0: 아무리 그분이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돈을 내주진 않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보험은 납입기간이 문제예요. 한번 가입을 하면 보통 1년, 2년 납입하고는 끝나는 상품이 아니라.
1: 그쵸.
0: 짧아야 20년, 30년. 재정신이 평생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죠. 이게.
2: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0: 합니다.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자, 이정현의 우리가 또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바꿔?

0: 과연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저희 음악 듣는 동안에 CI보험에 대한 고민 문자가 좀 많이 도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7393번님이 주셨어요. 저도 50대 자영업자인데요. 방송을 듣다가 제 보험증권을 확인하니까 다 CI보험이네요. 10년 전 가입할 때는 좋은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한 건데 이게 요즘 구조와 왜 맞지 않는 걸까요? 아, 근본적인 왜 안 맞아요? 좋다면서요. 왜 안 맞아요?
1: 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도 심근의 손상 범위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지급이 되고 뇌졸중도 출혈, 경색 모두 포함된 게 아니라 특정 범위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질병을 진단받고도 CI 기준에는 해당 안 된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민원 사례가 많았어요.
2: 네, 맞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요. 진단비가 지급이 빠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곧 생긴 분들에게는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요즘은 뭐 일반적인 진단만 받아도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돼요.
0: 네.
2: 그래서 CI 보험은 요새 좀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조건을 맞추기도 힘든데
1: 그쵸.
0: 그 조건을 맞추고 나서도 빨리 지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2: 맞습니다. 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0: 되니까. 그러니까 맞춰서 통과만 되면 나오긴 빨리 그렇죠. 나오나요?
2: 그 맞추는 조건이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요? 네. 조건 맞추기 그렇게.
2: 뭐 장애 지급률 진단서를 끊어오라라고 하는데 네. 장애 지급률 진단서를 당장 끊는 게 아니라 6개월 뒤에 끊을 수 있거든요.
1: 장애니까.
2: 장애니까. 그 장애가 6개월 뒤에 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니까.
0: 네.
2: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0: 병을 하나 더 새로 얻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구조와는 맞지 않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2: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표준 그 질병에 적합하도록
2: 네.
0: 바꾸시는
1: 진단만 받으면 받을 수
0: 있도록.
1: 거.
0: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번에는 846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8이신데 최근 기억력 감퇴가 심해서 걱정입니다.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있는 정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식사한 것도 잊으시고 가족에게 밥

0: 밤새 전화를 하신 뒤에 그 사실도 기억하지를 못하십니다. 요양 등급을 신청했지만 또 조사 때는 답변을 잘하셔서 등급을 받지 못했어요. 현재는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 요양보호사님이 하루 3시간씩 오시는데요. 한 달 80만 원 넘게 들어서 부담이 큽니다. 아직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좀 모시고 싶은데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또 저도 40대 중반인데 미리 제가 급여 보험을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아우, 가족 모두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님이 요양 등급 신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하셔. 또 그때는 하필 또 맞아. 대답을 또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너무나 많으세요 이러신 분들.
0: 예,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계시는데 아우 좀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사연자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요양 등급 받을 때 정말 어렵게. 받긴 받으셨어요. 예. 세 번째. 네, 5등급을 받으셨거든요. 이상하게 정말 공단에서 나오시면 너무나 질문에 답을 잘하시고
0: 바짝 차리시네요.
1: 네. 네.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상상 이상이죠. 사연자님 말씀처럼 하루 3시간씩 요양사님을 부르면 한 달에 80만 원, 많게는 사실 1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일정 부분 지원되지만 등급을 사실 받지 못하면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요양보호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2: 보험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지금 이 사연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는 가입하기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면요.
0: 상태면.
2: 네, 일반적인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 가입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2: 그래서 보험은 건강할 때 네, 준비하는 게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 이미 질병이 발생한 뒤에는 가입이 어렵다.
1: 네.
0: 만약에 혹시 병원을 안 가셔가지고 네. 뭐 진단 기록이 없다. 그러면 어떡해요?
2: 그럴 수 있죠.
0: 그러면
2: 기록이
0: 하실 수 있는.
2: 없으니까.
1: 기록이 전혀 병원을 안 가셨으니까.
0: 근데 요양 등급을 신청하실 정도면 받으셨겠죠.
2: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런 것만 또 생각이 나서.
2: 꼼수라고 하는데.
0: 아무튼 질병이 발생한 뒤에는 가입이 어렵다.
1: 네. 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진단받은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치매 관련 보험은 가입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 증상이 있어도 한번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해도 등급을 받기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근데 만약에 기회가 한 번뿐이라면 전국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0: 이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시위가 일어날 판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정답은 X.
1: 그쵸. 제가 아까도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세 번째.
0: 아, 그쵸. 그쵸. 아, 그러셨네.
1: 그쵸. 예, 제가
0: 그러셨네요.
1: 힌트를 드렸습니다.
0: 네.
1: 네. 답은 X.
0: 반대로 맞나요? 반대로 쉬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1: 더. 네. 제가
0: 저희도 한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네. 정답은 X 맞으셨고요.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진행형 질환입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늘어났다면 장기 요양 등급을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8466님도 보험보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장기 요양 등급 재신청입니다.
0: 재신청. 근데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뭐 이게 등급이 몇 개가 있죠?
1: 1, 2, 3, 4, 5 지금은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습니다.
0: 그렇게는 처음에 뭐 5등급을 받았어. 근데 상태가 또 진행형이다 보니까 2등 뭐 이렇게
1: 4등급
0: 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또 신청해서 받아야
1: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아,
1: 저희 어머니도 네.
0: 아,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다라고 판단될 때는 또 신청을 해서 그렇죠.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리고
0: 거군요.
1: 이제 등급이 2년에서 한 번씩 등급을 받아야 돼요. 재등급.
0: 아,
1: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닙니다.
0: 아니라 네. 2년에 한 번씩 또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급을 받으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나요?
2: 네, 우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요. 뭐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목욕, 뭐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연자분처럼 매달 뭐 수십만 원의 비용을 쥐치러 계신 경우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새 보험에 가입해서 이미 발생한 치매 요양비를 보장받기는 어려운데 다시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재신청을 해서 받으신다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번 뭐 저기 뭐야 거절 당했어요. 재신청은 얼마 있다가 할 수 있어요?
1: 그거는 뭐 기간이 없습니다. 아, 뭐 한 달 정도 지나고 하셔도 되고.
0: 신청하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1: 아니죠. 거기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자 수가 많기 때문에.
0: 네. 아무튼 이게 좀 텀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재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연자님도 40대 중반이시라고 하시면서 뭐 지금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1: 우리 재가급여 보험의 뜻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가급여 항목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해주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요양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때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가 재가급여인데요. 하지만 우리 공단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실제 간병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사에서 별도로 출시한 상품이 바로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0: 그렇군요. 자택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될까요?
2: 네. 재가급여는요. 크게 6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먼저 뭐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방문해서 뭐 식사 보조라든지 뭐 갈아입기, 뭐 세면, 청소, 뭐 말동무, 이 안전관리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좀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문 목욕 서비스인데요. 목욕 차량이나 뭐 이동식 목욕용품을 갖고 요양보호사 두 분 이상이 방문해서 어르신 목욕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좀 도와드리는 서비스예요. 고령의 어르신들께는 이 목욕 서비스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서 이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또 세 번째로는 방문 간호 서비스인데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같은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해서 뭐 혈압이나 혈당 체크, 뭐 상처 소독이나 재활 운동 지도 등을 해드리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집에서 찾아오는 이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0: 다 정말 필요한 거네요.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진짜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참 든든한 제도다 싶고요. 여섯 가지로 가셨는데 그러면 네 번째는 뭔가요?
1: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인데요. 우리 차량 지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도로에. 주야간 서비스.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는 주야간 보호센터에 가셔서 식사, 또 간단한 운동, 인지재활 프로그램, 사회활동을 받으시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도 사실 덜고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우울감을 줄일 수 있죠. 저희 어머니도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거든요. 너무 좋아하세요. 노치원, 일명 노치원이라고 하죠. 노치원.
2: 다섯 번째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단기보호 서비스예요. 가족이 병원 입원이나 출장 등으로 며칠간 돌봄이 좀 어려울 때 어르신이 단기적으로 시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복지용구 용세어입니다. 미끄럼 방지 양말 구매라든지 보행기, 뭐 전동 침대라든지 뭐 안전 손잡이 지팡이, 뭐 목욕 의자 같은 노인용품을 저렴하게 대여해드리는 제도인데 낙상사고나 욕창을 좀 예방하고요. 어르신의 이동과 생활을 보다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0: 진짜 뭐 다 좋은 서비스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민간보험에서 말하는 재가급여 보험. 이거는 이런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보험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민간보험의 재가급여 보험은 혹은 뭐 또 간병보험 재가급여 특약은 이런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원해주는 구조인데요. 단 이 보험도 사실상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혜택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더라도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요. 한 달에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재가급여 보험이 있으면 매달 뭐 50에서 80만 원, 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보험금 지급을 받아서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험사에서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도 보장이 되는 곳이 많아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0: 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재가급여 보험도 결국에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걸 따로 뭐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1: 네,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을

0: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사실상 전부 해결될 수는 없고 기존 공적 급여와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장점이거든요. 그리고 노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또 서비스 이용 시 추가적인 금전적 보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요양을 지원받기 위함이죠.
1: 네, 맞습니다. 특히나 자택에서 요양을 좀 희망하시거나 요양보험 그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요.
2: 네.
1: 제가 서비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가 급여 보험으로 정액 보험금이 일정한 이렇게 완충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2: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과 제가 급여 보험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시간이 지나면 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등급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다시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제가 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민간 제가 급여 보험까지 따로 준비를 해주신다면 뭐 추가 비용 부담 확실히 덜 수 있겠죠. 부모님 치매 간병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 우리 우희숙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서 무척 고민이 됩니다. 자식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정말 나 자신이 큰 걱정입니다라고 49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70대 이제 후반이신데 좀 걱정되실 것 같아 스스로. 네, 건망증까지 심해지고 계셔서 뭔가 좀 이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편하게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50번 1호 문자 메시지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5874번님 사연도 만나볼게요. 저는 52인데요. 52세인데요. 부모님 간병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저도 나중에 치매 오면 어떡하나 불안해요. 간병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 다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이게 또 이제 보험도 자꾸 욕심이 나고 이것도 이거 하면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예. 네.
0: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보험료가 가장 문제잖아요. 뭐 간병보험, 말씀하신 간병보험, 치매보험, 재가급여보험은 사실 각각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뭐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간병보험은 뭐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뭐 일시금 또는 월 지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1: 그리고 또 재가급여보험은요. 특히 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요양보호사 비용처럼 매달 들어가는 간병비를 월 단위로 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크다. 지금 현재 52세시면 보험료도 아직 무겁지가 않으니까.
0: 얼마나 나올까요?
1: 뭐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0: 금액이 받는 게 50에서 100 사이로 받을 수 있잖아요.
2: 네.
0: 100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전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한 50을 내시려면 네. 뭐 한 5만 원대도 가능하시다.
1: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 없이 최적화 설계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1: 맞아요.
2: 그러면 뭐 간병, 치매, 재가급여 이거 중에 뭐 순위를 따진다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본인 상황에 맞게?
0: 상황이 혼자다.
2: 혼자다.
0: 모든 가족이 없다.
2: 네.
0: 그러면 이제 간병부터 좀 준비하시라고.
2: 간병이 근데 있으면 되겠고.
0: 그리고 또 치매 제가 보험도 중요하죠.
2: 다 중요하긴 한데.
1: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연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연금.
1: 돈이 중요한 거잖아요.
2: 어차피 지금. 다 돈 모으자 저기 그 대비를 하는 거니까.
1: 맞습니다.
2: 예.
1: 맞습니다.
2: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네요. 예. 자, 8625번님 사연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81세시고 장기 요양 등급 5등급 받으셨어요. 치매 초기가 맞는데 제가 급여 서비스 중에 어떤 걸 먼저 신청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서비스를 뭐 여섯 개를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 순서가 있는데 우리 이제 8625님 5등급 어르신께는 사실상 이제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장 먼저 해드리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어요. 사실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자극 활동도 하고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처음에는 요거부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님이 하루에 이제 3시간 내지는
2: 3시간은 4시간. 내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 단위가 그런 건가요?
0: 단위가 좀 그래요. 그렇게. 근데 이제 등급이 좀 높으면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2: 네.
0: 5등급이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데 그렇게 오시면 어머니 뭐 좀 깔끔하게 세수도 좀 해드리고
2: 맞아요.
0: 그다음에 청소도 좀 해주시고
2: 말벗도
0: 또 어머니랑
2: 해드리고.
0: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2: 진짜 주변에 보면 요양보호사님 도움 받으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1: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 야간 보호센터 이용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요. 보호자님이 돌봄 부담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우리 센터별로 인재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까 우리 거주지 근처 장기요양 센터에 문의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양보호사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지원도 또 함께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어머니를 다, 저희 엄마를 다 겪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요양보호사님 3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간을 되게 외로워하세요. 근데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니까 아침 지금 8시 40분에 가시거든요. 저녁 5시 반에 오시는데 그동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조금씩 이제 좀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신다 그러면 주야간 보호센터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2: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8625번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과 이제 정보 가득 나눠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콕 집어주신다면.
0: 원포인트요. 보험은 남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이니까 나에게 맞는 금액으로 신중하게 가입하셔라.
2: 나 살아있을 때를
0: 그렇죠.
2: 가장 저기 기저에 두시고 네. 계획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저는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지출이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1년 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정말 길게 납입을 해야 된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래서 신중하게
1: 준비를 해야 된다.
2: 네. 요 두 가지 포인트 오늘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한 로로의 시간을 달리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 있었던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두 개 차로가 통제였었기 때문에 뒤로 개항부터 4km 구간 정체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도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 마포대교부터는 작업이 시작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하월곡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신내나들목 부근부터 작업지점까지 정체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가는데 20분 넘게 걸립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4차로가 행사 준비로 통제 중인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삼촌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날지 아니면 5분만 더 잘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은 5분 알람 했다가 오늘 또 늦을 뻔했다고 하시는데, 출근길엔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길로 갈지 늘 가던 길로 그냥 갈지, 점심은 또 뭘 먹을지, 대구는 누구를 만날지. 돌아보면 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네요. 별거 다닌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걸 고르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건 참 소중한 일이죠. 오늘은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의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윗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짙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6월 10일 수요일 첫 곡은요, 김민기 내 나라 내 결애로 문을 엽니다. 김민기 작사, 송창식 작곡. 음악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송창식 형님이 작곡하신 거를 알고 있었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김민기 형님의 작사와 송창식의 작곡으로 만들어진 내 나라 내 결애.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곡이네요.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첫 곡으로 보내드린 내 나라 내 결애였습니다. 아, 60민주항쟁이 올해로 39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오늘처럼 평범한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일산마청의 주님께서요, 청년춘호 형님 반가반가 출첵합니다. 삼성 코엑스 가고 있는데 강변북로가 양화대교까지 정체되다가요, 마포대교까지 잘 왔는데 지나서부터 다시 정체됩니다. 아, 수혜로전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평범한 우리 일상이네요. 그렇죠? 늘 어제와 같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나왔다가 된통 당하는 일들이 많죠. 항상 변수가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일상인 것 같습니다. 자, 함신의 폭성 오늘 3부는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 포크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정인지, 함춘의 폭성과 함께 발전하고 자라나고 있는 새싹 정인지가 오늘은 밴드와 함께 나온다고 준비를 해서요, 아침 일찍부터 아주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기술진들, 감독님들 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네요. 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려 4곡을 라이브로 다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은 더욱 멋지고 힘찬 라이브 포크너가 될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가능한 TBS 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전에 받아 놓으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곳을 통해서요.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신의 폭슨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 소개하는 순서죠. 자, 숨 한번 크게 쉬고 기분 좋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러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죠.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제공하고요.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일러드 분말소화기 갖고 싶어요. 저도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PDR 렌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나도 발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먹고 싶어요. 청정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이것도 건강에 좋겠어요.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그 여주가 그 뭐 수생같이 생긴 거 긴 거 얘기하는 건가? 아,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이거 한번 먹어볼 수 없나?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죠.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메디비오. 그리고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역에선 터미널 앞. 여기 가시는 분들 계실까요? 과폐가 있다고 합니다. 50년 전통의 강남 상호에서 제공하는 멸치 세트. 그리고 제가 갖고 싶은 망치 있어요.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 공구죠. 헥토르. 가정용 망치입니다. 고마워요. 잘잘하네요. 감사함을 담아 두 곡 전합니다. 안치원 소금인형 신영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안치환의 소금 인형, 그리고 신영원의 좋은 세상이 될 거야. 두 곡 함께 했습니다. 기분 좋네요. 기타 소리가 잘 들리니까 또 상쾌해지기도 하고요. 8557님께서는요, 저도 절절하게 마음을 담아 좋은 노래 고마워요. 어떻게 마음이 전달되셨나요? 감사합니다. 5224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녁에 한바탕 소나기 지나가고 상큼한 아침. 촌오라버니 목소리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은 우리 동네 뒷산 둘레길 독립운동가 묘가 있는 곳 가보고 와야겠어요. 성큼한 아침처럼 목소리 좋아요. 오늘도 파이팅! 둘레길에 독립운동가 분의 묘가 있군요. 의미가 있는 곳에 사시네요. 다녀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 삼아 한 바퀴 휘휘 돌고 오시죠. 부럽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현우 PD님, 오늘 아침 어느 앵커 브리핑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영웅이십니다 라고 하더군요. 맞아요. 정말 매 순간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영 차해보렵니다. 라는 아주 또 건강하고 기분 좋은 멘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부산 다대포 두송반도 일대에서 약 1억 년 전. 아주 옛날에는, 그렇지,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생명체의 알화석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 얘기할 뻔했네, 제가. 그렇죠? 분석 결과, 이 알의 주인은 키가 5, 6미터에 달하는 대형 개체였다고 하는데요. 두 발로 걸었고, 부리 모양의 턱과 깃털을 가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이 생명체가 서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약 1억 년전 지구를 누비며 살았던 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라는 보기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1억 년전 지구를 누비며 살았던 이 생명체는 무엇일까요?를 맞히는 문제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번은 청룡, 2번은 공룡이죠. 1번 청룡은 예전에 MBC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2번은 공룡. 어디 살았지? 2번이 조금 오래 살긴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시면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현우 PD의 첨언과 함께 저희가 정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퀴즈 보내는 정답 기다리는 동안 두곡 준비했습니다. 구라기 드립니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고 이게 살았다고 하죠.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 두곡 출발합니다.

한준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꾸러기들,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뭐가 살았죠?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어요. 지혜로우셔요. 자, 오늘 한 퀴즈 정말 정답 많이 보내셨는데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공룡이었습니다. 1번 청룡은 예전에 MBC에서 키우다가 그게 LG로 이사 가더니 두 개가 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LG에서는 지금 청룡이 트윈스가 됐다는. 야구 참 잘해요. 이번 부산 일대에서 발견된 공룡알은 대형 오비랩터의 알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화석의 모양만으론 어떤 개체인지 알아낸다는 게 참 신기해요. 화석의 모양으로, 야, 이게 뭐였어? 과학의 발전은 참 놀랍기도 합니다. 5, 6m 크기면 거의 뭐 아파트 한 2층? 2, 3층 정도의 높이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엄청나게 무시무시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6832님께서 함디 2번 공룡이죠. 저희 가족은 경남 고성 상조감을 아주 자주 간답니다. 사량되어 있는 옥녀봉 구름다리도 마주 보이고 공룡 발자국이 바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고 공룡 전시관도 있어 언제든 짧은 영상을 3D로 볼 수도 있죠. 지난 겨울에 갔을 때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를 불구하고 옆집이랑 3D 관람하고 왔답니다. 재밌으셨나요? 3D면은 쿵쿵, 아, 입체로 보이는 거구나. 어릴 때그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그 화살 날라오는 거, 그 3D로 보면은 갑자기 화살 창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날라오면 갑자기 눈을 확 감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3D로 공룡이 어떤 모습을 재현해 줄까? 야, 재밌겠습니다. 8364님께서는

10시 알람 맞추고 듣고 있어요. 정답 2번. 너무 헷갈려요. 청룡공룡. 헷갈리죠? 히히. 우리 아들도 티노 큰 공룡 인형을 좋아해요. 우리 남자애들 공룡 참 좋아하죠? 그렇죠? 공룡 인형. 일산멋쟁이주님께서는 답, 공룡. 남극 빙하 속에 냉동되어 있을까요? 궁금하죠?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남극 한번 가보는 거 어떠실까요? 정상화되면 한번 모집해보죠, 뭐. 정상화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지냈는데. 7191님께서 정답 2번, 공룡입니다. 간만에 라디오 켰더니 섬세한 기타 연주자님, 멜로디 기타 연주자님이 여기 계시네요. 이제 오셨군요. 자주 출첵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혹시 매일 오시면 안 될까요? 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타도 치거든요. 와서 함께 하시죠. 7309님께서 답 공룡. 아, 전 6년째 라이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오, 라이딩 6년 목표를 세우셨군요. 공룡처럼 우직하게 노력하는 우리 딸, 파이팅입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어떤 일을 우직하게 노력하는지 사연 한번 더 보내주시죠.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또 같이 또 여러분들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6313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정답 2번 공룡입니다. 애들 어릴 적 아기 공룡 둘리 만화가 생각나요? 비디오 지겹게 둘러봤는데 아울 봐도 재밌나요? 재밌게 잘 봤어요. 야, 참 귀여워. 참 맹랑하고. 3459님께서 89년생 우리 아들이 공룡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공룡 인형을 볼 때마다 사달라고 해서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랬죠, 그때는. 그런 아들이 이제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서 걱정입니다. 혹시 방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어디 공룡 몰래 숨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공룡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공룡 같은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자, 많은 분들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려요. 7889님, 2번 공룡 하셨고요. 아, 아동 급식 도시락 배송 배달 중이라고 하셨어요. 멋진 일 하십니다. TBS 95.1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아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아동 급식 도시락 배달하는 거잖아요. 저도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아동 급식 한번 배달해서 먹고 싶습니다. 배송해서. 8707님께서 축하드리고요. 우선 정답 공룡이요 하셨어요. 아, 공룡 이름 너무 다양한데 아이들이 신기하게 잘 외우네요. 저도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 다 특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7889 그리고 8707 이 두 분은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저희 샵 0951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에다 정보 보내야 하거든요. 어떤 선물 받을지는 저희 강세희 작가가 잘 골라서 보내드릴 거예요. 축하드리면서 음악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이의 꿈.

함춘의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달콤하네요. 듣고 왔습니다. 제가 6년 라이딩 궁금합니다라고 어떤지 좀 사연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7309님께서 와 감사합니다. 제 문자가 소개되다니 오늘 정말 운이 좋네요. 저희 딸은요 가야금 전공하고 있어요. 예중, 예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왕복 3시간 거리 등하교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로 기운 더 내서 마지막까지 힘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라이딩이라 그래가지고 자전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목표로 하는 자전거 라이딩은 무엇일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녀분을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야, 우리 따님께서는 정말 가야금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멋진 연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의 그 정성과 사랑으로 훌륭한 또 아티스트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가야금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라이딩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학교에다 하는데, 집에다 하는데, 이렇게. 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3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 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노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필순,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그리고 최유리의 목소리입니다. 숲.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0: 아주 왜 이렇게 덥냐.
1: 너무 덥네.
2: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내륙간 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북충주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이라 뒤로 충주분기점부터 4km 구간 정체이고요.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곤지암분기점 진출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출 차량들은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암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가드레일 설치 작업 중이라 일대로 1km 구간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월계 1교부터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터널 1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연희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그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퀸시 존스의 명반 더 두드, 친구라는 뜻이죠. 더 두드에 수록된 Just Once를 올려봅니다. 이 곡이 시작되면 곡의 도입부를 여는 영롱하면서도 쓸쓸한 피아노 선율에 먼저 마음을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빗방울이 유리창에 톡톡 부딪히는 듯한 그 첫 울림이 듣는 이로 하여금 단숨에 깊은 회상의 공간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건 역시 제임스 잉그램의 독보적인 보컬이죠. 사실 그는 원래 전문 가수가 아니라 키보디스트이자 데모 가이드 싱어였습니다. 퀸시 존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첫눈에 첫 귀에 반해 이 곡의 메인 보컬로 기용됐다고 하죠.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삶과 사랑을 가만히 돌아보게 만드는 곡입니다. 퀸시 존스,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0: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 포크 너. 함찬의 법성,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을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크너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그리고 나대는 뮤지션분들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그만큼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무대가 꽉 차가지고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있는 학교 있죠? 거기 지금 아마 근무 안 하시고 다 라디오 듣고 계실 텐데, 아, 정성을 보겠습니다. 얼만큼 응원해주시는지. 지금 스튜디오 아주 꽉 찼고요.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정인지, 그리고 연주해줄 밴드 같이 모셨습니다.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놓고 인사해보세요. 시작.
1: 안녕하세요.
0: 아, 먼저 주인공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 제 좌측에 앉아있는 정인지 씨, 인사 한번 하시죠.
1: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지라고 합니다.
0: 포지션이 뭐예요, 밴드에서?
1: 저는 오늘 이제 보컬이랑 기타도 치고요. 리더면은 좋겠네요. 네.
0: 리더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멀끔히 생긴 베이시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연주하는 민경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오늘 이들의 연주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앉아있는 우리 기타 친구부터 먼저 본인 소개할까요?
3: 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이지성입니다.
0: 기타 연주 잘해요. 제가 봤거든요. 아, 이분은 자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속 보이게 되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늘 퍼커션을 담당해 줄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4: 네,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오준석이라고 합니다.
0: 야, 반갑습니다. 드럼인데 오늘은 드럼을 발 아래 엉덩이에 깔고 있어요, 지금. 엉덩이에 깔고 잘 보이진 않는데 아마 이따 그 오리처럼 발걸음질 막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씨 작년 8월에 보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잘 지냈죠?
1: 네, 저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벌써 6번째 출연이라고 하네요.
1: 네, 제가 어떻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0: 매번 출연할 때마다 말은 잘 안 늘어요. 그렇죠?
1: 아직도
0: 떨려요? 오늘은 좀 어떻게 떨리나요?
1: 오늘 아침에 뭐 먹은 게 없는데 체한 것 같이 너무 떨려요. 네.
0: 먹은 게 없는데 체했다. 그건 그렇지. 상상 섭취라고 해야 되나?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매번 방송을 이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다 나와준 이유가 있어요? 뭐, 왜 다 나왔어요?
1: 아, 제가 그 5월 5일 날 네. 새 정규 앨범이 나와가지고 이제 매번 혼자서 아니면 이제 기타 치는 친구랑 둘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정규 앨범 나온 기념으로 좀 이렇게 힘을 한번 좀 써봤습니다.
0: 아니, 정규 앨범 나왔으면 뭐 굳이 이렇게 다 넣을 것 있나? 그냥 앨범을 소개하면 되잖아요.
1: 제가 또 이렇게 제 욕심에 이제 친구들을 또 불러 모아서
0: 그 앞에
1: 같이 나오고
0: 그거죠.
1: 있습니다.
0: 네. 그 우리 단어 중에 오로 시작하는 거 끝은 랍이고 오머라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0: 네. 5월 5일에 앨범을 발표를 했어요. 5월 5일이면은 어린이날입니다.
1: 네.
0: 무슨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어요, 이건?
1: 이게 이제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곧 앨범이 발매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좀 겨울쯤에 발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 앨범이 가족들이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시기를 좀 미뤄서 올해 어린이날에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0: 어린이날 발매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앨범 소개 글이 무척 인상적이에요. 저희가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악 올려주시죠. 옛날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환상의 세계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이는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사도 괴물도 도깨비도 모두 허무맹랑한 이야기였거든요.

0: 그렇게 한참 현실을 살던 아이는 자신과 꽤 닮은 아이를 마주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보며 다짐합니다. 저 아이의 환상의 세계를 지켜줘야지 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차갑고 딱딱한 세상 위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환상 속에서 돌아와 현실을 살고 있는 저를 위해, 언젠가 태어나 환상을 꿈꾸게 될 아이들을 위해서 저의 이야기들이 잠시나마 당신을 환상의 세계에 데려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구를 보니 곧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축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1: 네, 여기저기서. 사실 오늘 그 여기서 이제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공표를 처음 하는 거라서. 네.
0: 이야, 어때요? 아빠가 되는 느낌이 실감이 나요?
1: 실감이 안 납니다.
0: 실감이 안 나죠?
1: 네.
0: 언제쯤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느낌상.
1: 아기가 태어나야 조금 실감 나지 않아요?
0: 그렇죠. 이제 네.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인지 씨 부모님, 인지 씨 집안, 그리고 인지 씨 짝꿍의 집안,
1: 네.
0: 서로가 아유 축하해, 아유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야 애가 너무 귀엽지, 어, 절대 믿지 마요. 어른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나저나 우리 내 친구들은 다 같은 학교 동문들이죠.
1: 네, 맞습니다.
0: 서울신학대학교.
1: 네.
0: 실용음악과.
1: 네.
0: 이야, 이 총장님, 야, 야, 인지 씨는 그 새 가수에 나가서 결승전에까지 올라갔어요.
1: 네.
0: 그때 전 학교에서 응원해줬잖아요.
1: 네, 거부나게.
0: 난리 났었습니다. 그냥 막 우리 학교에서 스타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랬던 그런 기억을. 근데 지금 내 친구들이 연주 실력이 너무 뛰어난데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점심시간 임박해서 직원분들이 근무를 중단하고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1: 네.
0: 이 정도면은 학교에다가
1: 네.
0: 총장님께 연결을 해서 총장님의 어떤 소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1: 아니, 저는 저를 알고 계실지
0: 아, 알고 계시죠.
1: 아 그런가요?
0: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있잖아요. 뭐, 말씀하시는데. 학교 자랑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어떤 자랑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1: 아,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0: 학교가 너무 좋아요?
1: 네.
0: 딱 그거 한마디예요?
1: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0: 그렇군요. 뭐, 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거지. 경찬 씨는 졸업했죠?
2: 네, 졸업했습니다.
0: 어,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나요?
2: 네, 나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0: 예.
2: 지금 열심히 더 나아가고
0: 졸업을 있어요. 못 늦게 한 거 보면 공부는 잘 못한 것 같아. 예. 연주만 네. 열심히 하고 지금 싱글 촌장에서 베이스이스트로 함께 또
2: 네.
0: 라이브 때 방송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2: 네, 감사하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준석 씨는 자 졸업 후에 어떻게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습니까?
3: 아, 네, 저는 블루스 밴드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어, 그래. 아, 정인지 밴드가 아니구나. 정인지 급한
1: 네. 제가 이제 부탁한.
0: 아, 그렇구나. 네. 마치 자기가 리더인 마냥 그렇게 막 힘을 주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 씨, 이지성 씨 기타리스트.
3: 네.
0: 이지성 씨는 저와 함춘호 밴드를 함께 하고 있죠. 최근에 클럽 공연도 하고 그리고 아, 그러면 루키즈 공연에서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 뒤에 숨어있더니 조금씩 앞으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제가 발을 탁탁탁 걸고 있긴 한데 어때요? 함춘호 밴드를 하는 소감이.
4: 아 너무 과분하고.
0: 아이, 거짓말하지 마.
4: 제가 왜 여기 있어도 되나.
0: 건방지게 이런 말할 수 없더구만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과 하는 정인지 밴드. 임시로 모인 밴드잖아.
1: 아,
0: 템포럴리
1: 네.
0: 밴드.
1: 그렇죠. 맞습니다.
0: 본인이 리더 아니잖아 그럼.
1: 그래서 아까 제가 리더였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0: 자, 말해 못해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요. 첫 포크너 인지 씨. 맞아요. 반짝이는 땅에서 함께할 사람과의 결혼 그리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콩그레츠라고 하셨거든요. 뭐 이거 뭐 그냥 음악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죠.
1: 네.
0: 뭐 오늘 또 네 곡이나 준비했으니까. 자, 신곡 어떤 곡부터 먼저 해볼까요?
1: 도깨비라는 1번 트랙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0: 설명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요거는 이제 왜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듣잖아요. 마을에 오래된 뭐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사리비
0: 아 그렇죠.
1: 네, 그런 게 도깨비다 뭐 이런 얘기들에서 착안한 이야기인데
0: 네네.
1: 이제 제 생각에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도깨비라는 게 어른들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고 좀 피해야 될 대상인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혼자 쓸쓸하게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0: 그래요? 나는 어릴 때 도깨비 무섭던데. 그런 내용으로 아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깨비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 소리 한 번씩 내볼까요? 어떻게? 먼저 인지 씨 기타 한번 쳐보십시오.
1: 네.
0: 아, 그 다음 소리 잘 나고, 지성 씨 기타. 오. 자, 여러분들 들으실 때 왼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지성 씨, 그리고 오른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인지 씨 기타고요. 네, 베이스 한번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아, 됐어요. 퍼커션 한번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 지금 연주하고 있는 악기가 뭐예요?
3: 이거는 카온이라는 악기입니다.
0: 카온, 손으로, 손바닥으로 연주를 하기도 하고.
3: 네.
0: 오늘은 무슨 사리미자를 들고 나왔어요?
3: 네, 이거 카온 브러쉬라는 스틱인데요.
0: 아, 장비가 중요하군요.
3: 네, 맞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네 분의 멋진 연주와 노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지 도깨비입니다.

0: 끝?
1: 네, 맞습니다.
0: 오, 정성이 좀 부족한데? 어떡하지? 계속 2절까지 기다렸는데. 넘으셨네요. 1589님께서 TV에 걸어놓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6934님께서 그러네요. 도깨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점심 먹을 때 틀어주신다던 도깨비 반스는 더러워요. 5000년 동안이나 안 빨았대요. 냄새나요. 더러워요. 이동적인 생각. 무슨 말씀이신가 했어요. 도깨비 입장에서 만든 노래가 재밌네요 하셨고요. 도깨비가 많이 외롭겠구나 싶어요. 푸른도님께서는 인지씨 학교에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가 있다고 해야죠. 아직 사회생활

0: 정말 능력 더 써야 하는.
1: 네.
0: 에이, 참. 아, 오늘 우리 뭐. 인지 씨 결혼 언제 하셨어요?
1: 제가 25년 2월 했습니다.
0: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연애하셨나 봐요.
1: 아, 아닙니다.
0: 그렇죠. 보니까 학교에 계실 때 짝꿍을 만났다고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돼 만난 거예요, 짝꿍은?
1: 아, 학과 조교님이셨습니다.
0: 아, 이거 이런.
1: 네.
0: 어쩐지 학과 사무실에 아,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들락거리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느 날 조교님의 옷이 바뀌었어요. 그 졸업 공연하는데 딱 왔는데 조교님이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데.
1: 아, 덥네요.
0: 그렇습니다. 아, 자, 우리 인지 씨가
1: 네.
0: 기타를 칠 줄 알았더니 지성 씨가 기타를 쳤어요. 지성 씨가 기타를 친 이유가 있어요. 요 어려운 프레이즈인가요, 연주가?
2: 그래도 인지군이 저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닌가.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0: 그래도 둘이 어려워서. 비슷한 수준인데 뭘. 자, 그렇습니다. 네 분이서 이제 이 음악을 준비하면서 네.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 네. 인지 씨가 경찬 씨
2: 네네.
0: 방송에 같이 나가자라고 요청을 해왔을 때
2: 네.
0: 흔쾌히 예 그랬어요. 선배죠? 1년 선배?
2: 네, 인지가 저랑 동갑인데 네. 학번은 저보다 선배입니다.
0: 아, 그래서 요청을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2: 당연히 하겠다고.
0: 바쁘잖아요, 경찬 씨.
2: 아, 아니.
0: 건방지게 이런 말할 수가 없던데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2: 전혀 아닙니다. 예.
0: 그래요. 그래서 흔쾌히 했어요.
2: 네네.
0: 그러면 네 분이서 이 방송을 위해서 따로 연습을 좀 앨범에 참여를 같이 했나요? 아니면
1: 경찬
0: 했고요.
1: 제가 같이 했고 이제 저희 대신 이제 앨범 요
0: 공연을 위해서
1: 네
0: 분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공연 때도 같이 함께할
1: 공연 때는 요 멤버 이제 기타만 바뀌어서
0: 아 바뀌어요?
1: 네.
0: 왜요?
1: 일정상 아니야. 아니.
0: 사례가 다 달라서 밥
1: 아니요.
0: 사례가 달라 사례를 과하게 요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 아니요.
0: 오늘 방송에서 연습을 좀 하셨겠네요.
1: 네네.
0: 두 번째 노래 좀 들어보죠, 뭐.
1: 네.
0: 두 번째 노래는 뭘로 준비를 하셨어요?
1: 두 번째 곡은 놀이동산이라는 곡.
0: 그래요? 네. 이것도 뭐 곡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1: 이 곡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인지 씨가 인지 씨에게 네. 해주고 싶은 얘기.
1: 그렇죠.
0: 인지가 오케이. 인지에게.
1: 네. 왜? 놀이동산이 되게 아이의 눈에서 보면 복잡하고 정신없고 그러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저희가 사는 삶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이제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힘겨운 순간들이 좀 있었거든요.
0: 네. 네,
1: 그럴 때 이제 지금의 제가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있어도 괜찮다. 항상 너의 곁에 있겠다.
0: 아,
1: 네, 그런 의미로 쓴 곡입니다.
0: 그래요? 이 네.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1: 이게 좀 부끄럽네요.
0: 그래요? 자, 음악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엔 네 분이 함께 해주시나요? 아니면?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요?
1: 네.
0: 자, 그러면 자 소리 한번 툭툭툭 소리 쳐보시고 자, 오케이. 자. 좋습니다. 됐나요? 자, 학교에서 소리 한번 질러주실 텐데. 자, 듣고 계신 분들 소리 질러. 음악 시작하겠습니다. 정인지, 놀이동산.

0: 정인지 밴드 함께한 정인지 느리동산이라는 곡이었어요. 이곡 좋네요, 느낌이. 김치볶음밥님께서는요, 정인지 밴드, 와, 현재 귀한 척 녹아내렸습니다 하셨잖아요. 그, 혹시 이어폰 망가진 거 쓰신 거 아니에요? 환경오염이 심한 이어폰 쓰시고 계시면 귀에 녹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네요. 숲속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며 듣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이 곡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따로 연습을 하셨어요?
1: 네. 연습을 따로
0: 그 연습하고 나면은 혹시 또 뭐 이렇게 그 음식 같은 거 제공 잘 해주나요, 친구들? 어떤가요?
2: 오늘 먹으려고 합니다.
0: 아, 우리 경천 씨는 시인과천장 같이 하잖아요.
2: 네네.
0: 그 시인과천장 얘기 한번 해줘요. 어떤 팀이에요, 시인과천장은?
2: 시인과천장은 같이 이제 함춘호라는
0: 네,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지성 씨는 저랑 이제 클럽 공연할 때 예예. 그때 만나는 저의 느낌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예. 네 좋습니다. 아주 극찬이었습니다. 너무 잘해주시죠. 음악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그 인지 씨는 곡을 네. 쓸 때 네. 어떤 그 주제를 어떻게 주제를 잡아요? 곡을 쓸 때.
1: 이게 저는 곡을 쓸 때 조금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랑 노래나 이런 노래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은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이야기 근데 이제 누군가는 하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새 가수라는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1: 한 4년 전, 3년, 4년 전인 것 같아요.
0: 그때 새 가수에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 결승에 올라갈 때, 그때의 느낌과 네. 지금 인지 씨가 곡을 만들고 앞으로 음악 활동을 해나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한 때와 네.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1: 네. 그때 새 가수 때는 제가 조금 솔직하게 저를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에서 말하는 시선이나 이런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갇혀 있었던 것 같고요. 요 앨범 만들고 계속 이제 곡 쓰고 하면서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뭐 되고 싶은 뮤지션의 어떤 그 워너비 바람 모델상이 있어요?
1: 사실 제가 이제 맨날 이야기하는 롤모델이 있기는 한데.
0: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웃어가지고.
0: 말씀해보세요.
1: 저는 이제.
0: 웃을 준비를 다 친구들이 하고 있군요.
1: 저는 마이클 잭슨이 제 롤모델이거든요.
0: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을 보면서?
1: 이게 물론 노래나 뭐 퍼포먼스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제 롤모델이 맞지만.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음악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네. 이렇게. 뭔가 개인의 어떤 무언가를 넘어선
0: 네.
1: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인 사람적인 냄새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음악을 조금 제가 하고 싶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 세 친구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웃었어요? 없어요 여기?
1: 경찬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0: 그래요? 왜 웃었어요 경찬 씨?
2: 저는 네.
0: 사실 그 마이클 빨리 잭슨을... 잘못했다 그래요. 웃어서 잘못했다는 거. 준석 씨는 이번 그 함께 합류하면서 퍼커션 어떤 부분을 좀 도드라지게 잘 도와줘야겠다라고 음악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3: 네,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어쿠스틱 중심으로 다들 편곡이 돼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그 느낌을 해치지 않게 네. 따뜻하게 뭔가 리듬이 얹혀지는 감으로 갈 수 있게 터치 같은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0: 그래요. 네.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오늘 방송 마치고 점심을 먹을 만큼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3: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직 두 곡이 더 남았으니까 본인 역할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0: 지성 씨는 이 앨범에 참여를 했나요?
2: 아니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0: 어, 그래요. 네.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준비를 했을 때 그 기타를 인지 씨가 다 쳐 연주를 해놓은 부분을 카피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2: 제가 기본적으로 카피는 하고 만나서 할 때 이제 인지 군의 추가적인 어떤 요청들을 네, 제가 수용해서.
0: 그 인지 씨가 마이클 잭슨 좋아한다 그랬을 때 웃지는 않았죠?
2: 아유, 네.
0: 존중해줬지.
2: 영화가 개봉한 점이라.
0: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께 합친의 폭성 함께 계시고요. 우리 정인지 씨의 멋진 목소리와 함께 베이스 민경찬 그리고 퍼커션의 오준석 기타의 이지성 씨와 함께 함춘의 복성 포크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TBS 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이 네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음악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멋진 청년들이 나와서 음악을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상평도 함께 해주시면은 이 방송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 앞으로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세 친구 중에서도 인지 씨 빼고 혹시 앨범 계획이나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경찬 씨부터 한번.
2: 저는 있습니다.
0: 아, 앨범 계획이 있어요? 앨범이 있어요?
2: 앨범 계획이 있습니다.
0: 아, 어떤 앨범을 만들고요? 계획이세요?
2: 이제 어쨌든 베이스 연주자지만 저는 결국에는 노래를 저도 인지군처럼 부르고 싶기 때문에.
0: 그러고 보니 네네. 경찬 씨 졸업 공연 때 노래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웃더군요. 왜 웃었는지 잘 모르겠어. 가사가 웃겼나요?
2: 아마 노래 실력이 조금 부족하셨지 않았을까.
0: 깜짝 놀랐죠. 다들.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제 노래가 실린 앨범을 내겠다. 네, 이야, 좋습니다. 춘석 씨는 개인 앨범에 대한 어떤 바람이 있어요?
3: 네, 저는 올해 5월 6일에 제가 하는 블루스 밴드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요. 레드 클레이 블루스라는 밴드인데 컨트리 블루스를 하고 있고요.
0: 아, 컨트리 블루스예요?
3: 네, 네. 무려 2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0: 그렇게 많은 곡을 수록한 이유가 있어요?
3: 리더 형님께서
0: 질보다 양.
3: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질보다 양, 질과 양을 모두 챙긴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곡당 그러면 보통 러닝 타임이라고 하죠.
3: 네.
0: 얼마나 돼요?
3: 3분, 4분 정도 됩니다.
0: 4분 정도에 22곡이면 80. 그게 담겨요? 아, 음원으로 발표하는구나.
3: 네네.
0: 혹시 CD라는 매체를 알아봐요? 옛날, 아주 옛날에는 CD가 있었다고 하는데.
3: 네.
0: 그 기억 뭔지 알아요?
3: 네네,
0: 그 맞아요. CD엔 그렇게 많이 못 담을 것 같은데.
3: 네,
0: 지금 음원을 발표하는 거죠?
3: 네,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했습니다.
0: 오, 야. 지성 씨는 개인 앨범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2: 저는 이제 6월 말 중순쯤에 제가 네. 그냥 악기 연주곡으로 계획한 앨범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0: 아, 6월 중순경이에요?
2: 예, 예.
0: 지금이 6월 10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순에 들어가는데.
2: 네네.
0: 앞으로 열흘 안에 이제 앨범이 나오는 거죠?
2: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0: 몇 곡이 담긴 앨범?
2: 그냥 싱글 앨범인데.
0: 아, 하나?
2: 예.
0: 그거는 하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앨범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 그래도 앨범 목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연주했기 때문에.
0: 지금, 네. 아, 졸업을 하셨나요?
2: 아, 아직은 못했습니다.
0: 왜요?
2: 아, 이게 졸업 과제로 네. 제가 앨범을 내야 되는 이런 건설적인 그런
1: 좋은 과제, 좋은 과제 꼭 필요한
2: 제가 아직 그거를 완수하지 못해서
0: 자,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각 개개인의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인지 씨와 함께해서 또 이렇게 멋진 실력들 보여주고 있지만 개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주자들입니다. 아, 곡을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곡을 준비를 할까요?
1: 다음 곡은 아빠가 어렸을 때라는 곡입니다.
0: 이것도 네. 태어난 아기에게.
1: 아, 이게 사실은 네. 그 이 앨범을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든 게 이제 그 당시 요 앨범 만들 당시에 아, 내가 음악을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0: 왜요? 힘들었어요.
1: 네, 좀
0: 어떤 부분이 힘들었습니까?
1: 이제 새 가수가 끝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면서
0: 아 음악 세계 현실을
1: 아 그렇죠 냉혹한 현실을
0: 비즈니스 세계 의 그렇죠. 아픔을 깨닫게 됐군요. 네,
1: 계약서의 소중함과
0: 계약서 네,
1: 사인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0: 사인을 함부로 하면은 가끔 이 손가락이 몇 개가 이렇게 분실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0: 네.
1: 음악을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제가 음악을 그만하면은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서 너네 아빠 음악을 원래 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들려줄 음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하나 만들고 그만두더라도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앨범이 나오니까 또 음악을 하게 되더라고요.
0: 공연 계획이 있잖아요.
1: 네, 7월 2일에 이제 단독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장소는 어디예요?
1: 그 홍대에 있는 스페이스 홍이라는 공연장에서.
0: 홍대 스페이스 홍?
1: 네.
0: 몇 석이나 돼요?
1: 여기 아마 100석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여기는 예매는 아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1: 제가 이제 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0: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1: 네.
0: 인스타그램 홍보를 하고 있어요.
1: 네.
0: 뭐 티켓, 뭐 예매, 뭐 티켓, 뭐 어디 뭐 쩌쩜쩜 이런 데서는
1: 그런 데로 이제 유통을 할까 하다가
0: 그래요?
1: 다시 이제 막 그 석이 많지도 않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몇 분이나 오실지에 대한 자신감도 없죠.
0: 100석이면은 100석이면은 엄청난 대극장인데. 자,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인지입니다. 아빠가 어렸을 때.

0: 기타와 보컬의 정인지, 그리고 기타 이지성, 베이스 민경찬, 카운의 오준석 함께한 정인지의 아빠가 어렸을 때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오, 그 앨범 커버가 눈에 좀 띄어요.
1: 네, 맞아요.
0: 앨범 커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1: 앨범 커버가 이제 보통 앨범 커버랑은 조금 다르게 좀 독특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가족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아이들이 앨범 네. 커버를 봤을 때 되게 웃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막 도깨비도 나오고 용사도 나오고 막 딱 봤을 때 이제 되게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0: 어, 인지 씨의 베이비가 이제 자라나서 그 앨범을 딱 네. 봤을 때 아빠 이게 뭐야? 그럼 성공한 거네?
1: 맞아요. 오. 그런 것도 있고
0: 그 그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 한 몇 년이 걸릴까요?
1: 그러게요.
0: 그런 컨셉으로 네. 하셨군요. 앱과 톡사님께서 이건 뭐죠? 독특한데 너무 좋아서 기교율에 대한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하셨고요. 블라이드 캣님께서는 요즘 보기도 물게 앨범 전체를 일관하게 흐르는 소재 주제로 만들었군요. 일관되게 흐르는 소재 주제로 만들었다고 네. 하셨고요. 맞죠. 그렇게 하셨죠.
1: 네, 맞습니다.
0: 6934님께서는 정인지님의 생각이 아름답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철학이 들어있고 선한 영향력을 지향점으로 계속 가시길 응원할게요. 오, 제대로 봐주셨네요. 김치볶음밥님께서 아, 오늘 밴드 선곡 아이들이 컨셉인 듯해서 그런지 맑고 밝았군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그럼 맞죠? 아이들 컨셉인 거죠?
1: 네,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어요.
1: 네.
0: 어떻게 앞에 세 곡은 여러분들 재능을 한껏 기량을 마음껏 뽐내셨나요? 아니면 조금 아쉽나요? 좀 100% 다 했어요?
2: 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나가서 또 뭐 야 너 아까 왜 그랬어?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한 곡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한 곡 잘 해서 엔딩을 해피하게 맞춰보시죠. 해피 엔딩으로 맞춰보면 네. 좋을 것 같아.

0: 있는데 마지막 곡을 우리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어요?
1: 마지막 곡은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해피엔딩이라는 곡입니다.
0: 바람이군요 지금. 이 우리의 방송이 해피하게 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1: 방금 막 생긴 것 같습니다.
0: 내용이 좀 궁금해요.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1: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얼추 잘 마무리한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해피엔딩인 것 같아서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성공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것만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해피엔딩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해피엔딩이라는 규격을 하나 제가 감히 만들고 싶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해피해지는 거죠?
1: 해피해지겠죠?
0: 그렇겠죠. 네. 지금도 충분히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네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지 씨 음악이 많은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음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만드신 건?
1: 네, 맞습니다.
0: 맞죠. 네. 우선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해피해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음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인지 해피엔딩을 듣겠습니다. 네.

0: 정인지 해피엔딩이었고요. 500의 집사님께서 좋아요. 해피해피. 말이 아름다워요. 행복합니다. 시시 모두 건강하십시오. 문자 주셨고요. 햅과 톡사이님께서는 오늘 출연만으로도 팬이 되었습니다. 곡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네요. 함디님의 엔딩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580님께서 음악하시는 분들 대부분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창작이 되는가 봐요 하셨어요. 인지씨 공연 소식 한번 전할까요? 네. 언제 하라고요?
1: 공연은 7월 2일 날 이제 홍대 스페이스 홍해

0: 해서 저녁 8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0: 네.
1: 인스타그램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0: 정인지라고 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제 인스타가 좀 어려워서 오늘 함춘호의 포크송에 제가 이제 끝나고 막 또 태그해서 올릴
1: 그렇군요.
0: 네, 예정이라.
1: 짝꿍한테 방송 출연하는 거 얘기했어요?
0: 네.
1: 뭐라 하던가요?
0: 잘하고 오라고. 네.
1: 잘하고 오라고. 네. 그래요.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경찬 씨는 오늘 어땠어요?
2: 저도 이렇게 생방송 라디오는 또 처음인데
1: 네?
2: 되게 또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약간 말도 더듬고 하는 걸 보니까 되게
1: 고소하다고.
2: 뭐 재밌었습니다.
1: 친구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건가요? 경찬 씨 오늘 방송 나온다고 혹시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2: 네 말씀드렸습니다.
1: 말씀 주셨어요. 오늘 문자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문자
2: 아마 지금 그 농사를 짓고 계셔서 네.
1: 농사 네네. 그렇군요. 아이고 연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그 앨범에서 노래를 할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제가 앨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뭐, 지난 기억을 되살려 봤을 땐 네. 혹여
2: 이렇게 보겠습니다.
1: 준석 씨 어땠습니까? 오늘
3: 저도 오늘 형님들이랑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서 교수님 앞에서 연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1: 블루스 밴드 잘 될 것 같아요?
3: 잘 될 것 같습니다.
1: 보통 준석 씨 블루스 밴드를 만나려면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3: 홍대 합정에 허밋이라는 클럽이 있는데요.
1: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거예요?
3: 네, 달마다 그래도 2, 3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10시에 오시면은 저희를 만나실 수 있어요.
1: 10시가 가장 피크 타임인가 봐요?
3: 네, 맞습니다.
1: 그때 되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컨트리 블루스라고 했죠?
3: 네.
1: 컨트리 블루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음악을 컨트리 블루스라고 하는지.
3: 이제 기타가 메인이 돼 가지고 이제 블루스적인 요소들도
1: 알겠어요. 직접 보러 오라는지요. 지성 씨 소감 얘기해 주시죠.
4: 인지군이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될 뻔한 자질이 있는 분인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절어 있는
1: 재밌었습니까?
4: 네.
1: 예, 좋았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오늘 2시간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오늘 정인지 밴드와 함께 했습니다. 인사해 주시고요.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저는 언제나 봄날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 TBS 캠페인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1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6: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12: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세종대로 서울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약 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집회 무대 설치로 인해 현재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4차로도 통제 중인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영동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거의 다 건너간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영동대교 진입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녹천교부터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서울여금서부터 4km 구간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56%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아파치 헬리콥터 추락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이란이 보복에 재보복을 주고받으면서 무력 충돌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9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방공시설과 지상 관제소,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공격 직후인 현지 시간 10일 새벽 바레인의 미 제5함대 등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보복 공격에 이란이 즉각 맞대응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와 함께 종전 협상이 또 한 번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벨기에 유럽연합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유럽연합 안토니오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회담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단이 된 투표용지 인쇄 기준 축소 결정이 내부 2명의 전결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오늘 저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합니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가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국이 최근에 원달러 환율 급등 이면에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외국계 은행 등을 상대로 검사에 나섭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주요 외국환 은행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한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외국환 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0: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으로 개인정보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55%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오릅니다. 경기장을 질주하는 선수들의 혀를 내두를 만한 기량과 지치지 않는 체력, 탄탄한 가슴, 굵은 허벅지, 이런 피지컬 등등을 보다 보면 아, 정말 프로페셔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얼마나 다치고 또 그 상처를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절로 전경의념, 리스펙트를 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책임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아파했으니 정말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을 아마추어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사랑하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큼은 프로페셔널처럼 치열하게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삶도 때로는 빛나고 뿌듯하겠죠. 우리 함께 해봅시다.

0: 6월 10일 수요일 정화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다가온 지구촌 최대의 축구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소식 전해드리고요.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아맹 감찰하는 아맹 언사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박 인터뷰. 변박 인터뷰는 6.3 지방선거 결과로 재편된 서울시의회에 한번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고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소식들 알차게 담다 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은 송정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송정혜입니다.
1: 자, 오늘 점심 대화 메뉴가 뭡니까?
2: 네, 꼭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개표 방송을 했었잖아요.
1: 개표 방송.
2: 기억하시죠?
1: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2: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0: 그날 선거 결과 못지않게 비중이 있었던 게 바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습니다.
1: 저는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요.
0: 저희 예.
1: 왜냐하면 1987년 12월에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이라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전국의 그 많은 기자 중에 저만 딱 현장에 있어가지고 또 주민들이 다른 기자들은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긴 하지만 도대체 제대로 전달할지 의심스러워서 못 받아주겠다 해갖고 저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냥 현장에 내리 있었어요.
0: 또 그 오버랩이 되면서.
1: 그때 그한 2년인가 3년 동안 그 사건에 얽매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풀려야 됩니다.
0: 예. 근데
1: 어떻게
0: 저희
1: 해결되죠?
0: 방송하는 그 시간에도 계속 무슨 속보
1: 그렇죠.
0: 들어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유권자들이 제 시간에 투표하지 못한 그 초유의 사태 이후에 후폭풍이 점점 커졌습니다.
1: 네.
0: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분노한 시민들이 잠시 7동 투표소를 봉쇄를 했고 거기에 있던 투표함 2개 이틀 뒤인 6월 5일 금요일에서야 이제 개표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요일부터는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앞에서 참정권을 침해당했으니 재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로 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1: 네. 2030 세대가 주축이라면서요?
0: 네. 지난 주말에 그 잠실 개표소에는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한때 한 3만 8천여 명까지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그날 오후 5시 기준으로 3만 2천여 명인지 모였는데
1: 네.
0: 그 중에 한 58%가
1: 58%.
0: 2030 세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 예.
0: 유아차를 끌고 나오시거나 아이 손잡고 나온 가족 참가자도 있었고요. 참가자들은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문제 삼으면서 재선거와 선관위 해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 세대의 움직임은 지금 전국 대학가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를 규탄하는 실명 대자보, 그리고 성명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또 마침 60민주항쟁 기념일이잖아요.
1: 그러네요.
0: 예. 오후 6시에 전국 16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분노가 갈수록 좀 전국적으로 조직화 행동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1: 예, 전국 12개 대학교 총학생회가 여기에 함께 나선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는 있는데 시위의 규모 말고 시위의 특징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0: 시위의 특징은 이 시위를 뭐 가장 특징인 큰 특징은 시위를 이끈 별도의 기획자라든가
1: 네.
0: 주최자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1: 그렇죠.
0: 뭐
1: 예.
0: 시민단체나 정당이 몇날몇 시에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획이 되는데 분노한 분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보고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보면 손글씨로 쓴 피켓이라든가 직접
1: 예.
0: 그린 태극기 이런 걸 들고 자리를 지키면서 또뭐 삼삼오오에 모여서 앞으로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지난 탄핵 시위 때처럼 카페 선결제라든가 뭐 간식차, 음료 배터리 기부 같은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의 좀 질서 정연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 주최자가 없다는 특징에서 파생되는 또 특징이 있더라고요.
1: 예.
0: 이 참가자의 구성과 구호가 변화무쌍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도 나오시고 또 부정선거 음모론 옹호자들도 막 섞여가지고 부정선거 주장도 조금 나왔다가 지난 주말 정도까지만 해도 이게 정리가 되면서 아, 이거 사태 본질은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실선거다. 그러니까 재선거를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좀 정리가 됐다가 근데 또 평일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부정선거라는 구호가 고개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는 만큼 각자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뭐 대충 겪어본 바로는 짐작은 갑니다. 예를 들면 기자는 출입 금지 했다가 믿을 만한 기자는 들여보내자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서 오면은 당신은 누구냐, 혹시 경찰 아니냐, 뭐 이런 거또 경찰이 오면은 너 소속이 어디냐, 뭐 등등등.
0: 어디냐.
1: 뭐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서로 간에 조금은 느긋하게 바라보면서 더 악화되는 사태는 없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0: 맞습니다.
1: 됩니다. 청년 세대가 분노한다. 청년 세대의 분노의 이유는 뭘까요?
0: 이게 이제 몇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당했다.
1: 예.
0: 예,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그것도 이제 국가기관에 의해서 침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제 이런 건데요. 특히 2030 세대는 공정성이 되게 중요한 가치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게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공정한 선거, 공정한 경쟁, 또 공정한 권리 행사 이런 가치를 훼손당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 조금 더 직접적이다 이렇게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탄핵이나 뭐 계엄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선거를 통해서 내가 내 의견을 표출을 하고
1: 예.
0: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다.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투표할 권리를 이렇게 뺏기 그 자체를 뺏겨버린 거라.
1: 내 손에 쥐고 있던 건데.
0: 네, 더 직접적인 권리 침해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시험지를 안 주더라.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는 분들.
1: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확 맞아요.
0: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와 정치권에 대한 쌓였던 분노가 이제 폭발을 했다.
1: 예, 그것도.
0: 예, 그 여태까지 좀 뭐 집값이라든가 뭐 일자리 이런 데서 좀 소외됐던 그 감정들이
1: 예.
0: 이 억눌림 한 번에 이제 터졌다. 이런 분석도 예, 있습니다.
1: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절반만 찍어놓고
0: 네.
1: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가 예. 하, 그러면 이번 사태는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이거 걱정과 함께.
0: 네네네. 네. 앞으로 이제 일단 뭐 대통령의 지시 이틀 만에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네.
0: 이제 수사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 될 텐데요. 합수부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제 넘겨받아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하게 된 경위, 또 선거 당일에 어떤 조치가 그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하게 되겠고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살짝 뭐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결은 좀 다릅니다.
1: 네.
0: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형성을 해서 아마 거의 예, 첫 선관위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부터는 또 선관위의 외부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1: 네.
0: 반면에 사전투표제 폐지나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은 지금 일부 정치권의 제한 단계에 있어서 아마도 앞으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헌법 소원이라든가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1: 예.
0: 승소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국가 배상 같은 경우는 형사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선거 무효 선언이라든가 선거 결과 전면 부정, 뭐 재선거 이런 거는 사실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1: 예.
0: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게 네. 법 쪽의 중론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아, 답답해지는데. 오늘 점심은 그럼 뭘로 먹어야 됩니까?
0: 오늘 점심은요, 투표용지 부족이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족이라는 낱말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지가 이 빠진 동그라미가 이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아, 옛날에 동화책.
0: 네, 예. 그래서 뭐 빠진 거 말고 꽉 찬 그 동그라미 그대로를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피자 한 판. 피자 한 판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동료들과 함께 빼곡하게 나눠 드시면 어떠실까.
1: 상당히 신박한 메뉴인 것 같습니다. 예. 점심, 피자.
0: 예.
1: 제가 먹고 한번 사진 올릴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정혜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축구 하면 할 말 맞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스포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온 또 지구촌 축제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화려한 막이 올라갑니다. 오늘은 생생한 대회 소식과 날카로운 분석을 위해서 엄청 모시기 어려운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차상엽 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지금 JTBC에서 일단 축구 해설을 맡고 계시죠?
1: 네, 맞습니다. 예. 저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던데.
1: 네.
0: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1: 네.
0: 예전에 분데스리가 해설 계속 하셨고
1: 네.
0: 아마 그때가 JTBC 스포츠 채널이 막 생길 때였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개국할 때부터 인연이 닿아서 그때부터 예. 해설을 맡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아,
1: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월드컵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서 일단 스케일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참가국이 대체 얼마나 되냐부터 한번.
1: 네. 일단 뭐 4년에 한 번 잠 못 드는 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 12일 날 새벽 4시에 개막 경기가 열리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첫 대회 월드컵 첫 대회가 1930년이었거든요. 이번이 이제 23번째 대회가 되는데 첫 대회 13개 나라가 나왔습니다.
0: 예.
1: 이번 대회 48개. 그러니까 이전까지 32개의 나라가 나왔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이 되는 거고요. 일단 개최국만 해도 북중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0: 네. 예.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3개국인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공동 개최가 한일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처음은 아닌데 여튼 3개국이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난 대회까지는 결승전까지 64경기였는데 이번 대회는 104경기.
0: 예.
1: 그러니까 30일 정도였던 대회 기간도 40일 정도로 40일. 늘었습니다. 네, 이제 뭐 잠못 드는 밤이 좀 길어졌는데 대회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처음 월드컵 무대를 밟는 팀들도 좀 있거든요.
0: 예.
1: 요르단, 뭐 우즈베키스탄,
0: 오호.
1: 이름도 생소한 카보베르데라든지 퀴라소 이런 나라들은 처음으로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0: 야, 카보베르데가 나옵니까?
1: 네.
0: 여기 저 아프리카 서쪽의 그 섬나라 쪽인데.
1: 아, 네, 맞습니다.
0: 예, 예, 예.
1: 네.
0: 아이고야. 이거 음악 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얘기인데, 축구에서 이제 카포베르데를 얘기해야 되는군요. 저는 이거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동시에 공동 개최하는 게 이게 다 K-한류의 바람이 드디어 여기까지 불어서 3개국 공동 개최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괜히 해봤는데.
1: 그런 연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나라가 같이 주최하면 개막식 누가 할 거고 폐회식은 누가 할 거야. 그럼 결승전은 어느 나라 거에서 할 거야. 뭐 이런 거.
1: 네.
0: 복잡한 게 많을 것 같아요.
1: 네. 이거 뭐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개막식도 세 나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에서 열리긴 하지만 경기 수까지 똑같은 건 아니고요.
0: 예.
1: 그러니까 멕시코는 3개 도시, 3개 도시. 그러니까 캐나다는 2개 도시.
0: 예.
1: 미국에서는 11개 도시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많은 경기가 열린다고 봐야 되겠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딱 13경기씩만 열립니다.
0: 13.
1: 네. 그리고 나머지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리는데 그나마도 제일 재밌는 8강부터 결승까지는 미국에서만 열립니다.
0: 죄다. 8강부터는 죄다 미국입니다.
1: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막식 이후에 공식 개막 경기를 이제 멕시코가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뭐 미국과 캐나다는 개막 경기 없이 그러니까 개막 공연만 하게 되는데요.
0: 공연만, 예.
1: 네, 뭐 사실 올림픽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0: 예.
1: 올림픽에서는 뭐 개막식, 폐막식이 굉장히 화려한데 축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0: 야, 예.
1: 주가 축구기 때문에 역시 이제 축구 개막 경기로 이어지는 건 이제 멕시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개막 공연은 열립니다.
0: 예.
1: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순서로 열리는데 유명한 그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제 멕시코에서는 뭐 팝 가수 샤키라가 일단 나온다고 하고요.
0: 예.
1: 캐나다에서는 엘라니스 모리셋 뭐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 이런 아티스트가 출연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역시 공연하면 제일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여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도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폐막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결승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쏠리는데 다음 달 20일 미국 뉴욕 뉴저지에서 열리는데요. 폐막식은 이제 폐막식의 전형적인 이제 미국식 공연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
0: 네.
1: 하프타임 쇼가 들어가게 됩니다.
0: 하프타임 쇼?
1: 네. 사실 축구는 전반 끝나고 10분 정도를 쉬게 되는데, 요게 조금 늘어날 것 같고요. 뭐, 샤키라가 다시 나오고, 마돈나라든지, 또 BTS의 출연도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
0: 예. 흥미진진하네요.
1: 네.
0: 하프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뭐야? 라고 약간 신경질이 날 수도 있는데,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 수가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몇 개 안 되니까 나라를 옮겨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팀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년 전 월드컵이 카타르였는데 네. 카타르는 모든 팀들의 경기장이 반경 50km 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버스 한번 타면 금방 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른데요. 그래도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를 모두 다 멕시코에서만 치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첫 경기를 치를 체코 같은 경우는 한국과 경기를 치르고 2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위해서 미국 애틀란타로 또 가야 되거든요. 어이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럼 결국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멕시코와 한국만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지난 월드컵까지는 한 경기 치르고 다음 경기까지 뭐 5일 쉬거나 다음 경기는 또 3일 쉬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주일 정도의 휴식 기간이 주어지기 예. 때문에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고도 차이인데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일부 경기장은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한 0m 정도, 150m 높아봐야 이 정도인데 한국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은 2000m에 가까운 고도도 있습니다. 예. 거의 뭐 한라산 높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예. 아마 뭐 등산하시는 분들은 고도가 한 200m, 400m, 뭐 500m만 달라져도 완전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시는 적도 있을 텐데, 야 해수면 높이에서 2000m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야 이런 거 어렵겠네요.
1: 저는 못합니다.
0: 자, 이번 주 금요일 새벽 4시가 공식 개막전입니다. 우리와 같은 주에 편성된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기니까 눈이 빠지도록 열심히 볼 텐데, 자, 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될까요?
1: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과 같은 조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두 팀과 한국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사실 중요한데 사실 멕시코가 개최국인데 예. 개최국을 만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0: 예, 그럼요.
1: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 남아공 경기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텐데 뭐 만만한 팀이 월드컵에서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제 뭐 남아공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멕시코가 좀 남아공을 쉽게 이겨주고 2차전 우리와 경기에서는 조금 힘을 빼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긴 하는데. 뭐 멕시코 기본적으로 피파 랭킹 14위, 예. 뭐 남아공은 60위니까 뭐 요걸 순위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객관적인 전력 차이 좀 있다고 보고요.
0: 약간은 있겠죠.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멕시코는 이제 남아공의 그런 끈끈한 조직력 뚫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예.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내느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멕시코가 14위, 남아공은 60위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예 A급 국가들끼리 붙는데 끼어들어가서 좀 경기를 많이 하면 순위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1: 맞습니다.
0: 남아공은 아프리카 쪽은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만 늘 했기 때문에 순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병일 수도 있어요.
1: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0: 멕시코의 힘을 좀 쫙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우리는 체코하고 다음날 바로 붙습니다.
1: 네.
0: 예,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무튼 첫 경기에서 이겨서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관전 포인트하고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뭐 하필 또 A조여서 개막일에 경기를 또 같이 해야죠. 하게 되는데 뭐 상대가 누구든 첫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코가 유럽 전통의 강호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파 랭킹이 한국이 25위, 체코가 39위.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서 어디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걸 근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리 가서 이 고지대 훈련을 철저하게 했는데
0: 예.
1: 체코는 첫 경기를 고지대에서 하지 않기 다른 경기들은 고지대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는 철저하게 고지대 훈련을 배제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몸 상태가 고지대를 받아들이기 전에 경기만 딱 뛰고 돌아오겠다라는 보관인데
0: 예.
1: 아, 요게 과연 성공을 거둘지. 그러니까 고지대 경기를 치고 빠진다. 상식적이지는 않아서 사실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뭐 경기력적으로 조심할 건 체코 선수들이 굉장히 키가 큽니다. 뭐 190 정도는 정말 흔한 키인데 수비수들도 이제 공격 가담할 때 굉장히 높이가 좋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하겠고 역설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순발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신 선수들의 뒷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노리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환희찬 뭐 유럽에서 먹히던 선수들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기대는 큰데 혹시 맨날 보던 선수들만 주목해보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또 새로운 스타들이 확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선수 있을까요?
1: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이강인, 황인찬, 뭐 김민재 정말 이런 멤버들이 예. 다시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선수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현규 선수에 대한 기대가 오현규.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드컵에서 사실 예비 선수로 같이 데리고 갔었던 선수인데 예.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가 최전방에서 무게감을 좀 보여주면 예. 손흥민 선수가 좀 이 선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만 예. 된다면 사실 이 오현규 선수의 장점은 몸싸움뿐만이 아니라 스피드도 굉장히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사실 체코전에서 득점을 딱 올려주면 좀 향후 일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가끔 손흥민 선수한테 너무 많은 짐이 주어져 갖고 막 이리저리 막 허덕허덕하는 모습 볼 때 안타까운데
1: 네.
0: 아 이런 다크호스가 옆에서 팍 뭔가를 갖다 빛내주면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좋죠.
1: 맞습니다.
0: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문헌은 아닙니다만은 문헌놀이 한번 하겠습니다. 2026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강력한 팀 두 팀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빼고 일단 자, 다른 대의변을 불러일으킬 돌풍의 팀은 어느 팀이 될 것 같습니까?
1: 이거 정말 이게 맞춰도 문제지만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한번 잉글랜드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0: 잉글랜드.
1: 네. 사실 세계 최고의 리그를 보유한 나라가 잉글랜드기는 네. 한데 자국에서 열렸던 66년 월드컵 딱 유일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0: 도대체 언제 또 우승할 거예요, 또 이 나라는?
1: 사실 뭐 저도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네. 정작 월드컵에 들어오면 좀 힘이 빠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의 휴식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체력 회복을 좀 잘할 수 있다면 그래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복병의 팀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저 언급이 좀 됐던 팀인데 퀴라소 같은 팀들은 사실 네덜란드 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네덜란드화 되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덜란드가 체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혀보았는데 몇 번
1: 네.
0: 통뼈들이에요. 이게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이게.
1: 네.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네덜란드 가면 굉장히 단신입니다.
0: 아, 예. 그럼요. 자, 저는 사실 조지 베스트부터 시작해서 영국 축구의 오랜 팬인데
1: 네.
0: 잉글랜드를 딱 찍어주셔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모시고 또 월드컵 얘기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한국의 승리 소식 갖고 오면 좋겠습니다.
0: 네, 차상위 위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언론계를 암행 감찰하듯 날카롭게 비평하고 꼬집는 코너. 이름하여 암행 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잘못된 보도 앞에 암행 언사 출두요를 외칩니다. 언론 보도를 암행하며 진실을 추구하는 암행 언사 장지웅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
0: 예. 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못 본 사이에 이제 끝났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사실 지방선거가 있기 몇 달 전부터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정도는 지방의 이슈들이 좀 우리 사회에 가득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뭐 흐지부지 그냥 어떻게 되냐면 지방선거 치르고 또 지방 얘기는 쑥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지역 언론 얘기를 좀 들어보죠.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동네 이야기, 즉 지역 언론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선거철만 되면 중앙 언론들은 누가 이기나 지나, 즉 이 경마식 보도에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분명히 묵묵하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정책을 검증했던 보석 같은 보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0: 예. 자, 사례 전에 여론조사 보도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1: 네.
0: 왜 이렇게 못 맞추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1: 사실 뭐 못 맞추는, 뭐 맞추냐 못 맞추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단순히 이것이 여론조사가 자주 나온다는 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마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에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22대 총선 보도를 분석한 결과가 있었더라고요.
0: 네.
1: 이 언론이 선거 기간 내내 정당 내부의 유력자 간의 대립이나 혹은 갈등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보도했다고 이미 분석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지난 22대 총선 보도이기는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에서 계속해서 이 관련된 보도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 대신에 누구를 밀어내고 있는가 이런 이 자극적인 서사들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0: 예. 근데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변화 추이를 보면서 뭐 이 말 저 말 또 이런 분석 저런 해설 뭐 엉키다 보니까
1: 네.
0: 숫자만 갖고 맨날 노는 거예요.
1: 그
0: 실제로는 이런 정책 또는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대안 뭐 이런 검증들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늘 답답하단 말이죠.
1: 네.
0: 자, 지역 언론의 사례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더 궁금합니다.
1: 네, 이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사실 매월 좋은 보도들을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추천받아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1분기에 후보적으로 올랐거나 수상한 보도들 중에서 이 지역 언론의 강점이 드러났던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0: 오, 있었군요. 예.
1: 이 첫 번째 사례는 저희 경인일보에서 낸 보도인데요. 제목이 의원님의 쌈짓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해부라는 예. 기획보도였습니다.
0: 특별조정교부금.
1: 네.
0: 예. 자,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 특별조정교부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경기도 같은 광역 지자체가 시나 군에 주는 일종의

0: 보너스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갑자기 다리가 끊기거나 혹은 뭐 급하게 도서관을 짓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이 그 경기도 규모만 약 5천억 원에 달하거든요. 이게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 야, 광역에서 기초로 넘어가는 보너스 예산 특별 이 예산이
0: 저전투부금. 네.
1: 5천억, 경기도 이게 돈 많네. 5천원 했으네요. 근데 이게 쌈짓돈이 된단 말입니까?
0: 네. 이 경인일보 취재팀이 21차례나 연속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1: 예.
0: 이 돈이 배분되는 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했다는 겁니다. 이 도지사나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서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을 이 기자분들이 사실로 밝혀낸 겁니다.
1: 21차례라는 숫자 마음에 드네요.
0: 네.
1: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한번 툭 쳐보고 말면 안 되죠.
0: 네.
1: 이게 칭찬을 말하겠어요.
0: 네. 네, 맞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보도가 단순히 이제 비리가 있으니까 이 특별조정 교부금 제도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네.
0: 이 특조금이라는 게 원래 이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경인일보는 이것이 폐지가 아니라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하냐.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에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정책 대안들까지 같이 보도한 점이 있었습니다.
1: 네, 경기도의 특별조정 교부금 이게 의원님의 쌈짓돈이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상화시키자 아무튼 칭찬할 만합니다. 아, 이게 지역 언론이 해야 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죠.
0: 네.
1: 좋은 보도상 줄만 하고 또 다른 좋은 보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0: 네, 두 번째는 중부일보의 보도인데요.
1: 네.
0: 지방자치의 최전선 읍면동을 다시 묻다 주민선택 동장제 10년 실험의 교훈이라는 기획 보도입니다.
1: 네.
0: 혹시 이 제도 들어보셨을까요?
1: 주민 선택 동장제?
0: 네네.
1: 잘 모르겠네요.
0: 사실
1: 면장도
0: 저도,
1: 아니고 동장제?
0: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 보도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이 직접 동장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수 정착하지 못하고 이게 중단됐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되면서 다시 관심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도래한 겁니다.
1: 어떻게 보니까 당연하네요. 왜냐면 아파트에서도 라인장 뽑고 뭐
0: 네.
1: 층장 뽑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장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크고.
0: 네.
1: 하하.
0: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동장을 투표로 선출한다는 건 기자님조차도 들어보시지 못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 지점을 중부일보가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언론은 이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방향으로 보통 기사들을 많이 작성하는데 중부일보는 달랐습니다. 왜 시민들이 참여해도 바뀌는 게 없다고 느끼는가를 추적했더니 근본적인 원인이 예산권과 인사권이 부재하다라는 곳에서 원인이 있다라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1: 참여해도 바꿀 수 없는 그
0: 네.
1: 이유는 뭐냐? 참여해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지를 않았으니까.
0: 네,
1: 이런
0: 맞습니다.
1: 거군요.
0: 이 중부일보는 이 행정권력이 생색만 내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를 짚어낸 부분인데요. 중부일보는 고향이나 평택 등 여러 지자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이어서 스위스나 영국, 일본의 사례까지 취재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당장 우리 집 앞 골목길에 민주주의를 다뤘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보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1: 예.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0: 일단 오늘 준비한 소식은
1: 여기까지고
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매달 저희가 수여하고 있고요. 사실
1: 예.
0: 이러한 지방 언론들의 중요한 지방 그 이슈에 대한 보도들이 매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민언연에서 진행하는 이 이달의 좋은 보도상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네. 누가 당선될까를 맞추는 여론조사 보도보다 이제는 당선된 사람이 제대로 일하고 있나를 추적하는 보도가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거는 선거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 때까지입니다. 그래야
0: 네.
1: 정치를 부터 판단하고 선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0: 맞습니다.
1: 지금부터가 시민의 정치가 시작되는 거고 언론의 정치 감시가 시작되는 거니까 지역 언론들이 이런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메원사 덕분에 오늘 지역 언론의 가치도 다시 보게 됐고 그동안의 활약상도 몇 가지는 얘기를 들었네요.
0: 네.
1: 좋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장지웅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때 지방선거 끝났고 서울시의 정계도 뭔가 재편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선에 성공했고요. 서울시의회는 또 압도적인 민주당 우세구도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이 이제 의회로부터 제대로 감시, 감독, 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변화가 예고되는 앞으로의 4년간의 서울시정,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오늘부터 천천히 한 분씩 한 분씩 주요한 분들을 모셔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차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들을 한번 차례로 초청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부의장을 지내신 김인재 서울시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김인재입니다. 네.
0: 아마 제 기억으로는 행정학, 도시학 전공이시죠?
1: 네, 그 석사는 행정학을 전공하고 네. 박사는 도시학을 해서 도시학을. 네, 같이 전공했습니다.
0: 네. 아, 보니까 뭐 경력상으로는 지금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사선 축하 인사도 아직 안 했어요. 사선 성공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선 이제 사선이시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에서 거의 모든 아마 위원회는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특히 뭐 도시의 개발이나 도시 계획 보니까 예산도 다뤄보신 적이 있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1: 네.
0: 근데 이번 선거 치르기가 어떠셨습니까?
1: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요.
0: 그래요?
1: 네. 이번에 저희 선거는 사실 그 빌딩과 어떤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유동인구 그리고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천막으로 광장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1대1로 만나가면서 현장 선거운동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0: 그러셨군요. 선거 결과 중에서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서울시장 선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 오세훈 시장의 5선인데다가 더군다나 또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에서 늘 밀리고 있었는데 또 당선이 돼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후보 간의 맞대결에서 많은 여론지표는 정원호의 지표가 우세했었고 실제 선거의 출구조사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다 방송 3사 지표 그리고 TV, JTBC 결과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석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의 구청장들 중에서 민주당이 17개의 구청장을 승리하는 압승을 거둔 반면에 실제로 구청장들에게 지지했었던 표심이 정원호에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른바 교차투표가 이루어졌고 우리 지지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결집이 되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교차투표라고 얘기를 좀 꺼내셨는데 이 교차투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서울 시민들이 교차투표를 생각하신 건지 이 참 궁금하거든요.
1: 이게 구청장 선거나 아니면 서울시의원들의 선거의 유권자들의 분석을 보면은 실제로 구청장은 일반 복지 행정, 골목 행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구청장이 잘할 수 있지만 실제 거대한 재개발, 재건축 또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정원 후보보다 좀 더 준비됐고 연속성을 갖는 게 맞다라는 것이 사실 실리적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그 투표가 구청장에게는 지지했지만 그 나머지 유권자들의 스윙의 패턴들은 오세훈 시장으로 지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0: 물론 이제 SNS 같은 데서는 주로 정치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걸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진짜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아니면 로드맵 같은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실제로 유권자들을 제가 현장에서 후보자로서 또 당사자로서 만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문제 재산세의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실리를 추구하는데 2030의 청년 투표들에 대한 눈빛 그리고 악수를 청할 때 악수를 거부하는 일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대학들을 한번 찾아가서 대학생들에게 한번 그런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대남 그전에 20대 남자의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20대 청년 대학생들조차 민주당의 정책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들의 자취방의 월세가 많이 올라가고 네. 또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기후 환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책에 조금 고개를 흔들 정도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네. 이런 반응들을 보여서 아 이게 자칫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20대 청년들의 표가 현실로 나타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진짜 현실로 드러나서 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0: 사실은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1: 네.
0: 가져오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또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반성들이 다음 있을 총선거에 또 반영이 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네. 뭐 민주당이 제대로 잘 해야죠.
1: 예. 네.
0: 그러나 이 저 1987년 12월에 네. 구도구청 투표함 사건 때
1: 아, 그러셨어요?
0: 네. 네. 현장에 유일한 기자로서 거기 계속 이틀을 취재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투표 용지 사건입니다.
1: 네.
0: 투표 용지 사건. 그때하고 양상은 뭐 또 다른 겁니다만은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니, 한마디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어떻게 유권자가 투표소로 갔는데 투표 용지가 없다는 말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느 국민 하나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0: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철저한 조사부터 있어야 결과를 보고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관리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관리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강력하게 네.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네. 굳은 결심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지자체장 이제 결과를 계속 개표 결과를 보다가 특히 TBS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회가 어떻게 될지 네. 의원들 소식을 계속 전화로 이것저것 네. 물어보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1: 네.
0: 드디어 민주당이 이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반수를 훨씬 넘겠네 했는데 과반수가 3분의 2선을 살짝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 네, 이제 3분의 2석이 우리 118석 중에 이제 79석인데
0: 네.
1: 아, 이번에 저희가 80석을 시민들께서 의석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0: 네. 그러면 12대 서울시 의회 시민들이 거는 어떤 기대의 변화.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1: 시민들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서울시의 변화는 한마디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일자라는 유능한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우리 민주당의 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의석을 주신 것은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의회가 예산과 입법의 주도권을 가져라라는 중요한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의 전시 행정, 토목 행정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0: 네.
1: 강하게 브레이크 제동을 걸고 시민의 삶, 민생경제 회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거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0: 예.
1: 그 사안을 우리 서울시 12대가 반드시 능력 있고 일자라는 유능한 의회로 만들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또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
1: 네.
0: 바라고
1: 네.
0: 일자라는 유능한 견제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서울시를 계속 이제 움직여 오면서 어떤 것은 너무 크고 무리하지 않나. 어떤 것은 아니 절차를 다 밟은 것일까.
1: 네.
0: 아니면 어떤 것은 현장 얘기를 전혀 안 듣나.
1: 네.
0: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시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당연히 서울시의 예산의 10위권은 서울시 의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서울시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 하더라도 단 1원도 집행할 수 없고요. 서울시의 진짜 주인은 천만 서울시민입니다.
0: 네.
1: 서울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무리하게 그리고 강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0: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황당했던 사건이 한강 버스 사건입니다.
1: 네.
0: 네. 뭐 사건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업입니다. 한강 버스 사업.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근데 자꾸 관광 버스처럼 보이는데 출근 버스라고 출퇴근 버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출퇴근 버스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 계속 거기다가 돈을 쏟아 부어줘야 되는 서울시의 예산, 서울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당 안건에서 오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잡을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서울시 11대 의회에서
0: 예.
1: 한강버스와 관련된 민간사업자의 적자 보존을 해주겠다라는 그 업무협약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0: 예.
1: 업무협약은 업무협약입니다.
0: 협약은 협약이고.
1: 네, 서울시 12대 의회에서 협약에 따라서 2년간 연도별로 130

0: 14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다라는 것은 네. 어느 국민 하나 서울 시민 하나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12대가 출범하면서 바로 제동을 걸 것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가 제동 걸 수 있는 우리의 권한들은 첫 번째는 예산 심사입니다.
1: 예.
0: 업무 협약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 예.
0: 민간 사업자에게 무분별하게 어떤 자본에 대한 것들을 혈세 낭비하겠다라는 것들을 전면 개정을 하고 또 묶어버리는 어떤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1: 예.
0: 나머지 세 번째로는 한강버스와 관련된 진행상 첫 지행상서부터 지금 운영까지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객선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켜서
1: 예.
0: 한강버스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사타치 뒤져보고 검증해서 이렇게 시민의 정말 여객선으로서 출퇴근 용인지 관광과 관련된 용인지 이게 정말 배가 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렇지 않다 하면 과감하게 폐지시킬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거니까 정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한 공공주도 쪽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민간 중심 재건축 재개발 이쪽을 이제 강조를 했고
0: 네.
1: 오늘 또 그걸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0: 네, 맞습니다.
1: 판단하기가 좀 주택 문제 상당히 난감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주택 문제는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도 하고
1: 예.
0: 또 학위도 이제 도시학 박사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서울시의 주거 정책, 그 도시계획 정책을 실제로 제가 집행하고 경험을 많이 한 입장입니다.
1: 네.
0: 오세훈 시장의 민간 주도 방식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방식은 어긋나는 흑백 논리가 아니고
1: 예.
0: 서민들의 주거 복지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공급 그리고 노후된 주거단지를 개선하기 위한 양날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1: 예,
0: 있습니다.
1: 그런데 예, 예.
0: 실제로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전월세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97 대책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공공주도에 공급을 하고 또 투기 세력은 억제하면서도
1: 예.
0: 주거의 안정망을 면밀하게 짜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서울시라는 대도시권에서 공공주도 방식으로만 집행을 했을 때 그 속도감은 더딜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동지회사에서 민간주도의 방식은 열어줘서 속도감은 내되 민간에서 개발로 이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청년과 또는 신혼부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익으로 환원해야 된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과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협화음의 문제들, 그 투기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밀히 저희가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1: 예.
0: 민간 주도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도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방식에 시너지를 낼 수 없다 하면 충분히
1: 예.
0: 우리가 과감하게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도대체 올라갈 수 없어서 너무 까마득하게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그다음에
0: 네.
1: 약자들을 위한 주거 문제 신경도 많이 좀 써주셨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그러겠습니다.
1: 예. 푸다당님도 올려주셨고 정보 알아야 할 이웃님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TBS 정상화 지원 조례를 원상 복귀시키는 문제 힘써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도하던 서울시의회가 예산도 끊었고 예산을 탈 자격까지 이제 박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TBS 문제는 의회가 이제 키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네, TBS 문제는 수많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언론의 공정성이라는 민감한 가치가 얽혀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
1: 예.
0: 오세훈 시장도 가능성을 닫지 않겠다면서도 그 공을 서울시회로 넘긴 거거든요.
1: 아, 예, 예. 예,
0: 그 이 사안이 그런 정치적으로 가지는 무게감, 부담감을 오세훈 시장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예.
0: 지난 11대 의회에서 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우리 TBS가 경영적인 큰 위기를 맞게 됐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이 우리 민주당에게 80석을 준 것은
1: 예.
0: 이전에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놔라라는 전체적인 큰 바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나 이게 단순히

0: 단순히 과거의 갈등에 머무는 저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 TBS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민의 위상으로 방송이 재정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이나 또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교한 법리 검토를 할 것이고 전폭적인 지원책들을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80석을 줬던 우리 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그리고 여야 의원들을 협시를 통하고 또 서울시를 설득하고 오세훈 시정을 설득해서 네. 우리 TBS 구성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상생과 혁신의 길을 반드시 찾아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TBS 사태의 전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직원들을 좀 만나주시고 네. 대표들한테 얘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얘기 들으셔도 되는데 얘기는 늘 똑같습니다. 막 공정한 방송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늘 불리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미리 앞을 막으려고 그랬어. 뭐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0: 네, 서울시의회 공을 넘겼으니까요. 예. 그 공을 저희가 잘 정리해 나가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TBS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언론 에 대한 어떤 침해 문제이기도 해서 이 문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놓고 서울시와 서울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리 네. 복리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들 새로운 모습의 TBS를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네. 저희들도 참여하고 오세훈 시장도 그걸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에 기대를 저희가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의 김인재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호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약 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집회 무대 설치로 현재 동화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집회가 끝나면 행진도 예정돼 있고요. 이 집회는 오후 5시까지 계속되는 만큼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제분기점 1차로와 5차로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광명역부터 2km 구간 정체고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농가마다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아,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모내기 일손을 돕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이 모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간격이죠. 욕심내서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오히려 서로 햇빛과 영양분을 뺏어서 농사를 망치게 되거든요.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고루 닿을 수 있는 적당한 빈틈, 그 넉넉한 거리를 지켜줘야 비로소 넉넉한 황금빛 들녘이 완성됩니다. 이 적당한 빈틈과 간격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죠. 조급한 마음에 나 자신을 너무 빽빽하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가끔은 기분 좋은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숨쉴 틈, 그리고 내 지갑의 여유 자금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스위스로의 괜찮아 떠나 듣고 왔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자,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 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또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우리 본부장님은 오늘 너무 화사하시네요.
1: 네,
0: 흔치 않은 색깔인데 그죠?
1: 네,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신경 한번 써봤습니다.
0: 타이 색깔까지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고, 우리 늠름한 우리 구 팀장님은 늘 깔끔한. 네. 머리 헤어스타일도 늘 이렇게 딱 유지하실 것 같아요.
2: 네, 저는 그 헤어 하는 데가 좀 2주에 한 번 꼭 가거든요.
0: 2주에 한 번요?
2: 네, 그래서 좀 이 머리가 커 보이더라고요. 자주 정리를 잘 안 하면 머리가 너무 커 보여서. 네, 그 이유 때문에 자주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0: 예, 이 패션과 뷰티에 꽤 관심이 많으신 두 분과 오늘 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는 말에서 뭐 틈, 여유 이런 키워드를 드려봤는데 가정경제에서도 여유자금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생활비만으로는 너무 빠듯한데 이럴 때는 여유자금은 좀 어떻게 어디서부터 마련을 해보면 좋을까요?
1: 뭐 사실 이제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여유자금이 갑자기 생기기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데, 자, 그래도 이럴 때는 그 어카운트 땡땡이라는 그 신용정보위원회에서 이제 만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들어가서 이제 조회를 해보면 휴면 계좌나 그 방치되어 있던 그 카드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을 클릭 한 번만으로 휴면 계좌를 이제 해지하고 포인트들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런 돈들을 이제 잠들어 있던 돈들을 좀 깨워서 조금이라도 좀 관리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 네, 비상 자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포인트부터 모아 봐라.
1: 네, 네.
0: 우리 구 팀장님은 또 생각 있으신가요?
2: 네, 여유자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월요일 출근길에 5천 원어치 복권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확률이 굉장히 낮죠.
0: 낮죠.
2: 네, 네, 그래서 확률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우리 이 소득공제 있잖아요.
0: 네.
2: 그걸 좀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지출증빙이라든지 그리고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잘 챙기셔가지고 이 13월에 월급 이 그 잘 챙겨가지고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어디 투자를 하신다면 좀 이 여유 있는 생활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0: 그렇게
2: 같습니다.
0: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군요. 네. 하여튼 평소에 쓰시는 것들 다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기셨다가 네. 내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니까
2: 맞습니다.
0: 예,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서 막 예, 인사를 주고 계세요. 송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예, 돈에 대한 정보들로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자,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립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신청 문자는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 번호 샵 0951번. 1번 우물정 0951번 기억하셨다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직업을 지켜드리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이게 돈이

0: 수요일에 전해드리는 진짜 돈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뭐 요즘 같은 이제 저금리 고물가 시대에는 이제 예금 이자가 참 아쉽게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주식에 큰 돈을 투자할 사람, 강철 심장을 가진 그렇죠. 분들이 아니라면 네. 덜컥 투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럴 때 대안으로 IMA 계좌를 활용해서 중장기 수익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IMA 계좌. 예. 안 그래도 요즘 코스피 상승장에서 소외감 느끼는 분들도 많고 진짜 지금 들어가자니 이거는 정말 용감무쌍하고 이럴 때 IMA 계좌가 예금과 투자 사이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뭐 계좌도 많아가지고 IMA 계좌는 어떤 계좌예요?
2: 네. 일단 이 IMA 계좌는 종합투자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이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대신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세금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ISA가 좋지만 예금 대체용으로 일정 기간 돈을 묶어두면서 이 중수익을 노린다면 IMA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만기까지 유지하게 되면 증권사가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인데도 원금이 보장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금처럼 제가 돈만 거기다 묻어두면 증권사에서 알아서 굴려주는 그런 계좌고 만기까지만 갖고 있으면 원금이 보전된다. 그런 의미시겠네요.
2: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투자 상품인데도 만기 보유 시에 원금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뭐 일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건가요?
1: 좀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금자 보호법이 이제 적용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얘기라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만기까지 보유하면 그 증권사가 해당 증권사가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증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네,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자기 자본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증권사에서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 돈을 맡기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서 중도 해지가 어렵거나 제한이 될 수 있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적금처럼 더 넣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한번 만들면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건가요?
1: 네, 이 IMA 계좌에는 그 월 적립식이 아니라 이제 예금처럼 돈을 네. 거치시켜놓고 그 거치한 돈을 이제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대신 운용해서 내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주는 계좌라고
0: 생각. 추가 납입은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 그냥
0: 처음에 그 돈으로 쭉.
1: 네, 맞습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원금 보장의 조건은 만기까지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중도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만기 수익금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 상품의 장점이 또 있을까요?
2: 네. 일단 이 가장 큰 장점은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라는 점인데요. 보통 예금이 안전자산의 대명사지만 요즘 금리를 보면 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IMA는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기 때문에 최소 연 4%의 기본 배당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주식은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르고 지금처럼 매일 변동성을 좀 겪어야 되는데 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이제 손실이 나면 그 스트레스를 오롯이 이제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겠죠.
0: 네.
1: 자, 하지만 IMA는 전문가인 증권사가 이제 내 돈을 알아서 운용을 해 주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 믿고 맡기시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5일 전 기사긴 한데 1200억 원이 3시간 만에 그래서 어떤 투자증권이 뭐 IMA 계좌 2호도 완판했다. 뭐 불장의 몸집 키우자. 그래 투자하는 빅3 IMA 전쟁 뭐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요즘 확실히 핫한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연 4에서 8% 수준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이건 확정률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다리면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2: 네, 일단 이 IMA 계좌는 투자 유형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과 거치 기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우선 이 안정형을 선택하신다면 연 4에서 4.5%를 목표로 2년간 묶어두는 형태이고 일반형은 연 한 5에서 6%를 목표로 2에서 3년 그리고 수익을 더 추구하는 투자형은 연 8% 내외로 이제 3년에서 7년 동안 장기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의 자금 계획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러니까 거치 기간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연 4% 수준의 배당을 깔고 가면서 운용이 잘 되면 추가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네, 그 추가 수익을 나누는 기준이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예를 들어서 한 회사의 2년 만기 상품에 투자를 해서 총 10% 수익으로 이익금이 이제 1,0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먼저 기본 배당인 연 4%, 2년치 총 8%에 해당하는 800만 원은 이제 돈을 맡긴 이제 소비자에게 우선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과분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사가 200만 원의 40%를 챙겨가고 나머지 60%는 또 그 가입한 소비자에게 이제 돌려주는 구조이거든요. 아.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상품을 가입한 소비자는 총 92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일단 뭐 투자 성과만 좋다면 예금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이 초과 수익을 나누는 비율은 증권사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좀 가입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원금 보장과 추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중도 해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이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을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2, 3년 뒤에 뭐 쓸 결혼 자금이나 뭐 자녀 등록금처럼 확실하게 이 묶어둘 수 있는 목돈을 굴릴 때 가장 네.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입고 살 만큼의 그런 여유, 여유 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돈을 벌면 또 세금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1: 네, IMA는 이제 만기 때 그동안 이제 쌓인 수익을 한꺼번에 배당 소득으로 이제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기 시점에 15.4%의 이제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2, 3년치 이익이 한 번에 몰려서 이제 소득으로 잡힌다라는 점이죠. 자, 이럴 때 만약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을 해서 2천만 원을 넘기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가지고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 지급을 약속하면서도 운용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구조임은 분명하거든요. 이 가입 절차는 간단하지만 증권사 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0: 네, 뭐 아무리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라 하더라도 투자는 결국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 시에 불이익이나 자금이 묶인다는 점 이런 거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예금보다는 좀 높은 실적 배당을 원하는 분들께 유익한 자산 관리 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오늘 내용 많은 분들이 또 도움 받아가셨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우리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은 경기도 수원시가 출동지네요. 함께 나눌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고이 모셔둔 우리 집 보험 뚜껑을 빨리 열어보자. 입니다. 자, 지인 부탁으로 가족 보험을 한 번에 리모델링 했지만 나중에 보니 가족 5명 보장이 거의 똑같고 대부분 갱신형으로 구성되었던 사례인데 자, 오늘은 가족 구성원별로 보장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의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되는지 쉽게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님 사연 만나 볼게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5년 전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어린이 보험 만기가 다가와 가족보험 리모델링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친한 친구가 보험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보험은 경험 많은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친구가 가져온 설계안을 보니까 뭐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했고 설명도 꽤 그럴듯했거든요.
1: 야, 내가 진짜 내 아들 보험이다 생각하고 밤새워 설계안 만들었어.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믿고 맡겨봐.
2: 너 제법이다. 보험료도 엄청 저렴하고 보장도 괜찮아 보이네.
1: 에이, 그러니까 나 이제 완전 전문가 다 됐다니까.
2: 그래, 그럼 이 우리 딸들 거랑 남편 거 그리고 내 보험까지 다 너한테 맡겨야 되겠다. 근데 이거 대신 좀 잘해줘야 된다.
1: 당연하지. 내가 너희 가족 보험 주치의가 되어줄게.
2: 그래, 보험 주치의라니. 정말 든든하다 얘. 근데 이거 나중에 연락 안 되는 주치의 그런 거 되면 안 된다.
0: 그렇게 5년 전에 가족 보험을 들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언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보장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면서 언니가 저한테 건강할 때 보험 정보 꼭 해드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친구 이미 보험일을 그만둔 지 오래됩니다. 결국 다른 설계사에게 저희 가족 보장 분석을 맡겼죠. 그랬더니 또 그분은 대뜸 보험이 다 잘못됐다. 무조건 싹 다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라. 이런 얘기뿐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5년 동안 낸 보험이 쓸모없는 건지 그래도 살릴 수 있는 장점은 없는지 좀 객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저와 남편, 저, 딸 둘, 아들 하나까지 5인 가족 보험 보장이 모두 비슷하게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마다 나이와 성별, 필요한 보장이 다를 텐데 이렇게 똑같은 구성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5년 전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가족 보험을 싹 리모델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친구는 이미 일을 그만뒀고 다른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다 잘못됐다.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보셨 어떠셨어요?
1: 이럴 경우는 진짜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자녀들 보장을 이제 갱신 시기에 맞춰서 다시 점검하신 점은 일단 잘하신 것 같지만 청취자님 마음이 이제 워낙 좀 따뜻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런 분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하는 분들. 네, 청취자님이 딱 여기에 해당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온 가족의 보험 리모델링을 덜컥 진행하신 부분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0: 아무래도 친구가 그때 이제 보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뭐 어떤 미흡한 게 있었을까요?
2: 네, 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력이 짧더라도 본인만의 기준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 꼼꼼하게 설계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 영업이라는 게 밖에서 보기와 달리 직접 뛰어들면 참 힘들고 많이 지치거든요. 예, 그런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좀 일찍 포기하셨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0: 예. 담당자가 그만두면 이제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변경되면서 막 전화가 옵니다. 예. 다른 상품 가입 강요도 막 하면서 필요를 느낀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1: 네. 그렇죠. 이제 보험 일 자체가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낮다 보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 요즘처럼 월급으로 이제 살기 팍팍할 때 부업이나 N잡러로 많이들 도전을 하시는데 자, 그 통계를 봤더니 10명이 시작하면 1년 지나서 겨우 두세 명 정도만 네, 나 살아남는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더라고요.
0: 진짜 요즘 인터넷 광고 보면 보험 영업 광고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잡으로 뭐 하루 한 시간 하면은 월 100번다. 아니 뭐 가족 보험만 계약해도 생활비가 된다. 뭐 이렇게 네. 문구에 혹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광고는 그냥 광고인 거죠?
2: 네.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최근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뭐 하루 1시간 투자로 월 1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장점만 강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 실제 보험 영업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이 고객의 보장과 재무 상황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충분한 교육과 경험 없이 지인이나 가족 보험부터 무리하게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보장 공백이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부업으로 가볍게 접근하기보다 사람의 미래와 돈을 다루는 일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셔야겠습니다.
1: 네,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번 청취자님의 경우 가족 중 한 분이 이제 암진단을 받아서 보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자, 부모님과 자녀 보장이 모두 이제 동일하게 가입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다섯 명 가족의 계약 내용이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나이랑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보장 내용이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은 생기네요.
2: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나이와 성별에 따라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0: 위험률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구성을 만드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데 모든 사람의 보장을 똑같이 구성했다라는 건 이 상담 없이 오직 이 가입만을 목적으로 진행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몇몇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설계사들 때문에 현장에서 묵묵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까지 도맡아 비판받는 현실이 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1: 예. 그럼 우리 청취자님처럼 가족보험을 한 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이게 뭐 전체적인 보장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제 한 분의 한 명의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전문가에게 이제 비교하고 문의를 해본 뒤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걸 이제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 이제 가입하는 순간보다 보험금 지급받는 순간 내가 가입한 보험이 네,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1: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 군데 좀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라. 이제 그런 조언이 되겠고요. 담당 설계사가 그만두면서 보험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 가족보험을 다시 점검할 때는 그럼 어떤 부분을 또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2: 네,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담당자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죠. 네, 대부분 지인에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했다가 지인이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내 보험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과 치료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3대 진단비를 구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조금씩 네, 그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이 청취자님께서 우리 집은 좀 다른 집보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해서 좋은 줄 알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가족 모두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 원과 뭐 각종 수술비와 치료비가 전부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보험료가 다른 집보다 저렴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1: 다 갱신형이더라.
0: 네네. 그러니까
1: 보험은 내가 아팠을 때 보장만 잘 받는다고 생각하고 뭐 이게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렇게 눈앞에 저렴한 보험료만 보고 선택하기 쉬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지인만 믿고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기 좀 쉽거든요. 이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초기 비용은 저렴하지만 나이가 들어 진짜 보장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위험률이 올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험료가 폭등하게 되거든요. 게다가 이 만기까지 뭐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까지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평생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 것이죠.
2: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뭐 흔히 가장 많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제. 근데 이거 평생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전화기를 바꿀 때마다 요금제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요금제도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거 형태 중에서 월세. 내가 처음에 월세 계약을 했을 때 그 월세가 그대로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얼마든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 또한 이제 약속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뭐 나이나 건강 상태, 손해율 등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새로 적용하는 방식이 바로 갱신형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처음 가입할 때는 저렴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게 동일한 보험료가 아니라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동될 수밖에 없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겠죠.
1: 그럼 거의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변동이라고 하지만 계속 이제 오르는 쪽이 훨씬 많다 보니까.
0: 네.
1: 예. 비갱신형은 그럼 처음엔 조금 비싸도 납입 기간을 끝나면 보험료 부담 없이 이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족보험을 새로 구성할 때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어떻게 좀 나눠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일단 이 비갱신형의 경우는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납입기간 이후에는 만기까지 보장만 받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고 특정 시기, 즉 이 은퇴 전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좀 집중적으로 큰 보장이 필요할 때 좀 저렴하게 좀 복층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좀 유리하겠습니다.
2: 네, 그 보장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재가입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이제 청취자님과 배우자님께 20년 이제 비갱신형으로 3대 진단비만 구성해서 보험료 예산에 맞게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자녀들의 보장을 구성할 때였습니다.
1: 그때가 또 되게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청취자님과 배우자님보다 자녀들 보장에 신경을 더

0: 쓰신 이유.
1: 네. 아무래도 이 실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가입주기가 없는 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실손은 잘 유지만 한다면 적어도 이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기 때문에 중증질환 진단 시 이 소득 공백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자녀들이 20대인데 몇 년 전 이 실손 전환을 통해서 4세대 실손을 유지 중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앞으로 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2: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 보장은 이제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를 먼저 구성을 하고 신의료기사라고 불리는 보장에 대한 신경도 같이 좀 써드렸거든요. 특히 암치료에 대한 보장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드렸는데 암에 대한 치료는 뭐 수술이나 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이 세 가지가 이제 모두 해당이 되죠. 자, 모든 치료에 해당만 되면 약속된 보험금을 매년 보험 만기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미래의 신의료기술까지 보장이 되는 뭐 암 주요 치료비와 수술비를 잘 구성해서 네, 실손의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게 잘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0: 네, 뭐 비갱신형으로?
2: 네, 맞습니다.
0: 예. 언젠가는 폭탄이 될 수 있었던 이 갱신형 보장을 안정적인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하고요. 또 본인 부담금이 높은 4세대 실손의 약점까지 예, 커버를 해 주셨네요. 청취자분들도 내 보험이 일단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만기는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혼자서는 좀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 믿고 보험 계약 고민 중이시라면 예, 여러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 분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시면 지금 출연하고 계신 전문가분들과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상담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요 노래는 보험 계약 전에는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골랐습니다. 나얼의 한 번만 더 듣고 소비자 민원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유튜브로 보시면서 YB 패밀리 천사님이 성함을 알고 싶으시다고. 예, 우리 이 화사한 살구색 옷을 입으신 분이 최동기 본부장님, 우리 남색 자켓을 입고 계신 분이 구동현 팀장님이십니다. 뭐 이런 것도 금방금방 제가 또 해결해 드릴 수 있어가지고 좋네요. 자, 오늘 민원 만나보실 텐데요. 5193번님 사연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을 제거를 하셨고요. 조직검사 결과 대장 점막내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용종 절제술로 깨끗이 제거가 돼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좀 불안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보장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요. 암보험이나 대장 관련 보장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1: 네.
0: 보통 이제 암이라고 하면 항암 치료도 오래 받고 치료 과정도 좀 힘들고 후유증, 뭐 소득 공백까지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장 점막 내암, 이거는 그 용종 절제술로 제거가 된다는 거 하면은 정말 항암 치료나 뭐 그 이후에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는 걸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대개 암 세포를 없애는 이 항암 치료 기간이 좀 길고 힘든 게 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대장 점막 내암은 완전 절제가 되었다면 치료는 일단 종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 내 몸이 암에 취약한 환경일 수 있다라는 일종의 이 행운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 담당 의사가 권고하는 주기에 맞춰 꼭 추적 검사를 잘 받으시면서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0: 네, 행운의 경고 메시지다. 앞으로 더 조심하라는 신호를 조금 일찍 받으셨다. 근데 보통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보험부터 확인하게 되는데 대장 점막 내암도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죠.
2: 네, 우리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뭐 물혹이 있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의사 선생님이 그냥 물혹 하나 있어서 제거했다라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시고 조직 검사를 왜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이게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물혹을 떼서 이 물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악성이라면 그 부위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악성

0: 악성인지 아니면 옆으로 증식하고 뇌 장기 안으로 침륜하는 악성 종양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악성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악성 종양이네라고 하면 제자리암으로 판단이 되어서 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를 지급받게 되고요. 반대로 이거 확인해 봤더니 옆으로 확산하고 침륜하는 암이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일반 암으로 판정이 돼서 이제 100% 암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청취자 그님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게 검사를 했는데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암이었지만 이 약관을 살펴본 결과 소액암이 아닌 일반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아무리 추가 치료가 없다고 해도 진짜 진단비의 10%, 100% 이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암 진단비 지급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 대장 점막 내암이라는 것도 보험사나 약관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 네,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굉장히 좋다면 선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암의 경우는 회사마다 이 소액암, 유사암, 일반암을 나누는 판단 기준이 다르고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도 제각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료만 보기보다는 보장을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구성하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0: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고 내 몸에서 물혹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시술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뭐 수술 확인서 혹은 병원비 영수증만 첨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수술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질병 분류 코드만 확인을 해서 이게 이제 C코드인지 D코드인지 판정을 하고 C코드면 당연히 암진단비를 지급할 테고 D라는 영어로 시작되는 D코드라면 이제 제자리암 진단비를 지급하게 되거든요. 자, 이럴 경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는 보험금만 받게 될 뿐, 내 몸에서 떼어난 물혹이 뭐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단순한 뭐 물혹에 해당되는지 어떤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죠.
1: 그러니까 그 C코드가 암코드고 D코드는 용종코드고 그렇군요. 청구할 때도 챙겨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이제 대장 점막 내암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2: 네, 이 대장 점막 내암의 경우는 암 진단비나 유사암 진단비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 진단서와 조직 검사 결과지를 꼭 챙겨야 하거든요. 이 검사 결과지에 적힌 암세포의 침륜 정도와 세포 변형에 따라서 소액암이 될지, 이게 아니면 일반암이 될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 지급을 거절당했거나 소액암 보장만 나왔다면 상세하게 따져보고 이 숨은 보장을 찾아내는 노력이 바로 이 저희 같은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각종 서류를 좀 준비해서 아버님의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면 가입 중인 보험회사에 보험약관상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네, 얼마든지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일반암 진단비 100%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 요거는 직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뭐, 그 약관에 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일반암 진단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될 수도 있다, 오. 예.
0: 네, 이게 지금도 이제 대장 점막내암을 이게 분쟁이 상당히 좀 많은 암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진단을 받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어떤 코드를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상당히 좀 달라지기 때문에 누구는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 전체를 다 받아가고 누구는 똑같은 대장점막내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 일부, 뭐 10%, 20%인 일부만 받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암보험을 가입을 할때 어떤 형태의 대장 점막내암이라도 암진단비의 100%를 무조건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암보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1: 있어요.
0: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암보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아니 당연히 상황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는 보험보다는 무조건 암진단비 100%를 받을 수 있는 네, 그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0: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지급받은 보험금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대장암 정말 무서운데 준비를 좀잘 해두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이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일찍만 발견되면 생존율은 좀 높지만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대장 부위에 용종이 자주 발견되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이 지금이 바로 암 진단금 요거 살펴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1: 네, 대장암 보장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혹시 보험사 약관에 또뭐 어떤 변경사항 같은 게 예정돼 있나요?
0: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대한민국이 이제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발병률이 높다라는 것보다 발견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대장 내시경을 자주 많이
1: 하니까.
0: 하는 국가이니까. 자, 그래서 현재 보험사의 약관 변경은 따로 없지만, 국가검진에서 이제 만 50세 이상 이제 1년 주기로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요.
1: 네.
0: 여기에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대장암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자, 정부에서는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서 검사 방법과 이제 연령을 낮추기로 발표한 것이죠.
2: 정부에서 개정된 권고안을 토대로 45세 이상 성인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바로 도입하는 방안을 2028년 목표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동안 직장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이 대장 내시경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에게도 이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기 치료와 생존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45세 이상 대장 내시경 검사 내 후년이 목표다. 요런 이제 또 뉴스가 추가가 되겠고요. 좋네요. 좋네요. 예. 문자 주신 5193번님, 아버님처럼 일찍만 발견하셔도 치료가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요. 그죠?
0: 네, 이제 뭐 검진 장벽이 낮아져서 이제 조기 검진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암 진단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이제 그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이제 그 국가 검진으로 들어오자마자 갑상선암 발견률이 이제 상당히 좀 높아졌고,
1: 높아져서.
0: 이제 위 또한 마찬가지였죠. 자, 대장 또한 이제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당연히 암진단비 지출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치솟는 손해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1: 예.
0: 자, 만약 청취자님처럼 보험 가입 후 면책 기간이나 감액 기간을 감안해서 향후 건강 검진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발견률이 높은 대장 전망내암과 같은 암보험을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2: 네, 이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를 좀 저렴하면서 대장 전망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하신다면 좀 가성비 있게 준비가 가능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장 전망내암을 일반암으로 지급하는 회사를 찾아서 좀 진단비를 좀 두둑하게 준비하시고, 치료를 받을 경우 뭐 일반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 이 상관없이 치료비를 좀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한다라면 치료에 대한 보장 역시 좀 준비가 가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뭐가 좀 나올 것 같다 불안하면
2: 네네네.
1: 뭐 이게 그 감액 기간, 면책 기간 이런 거
2: 네.
1: 생각해갖고 한석달 전에는 뭘좀 가입을 해놓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2: 그렇죠.
1: 듭니다.
2: 방법이죠.
0: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석달 전이 아니라 이제
1: 네.
0: 암보험 중에서도 가입과 동시에 바로 보장이 되는 암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기 전에는 안전장치로 뭐 그런 것들 가입해두고 건강검진 한 다음에 건강검진 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럼
1: 네.
0: 보험 계약은 계약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가 가능하니까. 네.
1: 그 악용 아니에요? 보험사 입장에서.
0: 아니죠. 이건 악용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1: 제도를 활용하는
0: 것이니까,
1: 건가요? 예.
0: 네. 보험회사에서는 상당히 저를 싫어하겠지만, 네.
1: 네.
0: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1: 이렇게까지 다
0: 같습니다.
1: 노출하시면 업계에서 약간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0: 뭐, 네.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오늘은 대장 전망내암 사연을 통해서 암 진단비 받을 때 약관과 서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참 치료가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에서는 소외감으로 볼지 일반암으로 볼지 위치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뿐만 아니라 조직검사 결과지 그리고 약관상 암분류 기준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이 자주 발견되는 분들은 건강검진과 함께 암 보장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선 점검해보기 힘들다. 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홍세화님이 전화번호를 달라라고 하시는데 아마 지금 우리 전문가분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2037번님이 일배책, 가배책, 자배책. 예,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런 보험은 따로 가입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집, 회사 등 어느 곳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모두 장소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거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실까요?
0: 네, 그 세 가지 배상 책임 모두 다 이제 뭐 직장에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는데 자녀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보상이 가능한
1: 그게
0: 것이고요.
1: 그게 자배책이고.
0: 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배책은 이제 부부만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제 가족 모두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녀가 저 부산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네, 타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보장의 이제 범위를 놓고 판단하자라고 하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가장 넓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료 자체가 한 1,000원? 뭐 2,000원 내외이기 때문에 뭐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할 때 하나의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특약 하나만 독자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뭐 특약 구성할 때 저는 일배책 할래요. 저는 가배책 할래요. 뭐 이런 걸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0: 지금은 이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모든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037번님 도움이 되셨죠. 자, 그리고 짧게 하나 더 하려면 시간이 좀 모자라겠네요. 그죠? 자, 오늘도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오늘 또 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가져가시라. 원포인트 하나씩.
0: 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 금융 상품인 뭐 보험부터 저축 재테크를 하시려면 유동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예비 자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네, 그 어떤 위기로부터 이런 상품들을 좋은 상품들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 비상 예비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통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이제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그 함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보장이 같은 건 아니니까 무조건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당장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소탐대실하시다.
2: 네, 맞습니다.
1: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으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송정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26도입니다. 그래도 구름이 있어서 햇볕 뜨거운 한낮은 아닌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낙뢰 또는 우박이 떨어지거나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비닐하우스나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고 너울에 의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니까 갯바위나 방파제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올림픽대로 한남방면 한강대교 부근의 사고 방금 처리가 됐지만 사고의 여파 때문에 여의도 통과하는 데만 20분 정도 걸립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규칙은 참는 거라고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생각 없이 툭 내뱉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냈다가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곤 하죠. 또 인생의 두 번째 규칙은 참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싫은 걸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보고만 있다간 화가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럼 참으라는 거냐 참지 말라는 거냐. 항상 그 미묘한 경계 사이에서 헤매게 되는데요.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가장 어려운 인생의 세 번째 규칙은 바로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거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그라들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임재범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6월 10일이네요. 6월 30일 중에 어느새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시각으로 내일 모레 12일 날 새벽 4시. 그죠? 이제 이틀을 남았는데 세계인의 축구 축제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개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첫날 6월 12일 날 11시죠? 오전 11시에 체코하고 1차전을 하게 됐는데, 오늘 저뭐 눈에 띄는 뉴스 보면은,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이란 전쟁이 종전을 맞지 않고 계속 전쟁이 되는 상황에서 이거 월드컵을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지, 중동 긴장이 지금 재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온 소식 다 읽으셨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추락이 됐어요. 이란에서 드론으로 격추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또 재보복을 하게 되고, 무력 공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휴전을 이어가던 양측이 휴전 이후 최대 규모로 화력을 쏟아부었는데, 중동에 들이운 전운이 다시 짙어질지, 아니면 제한적 교전에 그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쟁 때문인지 뭐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다 그러던데 우리 코스피도 7,600선을 내주고요 폭락했습니다. 어제 8,000 타란 말씀드렸는데 그야말로 널뛰기 장세입니다. 뭐제 노래 중에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가 있는데 코스피 뭐 있습니까? 폭락 아닌 폭등 뭐 연일 시소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가장 큰 뉴스가 투표지 부족 사태의 일파만파죠. 참정권 시위가 6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16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된 투표용지 인쇄 비율 축소 60에서 50%로 이렇게 축소한 결정이 중앙선관위의 의결이 아니라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걸로 나타났다고 그러네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에 중앙선관위가 현장의 경고를 수시간 동안 파악조차 하지 못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사이의 보고 체계 전반이 완전히 단절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번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이제 발족되고 그랬는데,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해야지. 도대체 선관위 그러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었던 독립기구인데, 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하게 된 거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헌법상의 독립기구로 이제 4.19 이후에 생긴 거라고 하는데, 그동안 쫙 믿고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요,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오늘 오전 8시 한 40분쯤에요, 3층에 설치된 난간과 충돌한 뒤에 2층 화단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이 50대 남성은 국회 소속 직원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 관련해 가지고 아주 눈에 띄는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2등병, 1병, 상병, 병장이잖아요. 일반 병이. 예. 병장은 5대 장성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사체계로 돼 있는데 64년 만에 이 3계급 체제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등병이 사라지고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3계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 그러는데 국방부가요. 2040년까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해서 현재 4계급 구조인 현역병 계급 체계를 1, 2, 3, 3체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어요. 또 4계급 구조인 부사관 있지 않습니까?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 부사관은 승진 적체 해결을 위해서 5계급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병력 자원은 줄어들지요. 그다음에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란 전쟁을 봐더라도 뭐 일반 그 군인들이 옛날처럼 뭐 백병전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드론이 날아가서 때리고 그런 판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 부사관을 층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간부층을 두껍게 해서 기술 병가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그래요. 시대 흐름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모레입니다, 모레. 오늘이 10일 수요일인데 금요일 날 우리 시간 새벽 4시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회 시작 알리는 공식 개막전은요, 12일 날 4시입니다. 거기 멕시코 시티 스타디움이죠. 개최국 멕시코하고 남아공의 대결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멕시코 남아공이 다 우리가 있는 체코와 같이 있는 A조 아니겠어요? 그게 1차전이 끝나면은 그날 두 번째로 10시부터 우리하고 체코가 이제 하게 됩니다. 11시부터 하네요, 11시. 4시에는 멕시코 남아공, 같은 A조에 우리는 오전에 11시에 체코하고 하고요. 우리는 또그 다음 2차전을 6월 19일 날 10시에 멕시코하고 하게 되고요. 25일 날세 번째 경기로 오전 10시에 남아공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16강입니다. 지금 뭐 48강부터 시작하는 건데 48강 통과해야지 32강 되는 거고 옛날처럼 32강 통과해야지 이제 16강에 올라가는데 우리 홍명보의 목표는 16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눈에 띄는 뉴스 한번 살펴드렸고 잠시 후에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첫 번째 돈가스 PD가 내는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할 건데 오랜만에 4636 청취자가 문자를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이른 더위를 먹었는지 두통이 와서 진통제 먹고 근무하고 있는데 애들 때문에 머리 아픈 게싹 사라졌어요. 1학기 급식 만족도 조사한 설문지 통계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매우 그렇다를 응답을 해줬네요. 아, 만족도가 매우 그렇다. 높게 나왔다 이러네요. 여전히 곡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힘이 넘치는 나이는 아니지만 일할 수 있는 곳에 감사합니다. 양희은의 행복의 나라로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그쵸, 4636님이 평택에 어느 중학교인가 거기 영양사 하신다 그랬죠? 예. 그 돈가스는 저 요리 안 하시나 모르겠네. 예. 자, 노래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행복의 나라로.

나는 선물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PD가 내는 돈가스 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오락실에 오늘 난센스 퀴즈네요. 오락실에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용의 이름이 뭐네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락실에 두 마리의 용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용의 이름이 뭐네요? 보기를 두 개 올려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해하실려나 모르겠네. 1번 2인용, 2번 개인용. 그 용 이름이 이제 2인용이고 개인용이다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시면 1번이고요. 저도 왜, 예, 보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예, 오락실에 두 마리 용이 사는데 용 이름이 뭐냐가 오늘의 난센스 퀴즈인데, 1번 2인용, 2번 개인용이래요. 예. 그냥 1번 적으세요. 그래, 복잡하시면. 자, 그리고 제가 25가지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적으십시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3곳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배감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지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코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네, 이렇게 25가지 소개해드렸거든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이 채택이 되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구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퀴즈만 더 알려드립니다. 오락실에 두 마리 용이 살고 있대요. 그 용의 이름이 뭐냐입니까? 난센스 퀴즈입니다. 오락실에 무슨 용이 사는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돈가스 피디 이렇게 올려놨어. 보기를 두 개 올려놨어. 1번 용의 이름이 1번은 2인용이고 2번은 개인용이래요. 아, 제가 자꾸 어렵다 그랬더니 또 힌트를 적어놨네 여기다가. 한 마리는 1인용이고 나머지 한 마리는 뭐냐? 이게 뭔 말이야? 힌트가 더 어려워. 자, 야야 1번 쓰세요 여러분들. 예, 뭐 그냥 딴 거 따지실 거 없고. 자, 샵 연구열로 문자로 쫙 보내주시면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예,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오늘 치과 의사 한 분을 더 전화로 연결해서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과 얽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지강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쁘니 꺼뿐이.

네, 리지강의 이쁘니 꽃뿐이 재밌는 노래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0337님께서 의견 문자를 보내셨네. 최강일구 씨가 퀴즈 어려운 이유는요. 오락실을 전혀 안 간 모범생이었나 봐요. 게임기가 게임을 할 때 1인이 하는 거 또 2인이 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두 명이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게임을? 예? 0337님 저는 뭐 게임기 하면 대학교 그때 벽돌 깨기 뭐 그거밖에는 잘 모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1인 아 빠블러가 뭘 써놨는데 1인용 2인용인데 하여튼 둘이 한다 이거 게임을 같은 게임기 앞에 앉아가지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저 돈가스가 그렇게 보기를 두 개 올려놨구나. 아, 내가 뭐라 그랬더니 얘 또 어디 도망가서 삐쳐가지고 아 얘는 얘도 나이

신 넘어가지고 뻑하면 삐져 있어. 뭐 집에 간것 같아? 삐져가지고? 아이, 참, 정말. 아, 데리고 와가서 전화해서, 전화 연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새싹 문자입니다. 5000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전기 공사하는 사람인데요. 집은 부산인데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 전곡을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있어요. 일하면서 매일 라디오를 듣는데 자재 입고가 늦어져서 오랜만에 부산 집에 내려왔다가 다시 수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랑이 일구님 팬이라서 매일 문자라고 보채서 인사드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에 지나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항상 재밌게 듣고 있고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아, 5000번님이 그러니까 아내분이신가 봐. 네.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새싹 문자 5000번님한테 왕만두를 보내드리겠다고 합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803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선물은 월곡역 떡볶이를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거든요, 떡볶이를. 예, 8803님, 예, 할머니실 것 같아요, 할머니. 예, 할아버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느낌상 할머니신 것 같은데 8803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입니다. 김만희 떡볶이에 3, 4인분 식사권입니다. 아이들 데려가서 먹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하게 나온다 그래요. 1026번님은 나눔 선물 받으시고 후기를 보내주셨네요. 최일구 씨 안녕. 5월 27일 선물이 당첨돼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다미래 회사에서 직접 배달까지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즐겁게 방송하는 모습 존경합니다. 일구 씨와 찍은 사진이 있어서 추억을 되새기며 같이 보냅니다. 오늘도 화이팅. 사진을 보내주셨네? 네임택에 뭐라고 쓰셨어? 이봉준님이야? 이용준님. 어깨, 저, 끈 달린, 네. 아, 저기 군분이구나. 네. 옛날에 사진 두 번째 MBC 뉴스 인터넷 에디터 할때 제가 시민 기자분들을 이렇게 특강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일산 중산 힐스 청소년 수련회에서 2008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시민 기자 현장 취재 교실 제가 에디터라 시민 기자 여러분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야 2008년이면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 라디오 이렇게 또 들어주시고, 나눔 선물도 받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6764번님. 정답은 1번 이인용이고요. 아무거나 선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쓴 거는 이거 있으셨네. 발달 장애가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 먹겠습니다. 예. 6764번님께 파주시 한과 쌀가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드님하고 맛있게 오란다 강정 세트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노래 한곡 듣고 서울시 치과 의사의 심동욱 부회장 치과 원장님 또 전화로 연결해서 구강 복원의 날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 들어볼 거예요. 박주희가 부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0: 지금부터 또 다른 치과의사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구강 건강이 우리 인체 전반의 건강을 좌우하는 지표이고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충치 하나만 있어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런데 어제가 이제 6월 9일 구강 복원의 날이라고 해서 서울시 치과의사의 신동열 회장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취자들 반응이 아주 재밌다 예,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한 분 더 모셨어요. 구강 복원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야기 나눠볼 건데 서울시 치과의사회의 심동욱 부회장입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어제는 신동열 회장님이었고요. 오늘은 심동욱 부회장님.
1: 네, 맞습니다.
0: 네, 회장님은 한 분일 것 같고 부회장님은 몇 분이에요?
1: 부회장은 총 다섯 명인데요.
0: 네.
1: 예, 선출직이라고 해서
0: 예.
1: 선거에 나가는 부회장이 두 명이고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세 명은 임명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임명직 부회장이라고 해서 세 명. 네. 그래서 총 부회장은 다섯 명입니다.
0: 그럼 신 부회장님은 선출직, 임명직?
1: 네, 선출직입니다.
0: 아, 선출직이구나.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이 몇 분 정도 된다고 그랬죠?
1: 한 4,500명 정도.
0: 4,500 정도 되시는
1: 네네네.
0: 거고.
1: 네.
0: 그러면 심동욱 부회장님도 저 치과 원장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저도 회원 중 하나입니다.
0: 어디서, 병원이 어디 있어요?
1: 아, 저는 강남구 쪽에 개원하고 있습니다.
0: 예, 강남구 네. 쪽에 계시구나. 네.
1: 네네.
0: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 신동열 부회장하고 6월 9일 날 그, 치과, 뭐야, 구강 복원의 날 이야기, 그 유래도 재밌고 네. 그래서 어떤 청취자분들이 재밌다고, 예, 그런 네. 문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연결했더니 이번에 이제 부회장님하고 연결을 시켜야 됐는데,
1: 네,
0: 어제는 그, 이 이야기를 상세히 나눠봤는데, 그, 또 물어보고 싶은 게 6월 9일, 어제가 이 구강 복원의 날이 된 게 6살의 구치다, 예? 그죠?
1: 그치. 네, 맞습니다.
0: 그 구자가 아홉 구자가 아니고 절구 구자, 어금니 구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0: 여섯 살에 어금니, 예, 영구치가 난다. 그래서 이제 6월 9일이 구강 복원의 날인데, 이게
1: 네,
0: 한 81회를 맞이했다면서요?
1: 네, 81회입니다.
0: 그러면은.
1: 작년에 80회였고요, 네.
0: 예, 언제, 이렇게 쭉 변천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1: 원래는 그 치아의 날 행사라고 해서 치아의 날로 출발을 했었는데 한 7, 8년 전부터 그 이제 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구강 복원의 날이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현재까지 구강 복원의 날로 이제 명명되면서 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1946년이었다는 말씀이죠.
1: 예,
0: 치아의 날로 시작이 됐다가.
1: 네, 맞습니다.
0: 예, 구강 복원의 날. 2016년부터 그렇게 됐군요. 구강 복원의 날로.
1: 네, 네 맞습니다. 법정 기념일로, 승격이 된 거죠. 네네. 네.
0: 그래서 어제 신동열 회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구강 복원의 날을 맞아서 대국민, 홍보에도 많이 주력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네.
0: 어떤 일을 했습니까요?
1: 뭐 치아의 날 치아 그리기 뭐 그리고 또 구강 검사를 통해서 건치 아동 선발 대회 또 뭐 치아 상식에 대한 그 퀴즈 대회
0: 네.
1: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수동 요즘 핫한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해 가지고 또 대국민 홍보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좋은 결과 있었고요. 네.
0: 예. 여섯 살에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심동욱 부회장님도 그렇고 여섯 살 되면 어금니가 나는 거예요 누구나?
1: 네, 뭐 그게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0: 다섯 살에 나는 사람은 없어요?
1: 그 더 일찍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늦은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평균적으로 예 6세 정도로 예
0: 그렇군요.
1: 보고 있습니다.
0: 어금니가 네. 몇 개예요?
1: 어금니가 크게는 이제 대구치라고 해서 큰 어금니가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작은 어금니라고 해서 소구치라고 명명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대구치와 소구치가 있는데 소구치는 두 개고요.
0: 네.
1: 구치는 일반적으로는 2개. 그래서 총 어금니가 4개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그 사랑니.
0: 네.
1: 사랑니도 실질적으로는 대구치입니다. 제3대구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랑니까지 포함하면 총 5개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좌우 하게 되면 토탈 어금니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는 20개가 되는 겁니다.
0: 몇 개요?
1: 20개요.
0: 20개?
1: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니를 빼게 되면, 사랑니를 제외하게 되면 16개가 되는 겁니다.
0: 어, 그렇군요.
1: 네네.
0: 그러면, 저도 사랑니를 옛날에 한번 뺀 적이 있는데, 30대 초반에.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제 사랑니는 옆으로 누워가지고, 막 수술까지 해가지고, 잘라내고 막 그래서, 다음날 회사도 못 가고 그랬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거든요.
1: 네네네. 네네.
0: 요즘도 그렇게 해요? 수술 해가면서 힘드니까? 힘들 때?
1: 그 사랑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진화 과정에서 퇴화하고 있는 치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삐뚤게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로 인한 약간의 그 부작용들, 뭐 잇몸이 붓는다거나 앞치아에 뭐 충치가 생긴다거나 그런 이유로 발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제대로 난 경우에는 굳이 뽑을 필요도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도 사랑니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1: 아, 예, 네, 그랬을 겁니다.
0: 그러면
1: 네.
0: 그분들은 아파가지고 어떻게 살았대요?
1: 뭐, 어떻게든 뭐, 남이 뽑아줬겠죠. 어떻게든, 네. 네, 스스로 뽑기는 힘드니까, 예. 네, 어떻게든, 네,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마취 기술이 없다 보니까,
0: 네.
1: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이고, 이렇게, 네, 그렇게 뽑았다는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0: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 다니는 그 치과 원장님한테 드린 얘기는 맞는 네네. 것 같아요. 구강 건강이 사람의 수명과 비례한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죠? 어째서 그래요?
1: 네. 치아가 충분히 있어야지 그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영양 섭취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또 뭐 요즘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치아로 인해서 씹는 어떤

0: 어떤 저장력이 어떤 이제 그런 머리의 뇌라든지 어떤 안면부의 조직에 어떤 자극을 줘가지고
1: 예.
0: 어떤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1: 예.
0: 이런 거에도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치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런데 네. 이 구강염증이 그
0: 네네.
1: 이 안에 세균이 또 뇌로 막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뭐예요?
0: 아, 뭐, 그거는 약간 극단적인 부분이고요.
1: 예.
0: 예. 그거보다는 어떤 이제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생각보다 조금 유해성이 높은 균들이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입 안에는 약간 혈관 분포가 좋기 때문에 점막이고 그래서.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점막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전신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런 것들이 뭐 요즘은 암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신실 질환을 유발하는 어떤 인자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특히 뭐 요즘은 이제 잇몸 건강 예,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또 날로 높아지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청취자분들 듣고 계신 분들한테 이 구강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실래요?
0: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입니다.
1: 예방과 관리.
0: 예, 예방과 관리. 그래서 이제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내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주변에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검진 받으시고
1: 네.
0: 그리고 잇몸 건강을 위해서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치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는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도 받으시고 뭐 필요하면 치료도 받으시고 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뭐 어떤 두려움의 대상의 장소가 아니고
1: 네.
0: 그렇게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예. 뭐 쉽진 않겠지만요.
1: 예. 그러면
0: 그러려면 또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또 잘 지내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치과 의사는 다른 의사분하고 다르게 특별히 어떤 신뢰 네.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뭐 스케일링 같은 거는 보통 성인의 경우에는
0: 네네.
1: 얼마에 한 번씩 가보는 게 좋아요?
0: 정상적인 어떤 건강한 잇몸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도 이제 치석은 어느 정도 끼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이제 잇몸 치료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적인 목적을 가진 스케일링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고요.
1: 네.
0: 그런데 본인이 어떤 어느 정도의 치주염, 잇몸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하셔서 예,
1: 알겠습니다.
0: 예, 스케일링 예 받고 예 잇몸 치료도 받으시고 그러면 본인의 치아를 오랫도록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끝으로요. 자 서울시 치과의사의 부의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소비자들, 환자들한테 메시지를 좀 알려주실래요?
0: 이제 사실 저희 회원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사실상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요. 이제 주변에 있는 좋은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주기적인 그런 검진 같은 거를 예방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치과를 뭐 선택하는 뭐 그런 뭐 요령 팁 뭐 이 정도를 말씀해 드리면 이제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치과 그리고 또 원장님이 직접 진단하고 설명 오랫동안 해주는 그런 치과 그리고 치아를
1: 네.
0: 무조건 뽑자고 하기보다는 좀 살리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는 치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을 강조하는 치과 예 이런 치과를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의 치아와 구강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자 서울시 치과의사의 심동욱 부회장과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어제 말이죠. 어제는 저
0: 네네.
1: 치과 서울시 회장님이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듣고 싶다 그래서 이 노래를 띄워드렸는데.
0: 아, 네.

0: 저도 들었습니다. 네네.
1: 심동욱 부회장님은 어떤 곡 한번 들려드릴까요?
0: 저는 이제 평소에 좀 존경하는 저 영필 선생님의 네. 바람의 노래를
1: 신청합니다. 아, 이게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네. 좋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네.
1: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0: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서울시 치과의사의 심동욱 부회장이었습니다.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조영필. 바로

예,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서울시 치과의사의 심동욱 회장님의 신청곡으로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영필 바람의 노래. 예. 자, 2018번님 예, 나눔 선물 당첨입니다. 190 재밌고 좋은 방송 고맙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정답은 항상 1번입니다. 7학년 4반 누님한테 한우국밥 한 그릇 보내드리고 싶네요. 매일매일 응원합니다. 돈가스 PD 화이팅. 야, 저는 돈가스 PD한테 뭐 삐졌냐 먹으라는데 청취자들은 다들 응원해줍니다. 돈가스 PD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2018번님한테 한 그릇이 아닙니다. 여섯 그릇 갑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6인분 보내드립니다. 9310번님 당첨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2인용이고요. 샐러드 시식권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 요리대회에 나가서 2등을 했는데요. 아들이 좋아하는 샐러드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아이, 좋네요. 9310번님한테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에 샐러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오늘 3부 수요일 날이라 예, 통증 클리닉 하는데요. 예,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통증이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 나옵니다. 이, 이번 달부터 선크림을 협찬해주고 있는 일산 오킴스 피부과의 조항래 원장, 예, 피부 클리닉 합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은 가수 풍금 씨 같이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여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예, 피부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피부과 전문이시고요. 2년 동안 피부과 의사회 회장도 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 피부에 대해서는 뭐든지 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로 해주시고요. 샵 연고일을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부 끝곡은 이 노래 듣겠습니다. 유미리 꿀맛 꿀맛 같은 사랑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잠실에서 반포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이후로 괜찮다가 성산대교 조금목과 1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당산철교 지나면서부터 다시 속도 줄입니다. 노들로는 한강대교 방면 여의이교 부근 2차로에서 공사하고요. 이후로 노들길 지하차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쪽으로도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도 20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 하월공램프 지나면서부터는 1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에서 서울시의회 구간도 4개 차로를 막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어서 이 구간 통과할 때 서행합니다. 주변길 중에 율곡로 원남동 사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도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

0: 예,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이은아, 당신께만.

네. 이은하의 당신께만 듣고 왔습니다. 나눔 선물 당첨자입니다. 3731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 이인용이고요. 일산 오킴스의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에 일하고 있는 와이프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3731번님한테요. 일산 마디역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바르셔서 피부 관리하시고요. 이번에는 1173번님인데요. 네, 나눔 선물 당첨자는 아니고요. 네. 예, 월드컵과 관련돼서 문자를 보내셨네. 월드컵 기대 설렙니다. 붉은 악마와 함께 밤샐 거를 생각하니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는 일 없도록 정신무장도 해야겠고요. 스포츠 응원가로 도연아의 하나되어를 강추하며 신청을 해봅니다. 그런데 1173번님 저 이 처음 세 경기는요 전부 다 오전에 있어요. 밤새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코가 모레 11시고요. 나머지 멕시코 남아공 전부 10시에 오전 10시입니다. 밤 안 새도 됩니다. 회사 나가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1173님처럼 모두 국민이 월드컵을 기대하면서 힘든 싱어 이대가왕 도연아 씨의 하나 되어 노래 듣고요. 잠시 후에 일산 오킴스 피부과의 조항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 피부 상담, 피부 클리닉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문자.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코안만 받아보소. 각종 피부 질환을
1: 제대로
0: 해결해드립니다.
1: 밥 먹고 합시다. 예쁜 군과
2: 피부 치료의 만능손 조항래 원장의 피부 클리닉.
3: 피부가 난리도 아니야? 피부가 이쁘지 않다고 울지 마세요.
4: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0: 아, 풍금이 잘한다.
3: 매출이 이게 뭐야? 피부가 난리도 아니야?
0: 자, 오늘도 상담 보조 알바 밥 먹고 합시다. 풍금 씨 나왔고요. 어서 오시고요.
5: 안녕하세요.
0: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셨겠습니다만 피부 치료의 만능선입니다. 손대면 바로 낫는 명의 조항래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일산의 오킴스 피부과 조항래입니다.
0: 그래요. 풍금 가수 분하고는 처음 만나 뵙죠?
2: 네, 처음 뵙습니다.
0: 인상이 어때요, 풍금 씨?
5: 아, 부끄럽네.
0: 네?
5: 네,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사실 조항래 원장님이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항래 원장님 오킴스 피부과의 환자거든요.
5: 아, 진짜요?
0: 근데 이분이 평일날 2시에 이걸 들을 수는 없잖아.
5: 아,
0: 환자 진료라는데.
5: 그렇죠.
0: 근데 이걸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으시냐 그랬더니 토요일날 오후 2시에 퇴근을 한대. 그때
5: 우와.
0: 재방송 저희가 하잖아요.
5: 네.
0: 그걸 항상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뭐 나눔 선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5: 오.
0: 나눔 선물 왜 그런 걸 하냐 그래서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찐 애청자끼리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면 자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선크림을
5: 오 네? 맞아요.
0: 네, 나눔 선물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그러면 기왕 그렇게 된 김에 한번 나와서 피부 클리닉에 대해서 청취자들 여름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상담 문자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상담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오늘 휴진이라 그러면 수요일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예 나오시게 됐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2: 아유, 영광입니다.
0: 예, 아이고. 자 그러면 자 매주 수요일 날은 이제 김영건 통증 전문의와 함께 했는데 오늘은 조항래 원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래 원장님 보니까 유튜브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지상파 TV에 뭐 인터뷰

0: 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그렇죠. 그다음에
2: 또 하셨네.
0: 피부과 의사회 회장도 작년까지 2년 동안 좀 지냈었고.
1: 네.
0: 전국의 피부과 의사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회원으로 돼 있는
1: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가 한 2,500명,
0: 전국에
1: 네, 3,000명 예 정도 됩니다.
0: 전국에 말이죠.
1: 전국에.
2: 전문의 선생님들이.
0: 그렇구나. 근데 조항래 원장님 말씀이죠. 요즘에 가짜 피부과가 있다 이런 기사를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코미디 소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SNL 코리아에서 나왔던 피부 코미디 부분과 관련된 건데
2: 네.
0: 이거를 저희가 한번 오디오를 한번 따봤어요. 비디오는 못 보여드리고 SNL 코리아의 코미디 소재까지 이 등장했던 가짜 피부과 에 대한 일종의 고발 코미디죠.
2: 네.
0: 예, 자, 한 26초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작.
3: 한 환자가 급하게 들어오는데.
4: 아토피 때문에 왔는데요. 저 의사 선생님 빨리요.
5: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4: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피부과랑에서 올라왔는데 뭘 전문 병원이에요.
6: 저희 병원은 그 아토피를 진료 감옥이 없어서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 그게 아니고 지금 간판에 지금 피부과라고서 왔는데 지금 아토피 하나 못 봐요.
7: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피부과 전문입니다. 누구처럼. 이 전문의가 아니고.
0: 네. 지금 간판은 이제 피부과라고 써 있어서 아토피 환자가 이제 들어갔는데
2: 네.
0: 피부과가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저도 이제 오디오만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런 상황.
1: 네. 뭐 가짜 피부과 뭐라기 하기보다는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의원이죠.
0: 네.
1: 예. 그 우리나라 의료법상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과 조항래 피부과 의원,
0: 네.
1: 오킴스 피부과 의원 이렇게 이제 피부과 명칭을 낼 수 있고
0: 전문의들은
1: 예. 네. 전문의가 아닌 사람들은 조항래 의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0: 조항래 의원하고 그 밑에 피부과
1: 그리고 조그맣게 진료 과목 피부과.
0: 아 예. 그러면 지금 SNL 코리아에 나온 이 피부과는 무슨 의원인데 피부과를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는
1: 네,
0: 그런
1: 그렇죠.
0: 병원을 간 거죠.
1: 예, 그런 병원을 갔는데
0: 네.
1: 이제 간판상으로는 그게 이제 구별하지 못하거나 되게 어렵게 이제 간판을 만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 예,
1: 예.
0: 그 풍금 씨 지금 이 상황
2: 네.
0: 간판 보고 전문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2: 아니 저는 전혀 못해가지고 제가 손가락에 네. 그 약간 사마귀도 아닌 티니온도 아닌 뭔가가 나가지고 이거를 빼고 싶어서 저희 동네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피부과라고 돼 있으니까
0: 인터넷으로 검색,
2: 네,
0: 찾아서
2: 검색해가지고 전화해서 근데 저도 사실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 이 병원에서 이거를 사마귀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왠지 그냥 느낌상 왜냐면 이제 점 빼고 뭐 이런 피부 관리는 해줘도 그런 전문 진료는 안 하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마귀 뺄 수 있나요? 이랬더니 저희는 진료 안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피부과라고 써 있어가지고 저는 전화를 한 건데 뭐 잡티 제거 이런 것만 한다고
0: 예.
2: 그래서 되게 조금 아직도 못 뺐어요. 사실.
0: 지금 이제 풍금 씨가 얘기하는 그 병원이 바로 피부 전문의가 하지 않는 그런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 원장님?
1: 네, 그렇죠.
0: 그런
1: 예.
0: 거예요.
1: 특히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인데
0: 네.
1: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니까
0: 그.
1: 피부과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은 이제 시술을 못 하는 거죠.
0: 그러면 궁금한 게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의원인데 피부를 다룬다. 그런 분들은 어떤 피부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간판에다가?
1: 짧게 말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0: 네.
1: 그 자기의 전문 영역에 있거나 다른 전문 과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의과대학만 나오고 어떤 그 수련을 받지 않으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0: 네.
1: 이제 어떤 단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피부 미용을 하게 되는데
0: 예.
1: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0: 뭐 긴 이야기니까 이 정도만 하고
1: 네.
0: 그러면 개인적으로 조항래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의사 자격증을 따고 하는 과정에 어떻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1: 피부과 전문의가 되려면 우선 4년간의 그 피부과 그 수련 과정을 거치고.
0: 그러니까 본과 다 마치고 나서.
1: 네, 본과 다
0: 의사 자격증 딴 뒤에.
1: 예,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1년, 피부과 전공이 4년.
0: 오우.
1: 이렇게 5년 동안 이제 그렇구나.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0: 예, 그래야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는 거구나.
1: 네.
0: 그런 분들이 전국에 2,400분 정도?
1: 3,000명 정도 본다고 되십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이 정도 뭐 개념만 하고.
2: 피부과 선생, 그 뭐 전문의 선생님은 어떻게?
0: 저보고 물어보지 말고 아, 의사 선생님 보고 물어. 왜 나한테 자꾸 고기 얘기해.
2: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0: 그러니까.
1: 아,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아까 본 대로 이렇게 무슨 무슨 피부과 의원이라고 간판이 돼 있는 데를 보시면 되고요.
0: 네.
1: 제가 그리고 피부과 의사회 회장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0: 예.
1: 우리 피부과 의사회에서 국민들의 조금의 그 알 권리를 좀 잘 챙겨드리기 위해서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는 요 그 마크를 그 이제 그 피부과 전문의들이 붙일 수 있게
0: 네.
1: 이제 법 통과가 돼가지고 그 피부과 전문의라고 하는 빨간 딱지를 보시면은 네, 그런 게 좀 볼 수 있습니다.
0: 지난 2년 동안 피부과 의사회 회장하면서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 빨간 딱지로 피부과 전문의.
1: 아닙니다. 그건 제 때가 아니고 전부터 계속 노력해와서.
0: 하여튼 네.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라고 빨간색으로 뭐가 써 있어요?
1: 네네.
0: 고개 마크가 도장처럼 빡 찍힌 데는 전문의가 있는 데다.
1: 그렇죠.
0: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나중에 피부과 하실 때 참고 좀 하시고. 자, 가짜 피부과 뭐 코미디 소재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네. 이 정리를 해보면은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피부과를 가려면은 일단 간판부터 확인한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의 빨간 도장, 이걸 확인한다.
2: 네. 네.
0: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2: 네.
0: 062님께서 피부과 의사님 나왔다니까요. 이런 문자를 보냈네. 조항래 원장님인데 조항조 가수하고는 어떻게 친척이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조씨 형제예요? 어떻게 돼요?
1: 제가 봐도 친척 같은데 사실은 친척 아닙니다.
0: 조항조 씨라고 노래 잘하는 가수예요. 남자라는 이유. 남자라는 이유로. 네.
2: 아 근데 이분은 누구신지 벌써 팬분이 생기신 건지 문자가 오셨어요.
0: 네, 소개해 주세요.
2: 0719님께서 일산 오킴스 피부과 모발이식 거장 피부과 전문의 조항래 원장님.
0: 맞아, 이분 병원 가면 모발 그거 이식 그런
2: 모발
0: 거 있더라고.
2: 모발. 네. 카메라빨 잘 받으시네요. 파이팅. 그리고 피부 요철 삭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0: 피부 요철이 네. 뭐예요?
1: 아마
0: 아니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0719님이? 환자신 것 같은데 모발 이식 거장 조항래 원장님 그런 거 보니까 누군지 네. 모르시겠고
1: 예 네.
0: 좋습니다.
2: 미리 심어두신 거 아닌가 보네.
0: 피부 요철 삭제 방법이 뭐예요?
1: 제가 봤을 때는 여드름 흉터 내지는 모공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0: 네.
1: 여드름 요철이니까 울퉁불퉁한 거니까.
2: 그 여드름이 크게 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화구라고 그러잖아요. 그 쑥 들어가는 그 네. 자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2: 그거 어떻게 삭제합니까?
1: 요철 종류에 따라서 정말 삭제 방법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드리기 어려운데 원리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철 삭제는 다시 피부에 아주 조절된 상처를 내서 다시 잘 아물게 하면서 그 요철을 없애는 겁니다. 상처를 내서 없애는 거죠.
2: 새살이
1: 네, 새살을.
0: 사자성어로 하면 이이제이네. 예? 적으로 하여금 적을 없앤다.
1: 네, 맞습니다.
0: 잘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 네.
0: 하여튼 쏙 분화구처럼 들어간 데다 상처를 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없애버린다. 뭐 그런 얘기예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치료를 받으시는 걸로
2: 네.
0: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2: 네.
0: 자, 그러면. 지금까지 조항래 원장님과 이 소개도 해드렸고 지금부터 풍금 씨 자 본격적으로 한번 상담을 좀 문자 좀 소개해 주시고 자
2: 네.
0: 조항래 원장님하고 상담을 좀 시작해 보자고요.
2: 네. 네. 7283님께서 65세 남성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연고를 바르면 상처는 치료가 되는데요. 검버섯처럼 흉터가 생겨서 없어지지 않아요. 혹시 치료가 되나요?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단 황인종이기 때문에요. 상처가 나면 자국이 잘 남습니다. 어, 색소 그래요? 침착이. 그래서 우리 이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상처가 나면 아물긴 아무는데 검버섯처럼 흉터가 생긴다. 이게 네. 색소 침착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 침착은 색소 레이저를 잘 선택을 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거든요.
0: 네.
1: 예. 요거는 검버섯처럼 흉터가 아니라 색소 침착이 남은 것으로 보이고 레이저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2: 그 사실 저도 온몸이 검버섯인데 이게 여드름이 났다가 자국이 네. 자꾸 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색소 레이저 치료하면은 한 번 쬐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1: 대략이요. 네. 뭐 사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괜히 액수를 말했다가 치료비를 말씀드렸다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아, 그 자국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1: 있고 네네,
2: 연하면 좀 덜 들고
1: 네.
2: 연하면 레이저를 많이 안 쐬니까 그런 건가요?
1: 연하면 레이저를 안 쏘는 게 아니고요. 레이저를 선택하는 종류도 달라지고 네. 횟수 달라지고
0: 알겠습니다. 자, 8803님께서
2: 네.
0: 자, 조학래 피부과 원장님 고마운 분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오늘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그러고요. 피부 네. 상담 해주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2: 선크림도 나눔 해주시고
0: 그러니까
2: 그죠?
0: 말이죠.
2: 네, 좋습니다. 3449님께서 이제 나이 70대입니다. 젊었을 때는 없던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피부에 쥐젖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이건
0: 쥐젖.
2: 왜 생기는 건가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0: 저 같은 경우는 손톱으로 떼버리기도 하는데.
1: 네. 이 쥐젖이 사실은 쥐젖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게 바이러스 균하고 연관돼서 생기는 편평사막이 계통이 있는데 네. 얘네들은 바이러스 균이기 때문에 네.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꾸 번지니까 그 탄산가스 레이저라는 걸로 하나하나 없애시는 게 좋고
0: 예.
1: 요 왜 생기는 거냐 이건 바이러스 균 그다음에 쥐젖이라고 하는 정말 쥐젖은 피부 부분적으로 노화 때문에 좀 생기는 거예요.
0: 예.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뭐 많이 생기나 보죠 그렇게?
1: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많이 생깁니다.
0: 어디 부분에 많이 나요?
1: 대개는 피부가 좀 얇은 목 부위에 좀 나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도 납니다. 그리고 편평사마귀는 얼굴에 많이 나고요.
0: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학래 원장께서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셔가지고 약간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 해보세요?
1: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0: 약간 좀 긴장을 하셨어. 원장님 방에 가면 느긋하게 저하고 상담하는데 얼굴도 상기가 되고. 자, 그래서 잠시 좀 긴장도 풀 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조학래 원장의 노래방 애창곡이에요. 나훈아의 사내?
1: 예? 네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0: 돈까스 PD가 뭐 얘기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나 봐. 나훈아의 사내 한번 틀어준다는데 틀어주기 전에 라이브로 한번 노래 한번 해보라는데 어때요? 애창곡이라며. 예?
2: 예? 예?
0: 애창곡이라니까 라이브로 한번 육성으로 한 소절만 해봐라 이거죠. 그냥 틀어라.
2: 얼굴이 빨개지셨어.
0: 응급실 가시게 되겠다.

0: 나훈아의 산에, 예. 조항래 원장 노래방 애창곡이라서 한 곡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119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노래 얼굴, 듣고 왔습니다.
1: 얼굴이 폭발하려고 막 그렇게 달아오르니 실시간으로 옆에서.
0: 이분이 저 원장 방에 가면 침 착하게 있는 분인데요. 여기 라디오 생방송도 처음이라 그러더니 긴장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래도 애창곡도 들었으니까 조항래 원장님. 네. 자, 풍금 씨가 본격적으로 한번 차분하게 질문 답변 청취자 대신해서 해주세요. 네. 시작.
1: 6543님께서 62세 남성입니다. 몇 년 전 피부과에서 안면 레이저 치료를 받고 햇빛 노출인지 한두 곳이 검버섯처럼 돼가지고 최근 전문의한테 레이저 치료를 다시 받았는데요. 제 원래 피부색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2: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2세 남성분이면은 햇빛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선크림 같은 걸 잘 안 바르실 수 있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은 것 자체가 피부한테는 자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자극 후에 색소 침착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미백 연고를 저녁 때마다 꾸준히 바르시면서 평소에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 색소가 좀 덜 돌아오는 그런 피부 타입이라면 그 부분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색소 레이저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0: 미백 크림이라는 건 어디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피부과를 가야 돼요?
2: 피부과 오셔서 처방전이 있어야 네. 살 수 있는 약이거든요. 예.
0: 어차피 피부과를 들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동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동네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저도 오킴스 피부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 빼고 나서 까매진 게 안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0: 갔다 와야 되겠네요.
1: 가야 돼. 미백 연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다음 질문 갈까요?
0: 여보세요. 네?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저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라니까. 왜 나한테 자꾸 시선을 두어?
2: 저보고 얘기하세요.
1: 아니, 오늘 처음 뵈가지고 낯이 서러가지고 제가. 예, 다음번에 네. 좀 얼굴 네. 보고 할게요. 6227님께서 일구형님 고생 많으십니다.
0: 에이, 고맙습니다.
1: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얼굴에 뽀드락지처럼 나다가 그게 진물이 나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번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된 지 증상이 1년이 넘었는데요. 약을 먹으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2: 이 말씀 주신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뾰드락지가 났다가 진물 나고 좋아졌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일단 의심이 되는데 지루성 두피염이나 주사 피부염이 의심이 됩니다. 이거는 레이저 치료보다는 복용약과 바르는 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0: 가까운 우리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1: 그럼 레이저 치료는 안 해도 되고 약으로만 가?
0: 이제 저런 주사 피부염이 심해지면은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혈관이 늘어났을 때는 혈관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뾰루지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약물 치료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주사 피부염이요?
0: 네,
2: 주사가 뭐예요? 주사가?
0: 주사가 그 술 먹고 난리 피우는 그 주사가 아니고.
2: 네. 그러니까 피부가 그럴 것 같진 않고. 네. 뭔 뜻이 주사 피부라는?
0: 그 우리 그 모낭충이라는 그 균이 있고 하는데요. 뭐 스트레스, 모낭충, 그다음에 어떤 피부 자극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얼굴이 벌그스름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뻘겋게 염증이 생기는 그런 피부염을 예, 주사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3: 그렇군요. 네.
1: 그럼 제 얼굴도 주사 피부염일까요? 저 얼굴 되게 어려서부터 홍조가 안면 홍조가 심해가지고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모공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 같아요.
0: 저보다 빨갛려고요 지금.
1: 그건
2: 뭐야 지금 덤앤덤 하는 거야 뭐야.
1: 네 다음 질문.
2: 아니 근데 풍금 씨 얼굴 보고 알고
0: 네, 그 지금 화장을 좀 진하게 하셔가지고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요. 네. 주사 피부염은 아니고 모공은 조금 넓어 보입니다.
2: 모공 넓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1: 아, 생방에 네? 연예인 얼굴 네. 모공 넓다고 그렇게.
0: 그 네. 모공 치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말씀드리면 모공 주변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서 새살이 차오르고 재생되면서 모공을 좁혀주고 이제 탄력을 줘야지게.
2: 몇 번 가야 되겠다.
1: 몇 번 가야 되겠다. 네. 자주 가야겠어요. 지금 온몸이 지금 피부과 가야 돼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7267님이 원장님 선크림 잘 바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발라야 하는지 지우는 것도 중요하죠. 주의 사항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0: 네, 선크림은요. 우리가 한 번 바르면 하루 종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땀도 나고 또 햇볕을 계속 받으면서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서너 시간 정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라주셔야
2: 야외에 계속 있다는 전제하에.
0: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선크림이 잘 지워지지 않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지우면 뭐 이런 자극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렌저로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2: 일반 비누 말고.
0: 네네네.
2: 근데 그 이 안 바르면 안 돼요? 선크림을.
0: 선크림을 안 바르면 네. 당장에는 잘 모르지만 그게 쌓이고 쌓였을 때 네. 우리 피부 노화의 주범이 자외선입니다.
2: 네.
0: 우리 겨드랑이 속살은 나이 들어도 예. 그렇게 주름도 없고 뭐 검버섯도 안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얼굴만 그러는 게 햇볕을 평생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2: 아~
0: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이 장기적으로는 주름이나 어떤 탄력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예.
1: 선크림을 4시간 간격으로 바르다 보면은 약간 뭐라 그러지? 이렇게 개기름이라 그래야 되나? 그 유분이 엄청 계속 이렇게 뭐라 올라와가지고 나중 되면 엄청 네. 밤 되면 저녁 때 됐을 때 엄청 찐득찐득거리고 얼굴이 이렇게 그 다음날 뾰루지가 날 때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제품을 잘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 풍금 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공이 좀 넓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게 약간 지성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부 타입에 맞는 선크림을 이제 잘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성
2: 피부 타입에 맞는 거야지. 그런 거 안 따져 풍금 씨?
1: 아 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화장품 그런 거 잘 몰라서.
2: 한번 가. 가봐.
1: 오늘 처음 뵀는데 맥이네.
2: 야, 참 오늘 네, 아주 희한한 장면이야. 질문하는 사람도 얼굴 빨갛고 대답하는 의사 선생님도 얼굴 빨갛고.
1: 네. 4499님께서 저는 61세 남성입니다. 운동을 자주 하는데 피부가 약해서 땀이 자주 나고 매우 간지럽고 선크림을 바르면 땀이 나면서 가렵고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2: 풍금시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1: 저랑 똑같으시네.
0: 그
1: 가렵진 않은데.
0: 아, 예, 예. 근데 이제 운동을 자주 하면서 땀이 나면서 가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는 콜린성 두드러기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땀 나는 것 자체가

0: 두드러기를 유발해서 콜린성 두드러기가 의심이 되는데 이럴 때는 항히스타민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피부과를 찾아가셔야 될 테고 선크림을 바르면 땀이 나면서 가렵고 벌겋게 부어오른다. 이 선크림 중에서 햇볕을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 이게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성분의 그 선크림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선크림을 골라야 되니까 피부과 가시면은 여러 가지 그 피부 타입별로 선크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고 고르는 게 필요할 것
1: 선크림이
0: 같습니다.
1: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1: 그래요?
0: 이렇게 약간 액상도 있고 약간 이제 크림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고.
1: 알겠습니다.
2: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겠네요. 그냥.
1: 자, 그러면 여기서 풍금 씨 이제 노래를 한곡 듣고 다시 긴장을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이건 뭐 지금 두 분이 얼굴이 다
2: 얼굴을
1: 빨개가지고
2: 가라앉히고 와요. 네.
1: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0: 네, 풍금 씨의 신곡이죠. 사랑하오. 예, 잘 들었습니다. 조항대 원장님, 풍금 씨 노래 처음 들어보죠?
1: 예? 네, 죄송합니다. 노래 너무 좋네요, 근데.
2: 아, 감사합니다.
0: 뭐, 저희하고 얘기하시면서 뭐가 더 좋아. 노래
2: 나가. 얼굴 빨개지면 어떡해. 지금 겨우 가라앉혔는데, 지금, 그죠?
0: 풍금 씨가 미스트롯도 출연하고, 뭐, 가요 무대에도 자주 나오고,
2: 네. 네, 어제 나왔죠.
0: MBN의 불타는 트롯인가? 거기도 나오고 했었죠.
2: 어, 그게 헬로 트로트.
0: 헬로 트로트, 네. 아마 조항래 원장님은 TV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못 볼 수가 있어. 자, 계속해서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9377님께서 최일국님 안녕하세요. 저는 73세인데요. 검버섯에 멜라논 크림 바르면 빨개지는데요. 매일매일 바르면 안 되죠. 며칠에 한 번씩 발라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멜라논이라고 하는 크림이 이제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연고인데 사실은 검버섯에 바르는 게 아니고 김이나 어떤 색소 침착에 바르는 건데요. 이 하이드로퀴논이 좀 피부에 자극적일 수 있어서 맨 처음에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발라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틀에 한 번,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매일 저녁에 바르되 그 바르는 양을 좀 소량씩 바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바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좀 자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침은 바르지 말고 저녁에만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왜 이 연고를 바르면 이 검버섯이 빠지긴 빠집니까?
1: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검버섯 빼는 연고가 아니고 네. 김이나 색소 침착, 그러니까 색소를 이 빠지게 하는 연고입니다. 근데 검버섯은
0: 검버섯하고 김이하고 또 달라요?
1: 아, 예. 검버섯은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긴 거 있죠. 얼굴에 이렇게 우둘두둘하게 생기는
0: 네. 검정색으로
1: 예, 검정색이나
0: 퍼진 거.
1: 예, 예, 예. 네.
0: 그걸 검버섯이라는 건데
1: 옛날에 그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네네네. 얼굴에 있던 게 검버섯입니다.
0: 검버섯인데 아, 그 멜라논 크림은 그 용도가 아니고 그거 빼는 용도가 아니고
1: 그렇죠.
0: 기미 점 같은 걸 빼는 거다. 작은 점.
1: 아니요, 아니요. 기미 색소.
0: 색소.
1: 예, 예, 색소.
2: 여자 여성분들이 여기 광대 쪽에 햇빛을 받다 보니까 약간 점도 아닌 것이 주근깨 같은 느낌으로 약간 연하게 올라가는
0: 거예요.
2: 그걸 기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침착이 되면은 그렇구나. 이게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0: 역시 저 풍금 씨 이제 의대에 갈지 자세가 됐어.
2: 오늘 저기 필기도
0: 저 풍금 씨가 저 동국대학교 사학과 사학도거든. 그 이제 이거 저 보조 MC 하면서 의대를 가겠대 이제.
2: 아니, 필기도
0: 근데 말 나온 김에 네. 기미에 대해서 개념을 아주 설명을 잘해줬는데 네. 그 기미상궁은 뭔 뜻이에요?
2: 기미상궁은 이제 그 임금님한테 네. 그 독탔을까봐 네. 미리 한 입 먹어보는
0: 아 역시 사학도
2: 아 그럼요 얼굴에 기미 기미상궁
0: 아 좋습니다 자, 또 다음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0292님께서 켈로이드 피부인데요. 얼굴 특히 눈 쪽은 켈로이드가 약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쌍꺼풀 수술을 고려 중인데 켈로이드여서 망설여집니다.
0: 켈로이드 피부는 또 뭐죠?
1: 켈로이드는
0: 피부과요. 모르는 게 엄청 많네.
1: 그 상처가 나면 흉터가 엄청나게 크게 아무는 그 스타일. 지금 뭐 귀 뚫었는데 귀에 어떤 동그랗게 뭐 구슬같이 흉터가 생긴다거나 옛날에 불주사 어깨에
0: 상처가
1: 뭐
0: 이렇게 커진다. 두툼하게.
1: 예,
2: 크게
1: 예,
2: 낫는
1: 예.
2: 사람.
1: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얼굴에는 좀 켈로이드가 덜 생기기는 합니다. 잘 생기는 데가 팔뚝, 가슴, 뭐 턱선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쌍꺼풀 수술을 고려 중인데 망설여진다고 하는데 사실 켈로이드도 되게 심한 사람이 있고 한데 저 같으면은 조금 하지 않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왜냐면 켈로이드로 한번 이 쌍꺼풀에 흉터 생기면 그거는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0292님 피부 전문의가 예, 쌍꺼풀 수술 켈로이드성이면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도움말을 줬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2: 네, 6123님께서 조항래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9세입니다. 지금도 피부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피부질환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온몸에 수포가 생겨 가려워 긁으면 상처가 생기는데 잘 낫지도 않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알레르기라고 해서 혈액검사도 했고요. 근데 크게 이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팔뚝 부분에 피부 침착도 있습니다. 햇볕을 쬐면 먹으면 약간 반응이 심해져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피부과라는 게 눈으로 직접 봐야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는데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지금 온몸에 수포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는 제가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이 물집병이라고 있는데 베지코 빌로스 디지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되게 심한 병이거든요. 그런데 피부과 선생님이 알러지라고 해서 혈액검사도 했었다라는 걸 봐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0: 네.
1: 햇볕을 쬐면 반응이 심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다형광 발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햇볕을 일단 피해야 되고요. 햇볕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저 수포 얘기하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저는 여름에 되면은 손가락에 약간의 그 작은 물집들이.
1: 네네네.
2: 근데 장마철만 되면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0: 그거 보여드려, 손가락을.
2: 지금 여기다. 아직 장마철 안 와서 없어요.
0: 아, 예. 장마철만 되면 뭐가 생겨?
2: 장마철에 이렇게 조금 뭔가 습해지잖아요.
0: 주무습진 네. 아니에요?
1: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한포진이라는 것 같아요. 한포진.
0: 한포진?
1: 네. 땀 한자에다가 포진, 물집. 그래서 이게 더워지는 계절에 약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좀 이런 몸 상태가 이제 어떤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네.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에 물집이 잡히는
2: 맞아요.
1: 게 있거든요.
2: 마디마디에.
1: 네. 그거는 이제 한포진이라는 건데 아마 장마 시기에 긴장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0: 이거 어떻게 치료해요, 그러면?
1: 그거는 이제 광선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0: 뭘 하고 싶어? 풍금 씨.
2: 저요?
0: 예.
2: 바르는 약을 왠지 불을 쬐면 아플 것 같아서. 아. 광선이
1: 불을 쬐는 게 아니고
2: 엑스칼리버.
1: 광선 치료. 예.
2: 광선 치료를 이렇게
0: 레이저?
1: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그 내로밴드 UVB라고 자외선을 치료에 필요한 그 파장대만 골라서 이렇게 쬐드리는 게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지금 뭐 UV 얘기하니까 약간 좀 그 요새 반도체 얘기 나오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선 팍팍 나오는 거.
1: 네네.
0: 그 레이저도 그런 거예요? 피부 레이저도?
1: 그렇죠. 예. 뭐 아주 직진성이 강한 건데 네. 레이저가 어떤 색소에 따라서 흡수되는 레이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우리가 색소를 없애려면 색소 레이저.
0: 알겠습니다.
1: 뭐 이래요.
0: 야, 풍금 씨 의대 준비하려면 힘들겠다. 저런 거 다 언제 외냐?
2: 어? 오늘 저거는 영어만 지금 켈로이드, 콜린성 막 지금 난리나 지금 못 외우겠어요.
0: 자, 또 다른 문자 소개해 주세요.
2: 네, 8052님께서 반가워요. 근데 쥐덫은 왜 생기고 나이 들어가면서 더 생기는 건가요? 특히 목 주변에 생겨요.
0: 쥐젖, 아까 얘기했던 쥐젖을 갖다 쥐덫이라고 예.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 오타 나셨네.
0: 예. 쥐젖은 이제 오타라고 하고 쥐젖. 네. 예.
1: 그야말로 쥐젖은요, 쥐젖처럼 생겼거든요.
0: 네.
1: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기는데 아까 그 사마귀 바이러스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밀거나 또는 스크럽을 하거나 그러면 번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왜 많이 생기냐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부분적인 피부 그 진피층 노화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에 접촉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 생길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0: 네.
2: 그러면 면역력이 좋거나 건강한 체력이거나 그러면 그런 게 바이러스가 나오다가도 안 날 수도 있어요?
1: 체력적으로 건강한 거랑 그 피부에 그 바이러스가 달라붙을 때 면역이랑은 달라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0: 자, 이제 시간이 없구나. 많이 돼가지고요. 네. 마지막 문자 먼저 소개해 주세요.
2: 네, 1918님께서 수년째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고를 처방받아서 바르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데 조금만 피곤하거나 날씨가 습하면 다시 증상이

0: 현상이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루성 두피염은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1: 네, 지루성 피부염은 그 두피에 그 어떤 그 원인 균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일 때 높아지는 어떤 호르몬 영향 이런 거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관리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완치가 안 되는 질환이라기보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 질환으로 아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 쉬는 날인데 또 여기 나와가지고 상담도 해주시고,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조한혜 원장님 오늘 피부 상담 클리닉 해보니까 어땠어요? 생방송으로?
1: 네, 생방송 이렇게 그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긴장하게 되는지 처음 느꼈고요. 네. 아, 그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조항래 오킴스 피부과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또 나와주시면 오늘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다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0: 또 나와주세요. 저도 아직 제몸다못 물어봤단
2: 그래요.
0: 말이에요.
2: 자, 그러면 풍금 씨도 고생했고요.
0: 네,
2: 자, 조항래 원장님 수고했고, 오늘 끝곡은 풍금의 노래 듣게 됩니다. 밥 먹고 합시다. 오예! 이 노래 들으시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고요. 누가 최고다?
0: 내가 최고다!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소식도 잇따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사고가 두 건이나 났는데요. 반포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반포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는데요. 한강철교 부근에서 하던 공사도 방금 마무리가 됐지만 이 두 건의 돌발 상황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강변북로 성수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가는데 30분은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분기점에서 남사진입까지 정체 구간이 길어졌고 또 만남의 광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밀리는데요. 양재나들목 조금 지난 4차로에는 고장차도 있으니까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반대 방향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나들목 지날 때까지 시속 20km 안팎입니다.

0: TBS 4시의 발견.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애써 준비한 일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버리는 날도 있죠. 그럴 때면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1: 계속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뭔가를 새로

0: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도 똑같이 해내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1: 그래서인지 저는 살면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자기 할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 마음이 복잡한데도 밥을 챙겨 먹는 사람, 지친 와중에도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도 그렇고, 좋아하는 일을 붙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그렇고요.
0: 계속한다는 건 꼭 씩씩하게 전진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도 되고, 조금 느려져도 되고, 가끔은 제자리에 머물러도 되지만, 완전히 놓아버리지만 않는 것. 그게 계속의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계속 좋아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웃고,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계속 해봅시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하자.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작은 미미.
0: 저는 노래하는 김도연입니다.

0: 첫 곡 플리드듬에게 Don't Stop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작은 미미고요.
1: 저는 오늘 하루 큰 미미님을 대신해 일일 DJ로 함께하게 된 여성 듀오 야생마와 절부인의 김도연입니다.
0: 어서 오세요, 김도연님. 여러분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유독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 돌아오니까 또 다시 또 힘이 또 부쩍부쩍 납니다. 오늘 큰 미미의 빈자리를 큰 김도연님이 즐겁게 채워주셨습니다.

0: 님이시기도 합니다. 비밀을 당근과 채찍으로 키워주신 김도연 노래 선생님.
1: 아우.
0: 오늘 1일 DJ로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야생마와 자유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0: 네.
1: 야생마 김도연이라고 하고요.
0: 네.
1: 제일 중요한
0: 네.
1: 타이틀이죠. 막내 미미 활동을 아주 또
0: 아,
1: 재밌게
0: 막내 미미.
1: 했었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우리의 인연도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인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0: 오늘의 테마가 또 계속이에요. 김도현님만큼 이렇게 계속이라는 테마에 어울리는 분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음악 오래오래 하셨잖아요. 계속 이어져 있고 있는 활동들. 오늘은 그 지속성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도현님의 현재 활동하시는 여성 듀오. 와,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야생마와 자유부인. 도현님이 야생마 아시죠?
1: 네, 맞습니다. 저희 팀명이 조금
0: 네. 네.
1: 특이한 것 같아서 많이들
0: 아,
1: 궁금해 해주시는데요.
0: 아주 야성적인 이름이에요.
1: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0: 네.
1: 계십니다. 뭐
0: 네네.
1: 비슷한 이런 단어들과.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게 팀명을 사실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요.
0: 네.
1: 저희 엄마 휴대폰을 한번 염탐을 해봤는데 제
0: 네.
1: 번호가 글쎄 야생마로 저장이 되어
0: 아,
1: 있더라고요.
0: 어머님이
1: 네.
0: 도현님을 야생마로 저장을 해놓으셨다,
1: 그렇죠.
0: 핸드폰에.
1: 그래서 너무
0: 오,
1: 웃겨서
0: 오.
1: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0: 네.
1: 우리 엄마는 나를 야생마로 해놨더라. 했더니 친구는 글쎄, 나는 자유부인이야.
0: 만만치
1: 네. 그래서, 우리 이름 합치면 너무 재밌겠는데? 해서 만들게 되었죠.
0: 근데 어떤 따님이시길래 야생마로 어머님이 저장을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1: 아마 전국에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0: 네.
1: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말을 너무 안 듣고, 네. 그쵸. 야생에서 풀어놓은 이제
0: 약간
1: 뭔가 자유롭게.
0: 내놓은 그런 야생에 내놓은
1: 그렇죠, 그렇죠.
0: 딸 같은 그런
1: 네,
0: 그게 또
1: 맞습니다.
0: 어떻게 자유부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팀을 만들게
1: 네.
0: 되셨군요. 이름부터 아주 일상에서 벗어나 어딘가로 달려가고 싶은 해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야생마 자유부인 앨범에 대한 리뷰에서도 어쿠스틱 블루스, 컨트리 블루스의 결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기운은 매우 락킹하다는 평이 많아요. 아, 이따가 야생마 자유부인의 곡도 들어볼 텐데요. 이 타이틀곡 야생마 자유부인은 서부 영화음악 같은 기타 스트로크, 자유부인의 스트로크죠.
1: 네.
0: 거기에 김도연님의 호쾌한 블루스 보컬이 팀의 인상을 확실히 만든다는 호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1: 네, 저희 곡은
0: 네.
1: 이름대로 좀
0: 네.
1: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편인데요. 곡뭐 만들 때도 그렇고, 녹음할 때도 그렇고.
0: 네.
1: 그리고 좀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이 생각보다 진지한 느낌도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지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네.
0: 네.
1: 그래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로 효과음 뭐 이라든지 네.
0: 아.
1: 힝 뭐라 하는
0: 야생마의
1: 네
0: 느낌.
1: 그렇죠. 그냥
0: 아.
1: 말 직관적으로
0: 말 소리와
1: 말
0: 말발굽
1: 그렇죠. 그렇
0: 소리들이
1: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네
0: 다그닥다그닥.
1: 요런 것들 네좀 이용을 좀 했던 곡입니다.
0: 이따가 또 같이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김도현님 무대를 보면은 노래를 정말 잘하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가 그 거친 에너지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오늘도 야생마님과 함께 신나게 달려볼 예정인데요. 또 올해가 말의 해잖아요?
1: 그렇죠.
0: 이름 그대로 무대를 질주하는 야생마. 올해는 정말 더 달리셔야 할것 같은데.
1: 네, 그러게요.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놨더니
0: 네.
1: 이제 쉬고 싶어도 쉬기가 힘듭니다.
0: 하실 수가 없어.
1: 네, 그래도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넓은 들판이 없어도 달릴 마음만 있으면 앞발부터 나가는 거죠.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오늘 김도현님과 한 시간 신나게 달려볼게요. 오늘의 테마, 계속입니다. 오랜 시간 음악을 계속해오고 있는 김도현님과 함께 우리들을 계속 지속시켜주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는 일,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일,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 계속 듣는 노래, 계속 가는 단골집, 아니면 요즘 내가 버티고 있는 것, 계속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힘에 대한 이야기, 응원 문자 모두 모두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김도님의 밴드 야생마와 자유부인의 곡을 한곡 듣고 올 텐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저희 팀명과 동일한 이름을

0: 가진 야생마와 자유무이는요, 시원한 기타 사운드와 함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자유롭게 달리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야생마와 자유부인의 야생마와 자유부인 듣고 올게요.

0: 야생마와 자유부인의 야생마와 자유부인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야생마와 자유부인. 이제 막 세뇌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아, 밴드 이름도 야생마와 자유부인, 타이틀, 앨범도, 앨범 타이틀도 야생마와
1: 예,
0: 자유부인.
1: 맞습니다.
0: 아, 정말 야성적인, 음악.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듣고 올게요. 여러분들 사연 읽어드릴게요. 8528님, 안녕하세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미가 한참 흐드러지게 피더니 지고 이제 수국철이 다가오네요. 날은 더웠다, 시원했다 하지만 초록초록한 잎들과 알록달록 꽃들을 보며 눈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맞아요. 한창 장미 축제가
1: 맞아요.
0: 정말 흐트러지게 피더니 이제 수국철이군요. 또
1: 그러게요.

0: 또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잖아요. 그렇죠?
1: 너무 예쁘죠. 사실 초록초록한 잎들 이런 걸 보면은 네. 저는 청춘의 색깔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항상 기분이 좋아요. 이 시즌에는.
0: 맞습니다. 청춘의 느낌이 푸릇푸릇하게 나는 요즘인데요. 청춘, 여전히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1: 마음만은 항상 다 청춘이라고
0: 그렇습니다.
1: 그러시죠.
0: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음만은 청춘이죠. 청춘이 계속되는 그런 느낌을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전 도현님을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을까? 도현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나요?
1: 저는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어요.
0: 뭐라고요?
1: 어릴 때 좀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자주 다녔었는데요. 친구들은 부르기 어려워했던 곡인데 네. 저는 이제 특별히 어려웠던 느낌은 없었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친구들이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니 어떤 노래들을 부르셨길래?
1: 저는 어릴 때 이제 네. 유행했던 네. 노래들이 뭐 시아, 가비앤제이, 뭐 버블시스터즈, 빅마마 등등 이제 되게 아니, 가창력 되게 좋으신
0: 그러게요.
1: 선배님들.
0: 네. 막 입시곡으로 부르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가수분들의 노래를 그냥 노래방에서 불렀더니 친구들이 잘한다고 하더라.
1: 뭐 그쵸, 이런 겁 없이
0: 겁 없이 불렀는데 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잘 부르더라 이런 그런 의미시군요.
1: 그런가 봐요. 제가 어릴 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발성이 또 네네, 태어날 때부터 목청이, 발성이 네. 됐다. 아,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 하시면서도 진짜 관두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물론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네. 대부분의 인디 뮤지션 분들께서는 많이들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네. 음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제작하는 삶을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번 돈을 다 음악 제작에.
1: 네, 어찌 보면 직업이라고 네.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뮤지션 생활을 한다는 게. 네, 음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음악이 아닌 직장 이런 거 있어요. 저도
0: 그렇죠,
1: 지금 네,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좀 현타 이런 걸 좀 느낍니다.
0: 아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1: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음악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긴 할까 싶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1: 그렇죠. 네.
0: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시나요?
1: 저는 뭐 또 함께하는 동료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네. 좋아하는 선배님 네, 뮤지션들 음악
0: 역시,
1: 듣고 하는 게 너무
0: 사람들,
1: 재밌잖아요.
0: 사람들의 그렇죠. 힘이다. 그렇죠?
1: 그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되게 물레방아처럼 돌고 있습니다.
0: 딜레마야 딜레마.
1: 네, 내가 왜 이러고 살까 하면서도 다시 마이크 앞에 서게 되는 게 네. 저도 어쩔 수 없구나 싶습니다.
0: 천상 가수. 천상 가수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아, 약간 무력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이제 됐다 싶을 때는 그런 순간도 많이 오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럴 때는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욕심인지 용심인지 집착인지 모를 이 마음을 초심으로 한번 돌려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처음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길에 들어왔더라? 그 마음을 떠올리고 나면은 아, 맞다. 이게 좋아서 그랬던 거였지. 한 번 더 해보자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0: 미미도 제가 하는 다른 일들도 다 그런 것 같은데 도현님 혹시 계속 할 수 있는 힘, 갈 수 있는 나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네, 뭐 딱히 비결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같이 하는 동료들 보면서 힘도 내고 반성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성향이 즉흥성이 엄청 강해요. 그 뭐 MBTI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0: 네.
1: P입니다. 완전한 P입니다.
0: P 완전한 네. P요? P 몇 퍼센트세요?
1: 저 100%가
0: 와,
1: 나오더라고요.
0: 흔치 않은데?
1: 그쵸.
0: P 100%는?
1: 그러니까 이제 야생마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0: 역시.
1: 너무 자유로운.
0: 네. 네
1: 너무 즉흥적이어서요.
0: 야.
1: 좀 생각도 사실 많긴 한데요. 생각이 많다 보면 움츠려들더라고요. 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좀 단순하게
0: 네.
1: 할수 있을 때 그냥 좀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뭐, 극복할 수 있을 때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 하고.
0: 일단 생각 너무 깊이, 고민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일단 행동으로 해보자.
1: 네, 그런.
0: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1: 그렇죠.
0: 너무 좋다. 약간 저도 그렇게 목표를 크게 안 잡는 편이긴 하거든요. 먼 미래를 그리지 않아요. 저도 되게 피성향이 높은데, 오늘 하루만 제대로 하자. 오늘 이 방송만 제대로 하자.
1: 그렇죠.
0: 즐겁게 하자. 약간, 평생, 나 이거 평생 TBS에서 여기서 묵을 거야. 이런 생각 하지 않고.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정말 재밌게
1: 맞아요.
0: 보내보자.
1: 맞아요. 맞아요.
0: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지금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데 힘이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일이나 공부, 육아, 간병, 취업 준비, 인간관계, 뭐 하나 쉬운 게 없잖아요,
1: 아,
0: 그쵸?
1: 그쵸.
0: 그래서 힘들 때는 잠깐 놓아두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맞습니다. 오늘 쉬어도 괜찮아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0: 피 100%의
1: 그쵸?
0: 김도현님의 조언. 아, 그러고 보니까 야생마가 쉬지 않고 계속 뛰는 말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힉! 일어나서 뛰는 말인 거 아세요?
1: 어, 정말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야생마처럼 계속 뛸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사연 보내주십시오.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해주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091입니다.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지는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일도 계속해야 하고, 운동도 계속해야 하고, 좋아하는 마음도 계속 지켜야 하고, 그런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계속 가려면 중간중간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사람도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충전법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죠. 우리처럼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계속 갈힘 충전 배틀 메뉴.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계속 가는 힘 충전 메뉴 배틀. 오늘 제가 준비한 충전 메뉴는요. 파전과 모듬전의 막걸리입니다. 오늘 같이 흐리고 기분이 처지는 날에는요, 기름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글지글 해물파전에 모듬전으로 기름칠 좀 해보러 갈게요. 기름 위에 반죽이 퍼지면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익어가는 그 소리. 이거 들리는 순간 몸이 바로 풀립니다. 노릇하게 부쳐진 파전 한 장. 가장자리는 얇고 바삭하게 튀기듯 익어 있고요. 가운데는 두툼두툼 촉촉하게 김을 머금고 있습니다. 파는 길게 살아있어서 한 번에 쭉 따라 올라오고 그 사이사이에 오징어, 바지락, 홍합살이 쫀득하게 씹힙니다. 한입 베어 물면 처음엔 바삭하게 깨지고 그 다음엔 바로 고소한 기름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반죽의 부드러움이 따라오죠. 여기에 간장 살짝 찍어 먹는 순간 짭짤한 감칠맛이 딱 올라오고 그 타이밍에 막걸리 한 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듬전. 모듬전은 호박전부터 가볼까요? 달달하게 풀리고 동그랑땡을 씹을수록 고소함이 올라오고요. 생선전은 담백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고추전은 한 번씩 매콤하게 리듬을 바꿔주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한번 동치미 국물 차갑게 한 모금 마시고 나면 입안에 남아있던 기름기가 싹 정리되면서요. 다시 처음부터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생각해보면 계속한다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 으라차차 힘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젖고 가끔은 마음이 눅눅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건더 달리는 게 아니라 잠깐 앉아서 몸도 마음도 녹이는 시간 아닐까요? 막걸리에 전 먹으면서 아까 있었던 일, 웃겼던 순간들, 좋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래, 내일도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죠. 계속 살아갈 힘을 다시 데워주는 음식, 조금 지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음식, 같이 먹어서 더 길어지는 밤. 오늘 저의 선택은요, 파전, 모듬전, 그리고 막걸리입니다.
1: 아, 작은 미미님 선택 너무 좋습니다. 아.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 곳이 또 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내일 비 온대 여러분.
1: 해물파전, 모듬전, 막걸리 인정합니다.
0: 인정, 인정.
1: 몸도 돋고 마음도 녹는 메뉴죠. 근데요, 저는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끔 다시 불을 붙여주는 음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할 힘, 충전 메뉴 배틀, 제 선택은요. 닭갈비와 소맥입니다.
0: 아, 소맥.
1: 이건 쉬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요.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철판 위에 닭갈비 올라가는 순간 고추장 양념이 기름이랑 섞이면서 붉게 끓어오르고 양배추, 양파, 떡, 고구마가 같이 들어가면서 철판 위가 바로 뜨거워집니다. 집게로 한 번, 두 번 뒤집을 때마다 양념은 점점 더 진해지고 닭고기 표면 반짝거리기 시작하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냄새. 이게, 아, 불에 살짝 눌린 양념 냄새.
0: 아, 이게 진이죠.
1: 이거 올라오는 순간 이미 소맥은 한 잔 따라져 있어야 합니다.
0: 아, 벌써 말하고 오셨나요?
1: 닭 한 점 집어 먹으면 네. 겉에는 살짝 눌어붙은 불맛이 있고 아하. 안쪽은 고깃결이 촉촉하게 살아 있습니다.
0: 아, 좋다.
1: 씹을수록 매콤한 양념이 확 퍼지고 그 타이밍에 바로 소맥 한 잔.
0: 아,
1: 입안 온도 한번 내려가면 네. 다시 젓가락이 철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고구마죠. 처음엔 조용히 철판 한쪽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양념을 머금고 폭 익어 있어요. 겉은 매콤한 양념이 착 붙어있고 속은 달고 포슬포슬.
0: 방금 침 삼키셨죠?
1: 네. 입에서 자꾸 침이 고입니다. 네, 그거 하나 집어먹으면 네. 매운맛 사이로 단맛이 훅 들어오면서 잠깐 정신이 돌아옵니다. 생각해보면 계속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매일 의욕이 넘쳐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런 고구마 같은 순간들이 있어서 가는 거죠.
0: 아, 달콤한 순간.
1: 작은 위로, 작은 즐거움, 작은 보상 이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마지막이 남았죠.
0: 뭔가요?
1: 한국인의 디저트 볶음밥.
0: 아, 디저트구나.
1: 국룰이죠. 네. 또 침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양념에 밥 넣고요. 김가루 뿌리고 참기름 네. 쓱 둘러주고
0: 네.
1: 볶음밥이 철판에 얇게 눌러붙으면서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주걱으로 긁어올릴 때 바삭하게 노른 밥알이 딸려오는 그 순간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힘,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기운, 조금 더 살아볼 마음. 오늘 저의 선택은요. 다시 불을 붙여주는 메뉴, 닭갈비와 소맥입니다.
0: 아니 근데 약간 도현님이
1: 네.
0: 말투가 좀 약간 느릿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약간 진짜 소맥에 지금 닭갈비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 제가 사실
0: 한잔 하시고 오신
1: 전라북도 출신이라 아~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충청도랑 비슷해가지고.
0: 근데 말투가 느리니까
1: 네.
0: 그 음식의 모습과 그쵸. 냄새가 더 뭔가 음미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노리신 거죠?
1: 네, 저 원래 음식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0: 아, 진짜.
1: 음식 다큐 이런 거 너무 좀 자주 봐요.
0: 아, 도우님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닭갈비에, 아, 고구마 묘사 너무 좋았고요. 아, 볶음밥, 소맥. 거의 뒤풀이 2차 분위기.
1: 그쵸.
0: 하지만 파전과 모듬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축 처진 몸에 바삭한 파전 한 점. 모듬전으로 이어서 막걸리로 풀고 동치미 국물로 정리까지. 이건 그냥 안주가 아니라 다음날 다시 달릴 수 있는 풀 충전 코스거든요.
1: 파전 좋죠. 근데 너무 차분해요.
0: 아, 그래요?
1: 네,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같이 추억 정리 이런 거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건 그래요. 네. 네.
1: 닭갈비는요. 네. 철판 위에서 계속 끓고 뒤집히고 이어집니다. 충전을 하려면 아직 불이 살아있어야겠죠?
0: 아, 그래도 오늘처럼 약간 처진 날에는 몸부터 녹여야 합니다. 지글지글 파전 소리 듣는 순간 이미 아, 게임 끝입니다.
1: 저는 좀 반대로요.
0: 네.
1: 몸도 마음도 처져 있으면 한 번 더 네. 불 붙여야 한다고 봅니다.
0: 아, 불 붙여.
1: 닭갈비 한 점 먹고 고구마로 쉬고 소맥 한 모금 넘기고 마지막 볶음밥 긁어먹는 순간 완충되는 거죠.
0: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파전, 모듬전, 막걸리냐? 끝난 줄 알았던 하루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닭갈비 소맥이냐? 오늘 여러분의 충전 메뉴 선택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1입니다.
1: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춤 한 판 추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원호의 춤 듣고 오겠습니다.

0: 원호의 춤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6265님께서 배고픔을 억지로 견디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먹는 이야기를 하다니 쓰러지겠어요, 꼴까. 무승부라고 해주셨네요. 아, 근데 전 개인적으로.
1: 네.
0: 이 감질맛 나게 음식 묘사를 하는, 아, 김동률 때문에 아까 노래 나온 동안에 또 너무, 닭갈비가 너무 먹고 싶네요, 순간적으로.
1: 저도 말을 하면서 제가
0: 네.
1: 침을 삼키고 있어가지고
0: 아, 이렇게
1: 참.
0: 게스트 분 중에 침을 이렇게 많이 삼키시는 분 처음인
1: 어머,
0: 것
1: 죄송합니다.
0: 같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8528님도, 캬, 단짠 극강 조합, 닭갈비에 투표합니다.
1: 오.
0: 뭔가 지치고 힘들 때 파전도 좋지만,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매콤달콤한 닭갈비 너무 좋아요.
1: 그쵸. 한국인은 매운맛이 또, 아무래도.
0: 아니, 근데 진짜 닭갈비 안 먹은 지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저는.
1: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그래서, 오늘 저녁
1: 메뉴를?
0: 닭갈비로 갈까요?
1: 그럼 저의 승리인가요?
0: 약간 그런
1: 닭갈비
0: 느낌.
1: 승?
0: 하지만 저희도 요 코너는 항상 평화롭게 끝이
1: 그렇죠,
0: 나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닭갈비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김도님은
1: 오,
0: 이렇게
1: 파전?
0: 그렇지,
1: 아우,
0: 그렇지.
1: 파전, 감자전, 김치전 이런 거? 와, 너무 좋다.
0: 그럼 1차로 닭갈비 가고 2차로
1: 2차로?
0: 이렇게 모듬전
1: 좋습니다.
0: 가는 아주 사이좋은 그런 마무리로
1: 그럼 둘다 먹는
0: 둘
1: 거네요.
0: 다
1: 와,
0: 먹는 걸로
1: 너무
0: 정리를
1: 좋다.
0: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1: 우후.
0: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따스하게 붙잡아주는 파전과 모듬전도, 다시 불붙여주는 닭갈비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1: 맞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결되지 않아요.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라왔든 걱정 마. 어차피
1: 잘
0: 잘
1: 먹을
0: 먹을 거야.
1: 거야.

0: 미미의 타임머신.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8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아해도 매일매일 보면 지겹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노래,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출발해볼게요.
0: 출발. 매일 그대와는 들국화 1집에 수록된 노래죠. 최성원의 작사 작곡입니다. 같은 앨범의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사랑일 뿐이야 같은 명곡들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곡들이죠.
1: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새삼 놀라요.
0: 왜요?
1: 들국화하면 시대정신, 저항정신이 강렬한 노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이 그렇죠. 곡은 너무 다정한 감성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초창기 시절 들국화는 거칠고 자유로운 밴드였습니다. 다들 넉넉치 않은 상태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음악을 만들던 청년들. 그렇게 버티면서 만든 앨범이 1985년에 1집이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앨범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으며 한국 대중음반 명반 100에 거의 매년 1위를 섭렵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 명반이라고 할 수 있죠.
1: 강력한 록 사운드와 자유로운 거친 보컬, 자유와 청춘, 저항의 이미지인 들국화는 매일 그대와에서는 아주 소박한 바람을 아주 소박하게 노래합니다. 매일 함께 밥 먹고, 매일 함께 눈 뜨고, 매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
0: 생각해보면 계속이라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거창한 꿈이 아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하루,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그 하루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1: 계속 살아간다는 건 사실 특별한 하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한 번 더 살아보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계속 음악을 한다는 것도 계속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도 아니고 영원히도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하는 것. 여러분들과도 그렇게 매일 매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염원을 담아 같이 들어요.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가 계속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사실 계속 뭔가를 하기에 썩 좋은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는 의욕 넘쳤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잘 해오다가도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지고 좋아하던 일도 어느 날은 귀찮아지기도 하죠.
1: 저도 음악을 오래 한 편인데요. 매일 노래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가끔은 연습도 하기 싫고 무대도 부담스럽고 그냥 이불 속에 있고 싶은 날이 사실 더 많아요.
0: 그런데 신기한 건 오래 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쉬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마음 체크인은 이렇게 가볼게요. 매일 안 해도 괜찮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매일 꾸준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매일 운동 가야지, 매일 글 써야지, 매일 웃어야지. 그러다가 하루 못하면 아,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전부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1: 매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안 하는 날이 있어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쉬었으면 다음 날 다시 하고 한 달 쉬었으면 다음 달 뭐 다시 하면 되죠.
0: 매일 해야지 대신 그만두지만은 말자 정도로 마음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1: 혹시 지금 뭔가를 계속해서 지친 분들 계시다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아주 충분합니다.
0: 조금 쉬어도 괜찮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안 해도 괜찮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박학스의
1: 캠프파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오늘은 계속이라는 테마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현이 오늘 한 시간 어떠셨나요?
2: 너무 즐거웠고요. 저 불러주신 TBS와 같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크미미님 오시는 건가요?
1: 맞습니다. 크미미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2: 오, 컴백, 컴백.
1: 네. 컴백하고요. 네,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도현님과 함께. 도현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청취자분들께 우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하나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김도현님께서 야생마 자유부인 신곡을 6월 2일에 발매를 했어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1: 근데 이 곡을 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네. 약간 왜 틀 수가 없죠?
2: 방송에 적합하지 않는 단어.
1: 나쁜 단어를
2: 비속어.
1: 너무 네. 야생마스러운 단어를
2: 그렇죠.
1: 쓰셔서
2: 거친 말.
1: 거친 말을 쓰셔서
2: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1: 그게 몇 번 나오죠? 총
2: 뭐 모르겠습니다.
1: 총 한
2: 일단
1: 50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2: 정도인가요? 일단 제목도 쉽지가 않고
1: 진짜 제목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곡 너무 홍보하고 싶은데 저 너무 노래는 좋거든요, 여러분.
2: 그렇죠, 그렇죠.
1: 하지만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노래도 못 들고 제목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노래가 좋아요. 저는 사실 이걸 라이브로 보면서 오열을 해버렸어요. 정말 막 가슴을 치는 그런 어떤 지점이 있어요. 제 눈물 버튼 곡이라고도 김종님께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는 또 뭐 다른 여타 다른 네. 팀들처럼 네. 네, 너튜브나 인별 뭐 이런 것도 네. 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네. 꼭 저희 이름 까먹으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야생마와 자유부인.
1: 아 네. 그리고 그 노래를 라디오에서 틀 수 있게.
2: 네, 저희가 또
1: 라디오
2: 클린 버전을
1: 클린 네, 버전 한번 순화시켜서 한번.
2: 그렇죠, 한번 네. 해봐야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또 그리고 공연 소식도 있으시다면서요?
2: 네, 저희가 또 좀 작은 카페나 네. 뭐 음향 기기가 뭐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좀 마이크 없이 했던 공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또 공연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6월 27일에 네. 또 망원동에 또 느낌이 아주 좋은 네. 네, 카페에서 한번 봄골이라는
1: 봄골.
2: 네, 거기서도 하나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네. 그 전주인 6월 24일에는 또 홍대에 네. 있는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곳에서 네. 친구들끼리 또 마이클 잭슨을 기리는 트리뷰트 공연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너무너무 재밌겠네요.
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 네, 7월 초에는 저희가 새로운 싱글이 하나 나올 예정이어서요. 오. 지금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혹시 그것도 그 노래도 비방?
1: 이거는 좀 아니요. 엄청 근데 네. 너무 비방이 아니고 네.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제목만 들으시고.
0: 제목이 뭔가요?
1: 제목은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 친구예요. 러브버그라고.
0: 러브버그. 좋습니다. 야생마 자유부인의 신곡 러브버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공연 소식도 인별에 많이 네. 올려놓으시니까요. 한번 찾아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나는 게 닭갈비랑 파전밖에 없어요.
0: 아 배고파. 아. 다음 주 테마는 사진첩입니다. 휴대폰 속에 저장해두고 한동안 잊고 있던 사진들처럼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다시 우리를 불러세우는 장면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1: 오늘의 마지막 곡은 네. 야생마와 자유부인 또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네, 날 괴롭히지 마요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뵐 때까지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0: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큰미미와 함께 미미시스터즈 완전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1: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서신의 통행정체 시작된 가운데 내부순환도 연희램프부터 북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종암분기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깁니다. 이 북부간선도로 진입로 1차로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반대 방향도 월곡램프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할 때까지 정체 구간 길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고덕 토평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미사대교 건너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도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중간에 마포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차도 있고요. 신내길 중에 성산로 금화터널 끝에서 연세대학교 정문까지 이미 정체고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개포지하차도 통과할 때나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 쪽으로도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개 이름을 몰라도 리듬감만 있으면 연주를 할 수 있는 리듬악기 삼총사입니다. 음악에서만이 아니라 수면 리듬, 생체 리듬, 생활 리듬같이 우리 생활 곳곳에도 리듬이 있는데요. 원래 리듬은 우주의 변화와 질서를 설명할 때 쓰던 말을 음악이 빌려다 썼다네요. 그래서 우주의 변화와 질서를 반복의 형태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리듬이랍니다. 생각에도 리듬이 있고 비슷한 주파수의 리듬은 서로를 끌어당기죠. 게다가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놀드 민델이 말하길 리듬을 맞춰주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도 깨어난다는데, 자, 매일 오후 5시 각자의 박자에 맞춰 흐르다가 긍정적인 리듬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오늘따라 이 닥터스 시그널의 리듬이 상당히 리드미컬

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리듬을 맞춰주면 죽어가는 사람의 의식도 깨어난다.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이 리듬이 중요한 겁니다. 뻣뻣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고 자꾸, 네. 이 전 시간에 그 나오신 분이 운동 좀 하시라고 그러시던데, 네.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리듬감이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매일 오후 5시가 되면은 건강의 리듬을 여러분이 또 맞춰보실 수 있는, 네. 건강 리듬, 네. 닥터스.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오늘의 진료 과목은 네. 소화기 내과입니다. 소화기 내과. 자, 잠시 후에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친절한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묵묵히 지켜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에너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적은 양으로도 몸의 균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죠. 그 가운데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신경기능 유지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할 경우 쉽게 피로를 느끼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도정되지 않은 쌀로 비타민 B1이 풍부해 에너지 대사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곡물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으로 빠질 수 없고 하얀 밥보다 껍질을 살린 형태로 먹으면 더 영양이 살아나는 이 곡류.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네. 1번 풍미, 2번 현미, 3번 시치미, 4번 산해진미. 네. 뭐 자꾸 하셨지만 이 가수분 성함하고도 같은 네, 오늘의 정답입니다. 네. 1번 풍미, 2번 현미, 3번 시치미, 4번 산해진미. 네. 저희, 우리 작가님께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가로쳐서 이렇게 밤 한 개를 넣으셨는데, 네. 이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네. 틀어주실 거예요? 노래하면 건강해진다고? 글쎄, 이 노래를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1번 풍미, 2번 현미, 3번 시치미, 4번 산해진미.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밤 한 개 아니고요. 밑자로 끝나는 가수를 골라봤습니다. 거미입니다. 거미. 그대 돌아오면.

0: 음식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기까지 그 과정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소화기내과입니다. 위와 장뿐만 아니라 췌장과 담도까지 보이지 않는 곳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분야인데요. 따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진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죠. 인제대학교 일산 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태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1: 아, 감사합니다.
0: 걱정하면서 이제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들에게 일단 편안함. 네. 침대 같은. 네. 안정감을 네.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1: 아, 네.
0: 그런 얘기입니까?
1: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0: 아, 네. 네.
1: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되게 췌장 관련해서는 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뭐 굳이 그렇게 막 편안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 안 하셔도 편안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진료실에 이제 들어온 환자들이 걱정을 많이 또한 네.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네. 교수님께 가장 먼저 이렇게 그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시는 네. 질문은 어떤 건가요, 주로?
1: 네, 주로 명치나 등이 아픈데
0: 아.
1: 췌장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0: 네네.
1: 아무래도 이제 췌장 쪽이나 담도 쪽 증상은 애매하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요즘에 등 통증 있을 때 췌장 질환을 의심해봐라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0: 먼저 아주 많이 듣죠.
1: 네,
0: 네네.
1: 그래서 먼저 이제 췌장 검사를 원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요즘엔 꽤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실제로 등이 많이 아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교수님을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실제로 췌장 네. 쪽에 문제가 있는 분 네.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1: 사실 등이 아파서 췌장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췌장에 좀 뭐 췌장암이나
0: 네네.
1: 큰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0.1% 정도.
0: 아, 그렇게 많지 않네요.
1: 네, 흔치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네. 인식으로 그렇게 네. 돼 있는지.
1: 일단은 등이 아픈 원인이 다른 질병에 대한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되게 많고
0: 네.
1: 요즘에 또 최근까지도 골프에 유행해가지고
0: 아, 네.
1: 스윙 연습하시면서도 생긴 분들 되게 아, 많았고요.
0: 아, 골프 치시다가요?
1: 네, 그렇게 등이 아프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0: 네,
1: 뭐 등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0: 그러면 이제, 다행이죠.
1: 매우 다행이죠.
0: 네. 네.
1: 첫 번째로서 감별해야 되는 게 근골격 질환이 있는지 그게 제일 가장 흔한 원인인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췌장 때문에 등이 아플 정도의 통증이 생기려면은 보통은 췌장의 악성 종양 췌장암이 꽤 진행되어서
0: 네.
1: 신경을 침범하거나 아니면 췌장의 이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구조적으로 망가진 경우 이런
0: 네네.
1: 경우에 보통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등 통증만으로도 췌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게 높은 가능성 확률적으로 낮은 네. 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췌장 담도

0: 질환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장기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왜 중요한지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의 MIT 연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0: 아, 스티브 잡스가 또
1: 네, 췌장 네,
0: 그랬죠.
1: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그때도 스티브 잡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 자기는 췌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췌장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옛날에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도 잠깐 들었겠지만 췌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서 당뇨를 조절하는 네. 역할이 있고요. 혈당을 조절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먹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에 대해서 소화요소를 분비를 해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를 시키고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췌장의 기능입니다.
0: 아, 그럼 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군요.
1: 예, 맞습니다. 위에서 네. 음식물이 들어오면은 관련된 호르몬이 나오고 아. 그 호르몬이 이제 췌장에 효소를 나오게 자극을 하면은 네네. 췌장에서 그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맞춰서 분비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위 뒤에 췌장이 길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가끔씩 위염이 걸려도 췌장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췌장염이 있어도 서로 염증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0: 네네. 네. 그러니까 위로 들어온 음식물은 이제 췌장에서 소화효소
1: 네.
0: 효소가 분비가 되면서
1: 네.
0: 그게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좀 융화가 돼야
1: 그렇죠.
0: 소화를 촉진시키고
1: 맞습니다.
0: 잘 되게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둘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군요.
1: 그렇죠.
0: 아,
1: 네.
0: 네네. 자, 그리고 담도는 어떻습니까?
1: 네, 담도는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저희가 흔히 듣는 담즙을 네. 담즙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만들어진 담즙은 일반적으로 저희 담낭, 쓸개라고 하죠.
0: 우리가 담즙이라고 하면 이 네. 어느 쪽에 있습니까?
1: 우리 갈비뼈 만져보시면 딱딱한 네. 부분 바로 밑쪽에 원래 간이 정상인이면 만져지지 않는데
0: 네.
1: 그 근처에 간 바로 밑에 담낭이 붙어 있습니다.
0: 아, 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군요.
1: 딱 붙어 있습니다.
0: 아, 네.
1: 근데 그게 딱 붙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끝은 덜렁덜렁 움직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담낭이 움직이는 기간이기 때문에 CT로 가끔씩 검사할 때 움직여서 잘 안쪽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검사하실 때 감안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0: 네, 네. 그래서 이 정확한 역할은 어떤 겁니까?
1: 그 담낭은 지방의 분해를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담즙이 그런 역할.
0: 지방 분해요?
1: 네, 지방 분해가 보조적 지방 분해를 네.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 가끔씩 환자분들 중에서 담낭 떼어내면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담낭이 다행히 우리 췌장에서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담낭을 떼어낸다고 해서 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조적인 네. 역할만 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서 수술 때문에 안 나빠진다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뭐 췌장의 뭐 등 통증 뭐 이런 거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담도 질환은 어떤 증상이 이렇게 동반이 됩니까?
1: 담도 질환은 주로 담도가 막혀가지고
0: 네.
1: 담즙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담즙이 고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인 담즙에 세균이 자라면서 뭐 담도염이나 담낭염
0: 네.
1: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0: 통증을 유발합니까?
1: 네, 통증을 유발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담낭염 같은 경우는 우상복부 통증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
0: 아래쪽에
1: 네, 통증이나 근데 그 사람 체구에 따라서는 명치 통증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0: 네네.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통증으로 뻗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낭만 막히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낳는 통증.
0: 아, 그 정도의?
1: 네,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0: 네.
1: 막히게 되면서 감염이 진행을 한다면은 발열이 생기거나 오한이 생길 수 있고, 네.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그 담석하고는
1: 네.
0: 좀 다른 질환인 거죠?
1: 네. 하지만 담석도 이제 담도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0: 아, 네.
1: 담즙이 고이거나 그리고 담즙이 성분에 따라서 돌로 변하게 되면서
0: 네네.
1: 그 담석이 굴러나서 막히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담낭이나 담낭염이나 담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태성 교수님 멋져요. 응원합니다. 이런 네 원래 이렇게 그 갑자기 댓글이 안 달리거든요.
1: 네.
0: 근데 혹시 지인으로
1: 그래 그렇지 않은가

0: 감사합니다.
1: 여튼간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댓글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 이 췌장담도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환들이 좀 포함이 되는지 네. 네, 말씀해 주시죠.
0: 네, 췌장질환이라고 하면은 흔하게는 급성췌장염, 그리고 만성췌장염, 그리고 요즘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췌장무록질환.
1: 무록이요?
0: 네, 무록 아. 있고, 그리고 그때 그 무록이 가끔씩 나쁘게 진행하면 췌장암으로. 그래서 아. 췌장암까지 있을 것 같고요.
1: 네.
0: 담도, 담낭질환은 아까 말씀드렸던 담석, 그리고 담낭염, 담도염. 그 담도가 특정 원인에 의해서 협착이 생긴 경우 담도 협착 네. 있을 수 있고 또 나쁜 쪽으로 진행을 하면은 담도암이나 담낭암 등이 있겠습니다.
1: 네, 담도 협착이라고 하면은 네. 어느 쪽에 협착이 된다는 겁니까?
0: 사실 뭐 전반적으로 모든 담도에 생길 수가 있는데
1: 네.
0: 최근에 봤던 환자분은 음주를 많이 해서 십이지장염이 생겼는데
1: 네.
0: 저희가 이제 담도가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입구가 나와 있거든요. 염증이 그 담도까지 퍼지면서 염증 때문에 담도가 저렇게 물컹물컹한 염증이 붙다 보니까
1: 네.
0: 그게 나으면서 붙어버리는 거죠.
1: 아.
0: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가끔씩 그 특정 자가 면역 질환이나
1: 네네.
0: 이거 본인 면역이 담도를 공격을 해가지고 담도가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네. 간에서 나오는 담도가 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담도 협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1: 그러면 간 질환 있는 분들.
0: 네.
1: 이런 분들은 특히나 담도 질환을 상당히
0: 네.
1: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만약에 만성적인 간 질환 있는 분이라면은
1: 네네.
0: 담도가 막히면은 담도가 아무래도 간에서 나오는 담즙이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1: 네.
0: 담즙이 간에 정체가 되면은 오히려 간으로 역류를 하면서
1: 아.
0: 간의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간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게 이 담도 쪽은 간
0: 네.
1: 그리고 췌장은 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셔도 괜찮을까요?
0: 네. 뭐 네 개 다 관련이 있긴 합니다.
1: 그렇죠.
0: 네. 네, 네, 네.
1: 서로 관련이 있겠죠 물론.
0: 네.
1: 특히 그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발견이 늦어서 이게 너무 발견이 늦었어. 이제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좀 많이 들었는데요.
0: 네, 네.
1: 이유가 어떤 걸까요 교수님?
0: 네, 아무래도 췌장 담도 질환의 경우는 증상이 딱 이게 췌장이다. 딱 이게 담도다. 이런 게 딱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이
1: 네.
0: 예를 들어서 다른 질환도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췌장암에서 생기는 체중 감소나
1: 체중 감소요?
0: 네. 피곤함 이런 것도 황달 이런 것들은 체중 감소는 뭐 당뇨가 조절이 안 돼도 생길 수가 있고
1: 네.
0: 뭐 운동이나 다른 약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피로감 같은 경우는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1: 네.
0: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위대장 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질환과 구분이 잘 안 돼서 다른 검사나 다른 치료를 하다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췌장이다 이렇게 진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 아하.
0: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역으로
0: 네.
1: 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0: 네네.
1: 그러면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그게 네. 얼마나 됩니까?
0: 조기에 발견하시면은 제일 좋은 건 수술이 가능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한데요.
1: 네.
0: 보통 조기 진짜 초기에 발견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상태면은. 거의 완치도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완치도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췌장암이 1cm밖에 안 되는데
1: 네.
0: 혈관을 물고 있어서 혈관을 물고 있으면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1: 혈관을 물고 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0: 그러니까 췌장암이 혈관을 침범해서
1: 침범해서
0: 네, 혈관까지 잘라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췌장 주변에는 큰 혈관이 많기 때문에
1: 네, 네.
0: 그 큰 혈관들은 자르고 잘라내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네.
0: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이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혈관에 붙어 있는 덩어리를 최대한 떨어뜨려 보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수술을 시도를 해서
1: 네.
0: 완치를 노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리고 담도암의 경우는 이게 초기 증상은 그 황달이 나타나는 겁니까?
0: 네. 사실 담도암 초기에는 황달이 보통은 나타나진 않고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가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1: 막혔을 때.
0: 네. 그러면 저희가 담즙이 십이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간에서 역류를 해서 혈액까지 들어가, 혈액으로 역류를 하면은.
1: 네.
0: 그 몸이 이제 노래지고. 보통은 이제 눈동자가 먼저 노래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과 손이 이제 노래지면서 대변이 하얗게 나오고.
1: 아, 대변이요?
0: 네. 그리고 가려움증을 호소하면서 그때 발견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기 힘든 이유는 말기처로 꽉 막히지 않으면은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황달이 심하게 오지 않는 경우까지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일단은 황달이 발생한
1: 황달 경우. 황달 발생. 네.
0: 그리고 발열이 있고 오한이 동반된 경우. 네, 네. 이런 경우는 꼭 오셔야 되고요. 이런 발열이 있거나 오한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로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급하게 감염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딱히 운동을 하거나 체중을 빼기 위해서 뭐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는데. 네. 6개월 이상 본인 몸무게 5% 이상 체중이 빠지는 경우. 네, 네.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진단되는 경우. 네네. 당뇨가 있는데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아. 먹는 약으로 조절 안 되고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오는 경우에는 췌장이나 담도 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그 내시경 초음파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0: 네.
1: 아, 이런 고난도 시술을 전문으로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0: 네네.
1: 이 시술들이 어떤 시술들인지 어떤. 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0: 네. 그 이름부터 어려운 시술인데요.
1: 네.
0: 했을. 네. 거잖아요. 사실 내시경 초음파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위 대장 내시경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30분의 1도 안 되는 걸로.
1: 아,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0: 네, 배우는데. 네. 꽤 오래 걸리고 고난도 어려운 시술이고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하는. 네. 사람 적은 시술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내시경 초음파는 일반 내시경과 다르게 내시경 끝에 초음파가 달려 있습니다. 네. 초음파가 달렸기 때문에 몸 안에 넣었을 때 우리 췌장이나 담도처럼 깊숙하게 일반 복부초음파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검사이고.
1: 네.
0: 이 검사의 장점은 초음파로 몸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조직 검사가 필요한다든가.
1: 네.
0: 뭐 관을 넣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동시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런 특수 어떤 시술을 교수님께서. 네. 또 하신다고 하니까.
0: 네.
1: 네.
0: 네.
1: 믿음직스러워.
0: 네. 네.
1: 우리 이대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소화기내과 췌장 담도질환 상식 오해와 진실.
0: 네.
1: OX.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앞에 OX. 네.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0: 네.
1: 대답은 질문이 다 끝난 후에 한꺼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요.
0: 네.
1: 자, 다섯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O.
1: 네, O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술만 안 마시면 췌장염은 걸리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 이건 세모 하겠습니다.
1: 세모요.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담도 질환이 생기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네, O.
1: O입니다.
0: 네.
1: 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담석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
1: 네, X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췌장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체중이 감소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아, X입니다.
0: 네.
1: 마지막 질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췌장 질환이 있으면. 네. 반드시 체중 감소한다.
0: 네.
1: X입니까? 아, 체중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0: 네, 체중이 감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네.
0: 급성 췌장염으로 오시는 경우.
1: 아.
0: 이런 경우나 그리고 췌장 낭종 질환은 낭성 질환, 그러니까 무록 질환이죠.
1: 네.
0: 이런 경우는 체중 감소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요.
1: 네네.
0: 급성 췌장염에서 체중 빠지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췌장에 오신 분들이.
1: 아.
0: 경량 상태가 나빠서 빠지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 흔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1: 교수님, 아까 그 담도도 그렇고. 네. 췌장도 그렇고. 네. 음주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나요?
0: 나중에도 그 답변해 드릴 건데.
1: 네네.
0: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은.
1: 네.
0: 췌장의 효소와 관련된 그 기전으로.
1: 네.
0: 췌장이 망가지게 됩니다.
1: 아.
0: 손상을 입는데.
1: 네네.
0: 물론 급성 췌장염 술을 마시게 되면 급성 췌장염이 두 번째 원인 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급성 췌장염 와서 빨리 해결되면 좋지만 급성 췌장염이 술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다시 잘 생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그 급성췌장을 반복이 되다 보면은 췌장이 저희가 상처 나면은 피부가 딱딱해지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만성췌장염처럼 오는 거는 급성췌장 반복되면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췌장이 딱딱해지고 네네. 심한 경우에

0: 얘는 췌장이 돌처럼 변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돌처럼 변하는 게 이제 CT나 초음파에서 보이게 되고요.
1: 네.
0: 거기까지면 상관없는데 술을 더 드셔서 더 나빠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아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됩니다.
1: 거기서 더 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0: 네, 꽤 많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아, 그러면 오히려 말이죠.
0: 네.
1: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다행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0: 네.
1: 아무 증상 없이 암으로 가기 전에 신호를 준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0: 급성 췌장염이 당연히 약하게 오는 경우는
1: 네.
0: 뭐 좋은 말씀하신 것처럼
1: 아, 경고 정도.
0: 넘어가 볼수 있지만
1: 네.
0: 급성 췌장염이 가끔 심하게 오신 분들은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도 있고 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장이나 이런 데까지 염증이 침범을 해버리면은
1: 그래도 주변 장기들에게 침범이 됐을 때는 오히려
0: 오히려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꽤 높은
1: 아, 그래요?
0: 상황이 올 수가
1: 아,
0: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네,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0: 네.
1: 네. 잘못된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뭐
1: 네.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췌장염이 약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1: 네.
0: 강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강하게 오는 경우에는 꼭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1: 네.
0: 또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지금 청취자 5600번 쓰신 분이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살도 잘안 빠지나요? 그러셨어요?
0: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살이
1: 네.
0: 빠집니다.
1: 살이 빠지죠.
0: 네. 왜 그러냐면은 지방 흡수가 안 돼서
1: 네.
0: 그게 그대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진행을 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지방변을 봅니다. 저희가 대변을 보고 나서.
1: 그래서 그 대변이 하얗게 나온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실까요?
0: 하얗게 나온 거는 나중에 담즙이 안
1: 아,
0: 나와서 하얗게 나온
1: 담즙이 안
0: 거고요.
1: 나와서요.
0: 췌장이 안 좋아서 지방변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변 보고 나면은 물 위에
1: 네.
0: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저희 식용유를 물에 뿌린 것처럼.
1: 네네.
0: 그 정도면은 지방 흡수가 안 돼서 거의 이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다. 오, 그러셨어요.
0: 예,
1: 아까도
0: 맞습니다.
1: 이제 몇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 네.
1: 네네. 그리고 초기에 의심해 볼수 있는 신호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체중 감소.
0: 네.
1: 그리고 당뇨
0: 네.
1: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0: 네.
1: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어떻습니까?
0: 아무래도 췌장이 당뇨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 네.
0: 관련이 꽤 많이 있고요.
1: 네.
0: 제가 보는 환자분들께는 말씀드리는 거는 췌장 낭종 질환이 있는 경우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췌장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그런 분들은 더 당뇨 조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1: 네네.
0: 당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이러시면 그냥 약 드시지 말고 췌장 검사를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0: 네.
1: 가족력이 없는데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뇨가 왔어요.
0: 네.
1: 그랬을 때는 약 대신에 췌장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0: 예, 약도 드시는 것도 맞지만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췌장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 아.
0: 혹시 췌장염이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그때는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러셔야 되겠군요.
0: 네.
1: 네네. 자, 그리고 술만 안 마시면 췌장염은 걸리지 않는다.
0: 네.
1: 세모.
0: 네.
1: 네.
0: 네, 제가
1: 그럴 수
0: 처음
1: 있고,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0: 제가 처음에 X라고 했었는데
1: 네.
0: 이게 급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첫 번째 원인이 담석이고
1: 네네.
0: 두 번째가 술이고
1: 아.
0: 세 번째가 고중성
1: 네.
0: 지방이고 요즘에 또 저희 미고비 마원자로 많이
1: 아하.
0: 다이어트 목적을 맞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1: 네네.
0: 췌장염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가 있어서
1: 네.
0: 그런 것들이 원인인데 술을 많이 마시면은 만성 췌장염이 생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만성 췌장의 첫 번째 원인이 술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세모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어찌됐든지 간에 이 술은 굉장히 이 췌장이나 뭐 담도 질환에 큰 영향을 주니까요.
0: 네.
1: 네. 아까 뭐그 췌장염으로 오셨는데도 이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술을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
0: 네.
1: 경고성 메시지 멘트를 한번 날려주시죠.
0: 네. 여러분, 환자분들께 입원하신 분들께 말씀을 하는
1: 네네.
0: 건데요.
1: 따끔하게 좀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췌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처 나면 흉터가 생기듯이
1: 네.
0: 췌장도 점점 나빠져서 딱딱해지고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원래 췌장으로 정상 췌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나쁜 상태에서 조금씩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술은 평생 먹은 술이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 췌장에 오신 상태까지 오셨으면은 더
1: 네.
0: 술을 드시면 안될것
1: 네.
0: 같습니다.
1: 그동안 많이 드셨으니까요.
0: 네.
1: 이제 그만 드셔도 될것
0: 네.
1: 같습니다. 네.

0: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단도질환 생기면 황달이 나타날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네. 황달은 왜 생기는 겁니까, 교수님? 궁금했습니다.
1: 네, 황달이 그 저희가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이 피성분인데요. 네. 그 성분이 이제 간에서 대사하고 나오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이 나빠도 간 기능이 떨어져서 대사가 안 돼도 네. 황달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담도에서 담즙이 나와서 그게 십이지방으로 가서 우리 대변 색깔을 하얗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빌리루빈이 이제 대변을 저희가 일반적인 대변색으로 바꾸는데 그게 막히게 되면은 역류를 하면서 아. 혈액으로 가서 이제 피부나 네네. 눈 쪽으로 가면서 노랗게 황달이
0: 발생합니다. 빌리루빈이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네.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1: 네, 저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황달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0: 황달 수치.
1: 네, 네.
0: 본인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황달이 나타나면 네. 보통 네. 다른 사람들이 눈이 왜 그래? 이렇게 네. 아는 분들이 꽤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보통 그 황달 수치가 4에서 5 정도 되면은 네. 눈이 먼저 노래지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되면은 피부가 노랗게 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 계속 보니까 얼굴 노랗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외래로 오시면은 이제 바로 응급실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라.
0: 아, 그러시군요.
1: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자, 오늘 췌장 관련 그리고 담도 질환 관련해서 우리 이태성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 상담 2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오늘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우리 몸 전체 균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일산백병원 소화기내과 이태승 교수님 모시고 췌장 담도질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아까 그 담석은 네.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로 제가 해석하면 될까요?
2: 네, 약물 치료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네. 담석이 발견돼서 증상이 없다면은 네. 굳이 치료 약물 치료도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발견했는데 네. 증상이 없으면 아프지 네. 않으면요?
2: 네.
1: 아, 그래서, 그래요?
2: 그래서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2: 네.
1: 어, 그러면 다행이네요.
2: 네, 다행이죠.
1: 어. 어떤 사람은 통증으로 오고 어떤 네. 사람은 평생 모르고 살아갈까요?
2: 네, 그게 이거 전 제 생각인데 네. 돌이 작으면은 작아가지고 담도 깊숙깊숙 가서 박혀가지고
1: 아예 박혀가지고요.
2: 네, 그래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 거기, 것 같은데 아. 너무 크면 오히려 담낭에서 크면은 담낭에서 못 굴러 나와가지고 네. 막지를 못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또 괜찮지 않으신가 아. 이런 생각이 환자분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네. 그러면 다행인데 말이죠.
2: 맞습니다.
1: 그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이게 좀 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까?
2: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네. 치료는 아니고요.
1: 아, 근데, 그렇군요.
2: 네, 담석이 생기는 거를 예방을 할 수는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네, 네. 그 또 어떤 그 정보에 의하면
2: 네.
1: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2: 네.
1: 네. 비타민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또

0: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1: 제가 처음 듣는 것 같...
0: 아, 그렇습니다. 아,
1: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어 비타민 D 성분 복합제가 네네. 칼슘과 많이 이렇게 복합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은 담석이 조금 안 먹는 사람보다 더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0: 아,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1: 네, 맞습니다.
0: 네네. 자, 8842번이며 음주가 췌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우루땡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습니다.
1: 네,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시는 건데요.
0: 아, 그렇군요.
1: 사실 네, 음주가 췌장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루사들 가끔씩 제가 처방을 하는데 네. 처방하는 이유는 음주 때문이 아니라 네. 담석에 의한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을 드리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해서 우루땡을 드시는 게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냐는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0: 네네.
1: 네.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0: 지금 8842번님이 약주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보통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나 이렇게라도 좀
1: 방어를 하자.
0: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8842번님 오늘 방송 타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네, 딱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5706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담석 제거를 3번이나 하고 담낭도 제거했는데 최근 다시 등쪽 뻐근함 열감통이 있는데 다시 담석이 생기는 건지 담도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어요.
1: 네.
0: 담석 제거를 3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1: 네.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유전적으로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0: 아.
1: 담낭을 제거하더라도 그 담즙 자체에서 담석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말씀하신 증상을 보니까 재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이나 하셨는데 그러실 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1: 사실 이런 경우에 우루땡을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약국에서 하시는 것보다 처방받는 담석 예방하는 용량이 따로 있거든요.
0: 네네.
1: 그쪽으로 드시는 게 제가 경험상으로는 더 효과가 좋다고.
0: 아, 그렇군요.
1: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0: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34번님은요. 저희 할머니께서 췌장염으로 입원을 하시고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부드러운 것, 간이 약한 것 위주로 조금씩 드시라고 하셨다네요.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까요?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실제로 췌장염으로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처음엔 금식이 치료고요.
0: 네.
1: 이제 조금 통증이 좋아지면 식사를 시작하는데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도 말씀하시는 거는 저지방 식이를 하는 게 췌장염 회복에 도움이 된다.
0: 저지방 식단?
1: 네. 지방이 적은 식단.
0: 네네.
1: 네. 하시는 게 좋고, 아직 조금 불편감이 남아 있으시면은, 저지방 식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저지방 식단이라고 하면 좀 어떤 음식들이 네. 포함될 수 있을까요?
1: 콩, 두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0: 네네네.
1: 네.
0: 식물성 단백질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좀 부드러운 거.
1: 네.
0: 네. 아, 간이 약한 거. 저는 간이 약한 거. 제가 잘못 읽어드렸네요.
1: 네.
0: 네. 간이 약한 거. 네, 네, 네. 자, 그리고 5664번님. 제가 일의 특성상 술자리가 잦은데요. 췌장염은 어느 정도부터 위험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1: 아.
0: 이런 네. 질문들은 많이 받으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대부분 술 조금 먹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0: 네.
1: 그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 대부분.
0: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네, 그런 질문들.
1: 조금이 두 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먹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사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0: 네.
1: 사실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이라도 알코올 속 췌장염이 생긴 적이 있으면은.
0: 네.
1: 잘 이야기 하셔가지고 술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네. 줄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술을
1: 네, 맞습니다.
0: 이런 분들은 술을 딱 끊으셔야 됩니다.
1: 아, 맞습니다. 네. 네.
0: 자, 그리고요. 9154번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담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지금은 통증이 없어서 수술은 미루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갑자기 응급으로 아플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본 거랑 좀 질문이 겹치긴 하네요.
1: 예, 맞습니다.
0: 네, 네, 네.
1: 사실 원칙은
0: 네.
1: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안 하는 게 맞고요.
0: 아, 증상이 없는데 괜히 치료하다가
1: 네.
0: 뭐 잘못될 수 있습니까?
1: 아, 그렇진 않고요.
0: 네.
1: 치료라 하면 뭐 먹는 약이나 수술이 있겠는데
0: 네.
1: 아까도 질문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낭 수술을 하고나서 합병증이 가끔씩 10% 미만에서 네. 설사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술 여부는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0: 우리 수술하신 분들과 교수님들과 잘 네.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사실 담석이 있으시면은 이런 약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루땡을 좀 처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1: 아, 그러시군요.
0: 네, 우루땡을 드시면 아주 가끔씩 이게 산이기 때문에
1: 네.
0: 속이 쓰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 아.
0: 그러면 또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1: 네.
0: 원래 원칙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요거는 제가 대본에
0: 네.
1: 이게 있는데 요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교수님께서 환자를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본다는 네. 진료 철학을 강조하신 걸 저희가 네. 저희 김수기 작가가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1: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 네. 아무튼 똑같은 병에 걸려 오시는 분이더라도
1: 네. 네,
0: 환자분의 사회 경제적 문제나 뭐 가족들의 서포트 그리고 환자분의 치료 의지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환자분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상의를 하고
1: 네.
0: 그분의 그러니까 치료를 밀고 나가기보다는
1: 네, 네.
0: 환자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맞춰서
1: 네.
0: 합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환자분이 네.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뭐 또 어려울
0: 네.
1: 수도 있고
0: 네,
1: 우리가 모르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그걸 또
0: 네.
1: 이렇게 깊이 들여다 봐주시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질병이 아닌 사람으로 온다.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0: 네, 부끄럽네요.
1: 자, 9730번님은 27 아직 나이가 젊은데도 췌장이나 단도질환이 생길 수 있나요? 평소에 불규칙하게 먹고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편인데 이런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0: 아, 네. 젊다고 네. 해서 완전히 안 생기진 않고요.
1: 아,
0: 요즘에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1: 네.
0: 20대 췌장염이 걸려서 오신 분들 꽤 많고요.
1: 20대도요?
0: 네.
1: 아.
0: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위고비 마운자로
1: 네,
0: 맞고도
1: 네.
0: 담석이나 췌장염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아, 그 좀 위험하군요.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평소 불규칙하게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경우에는
1: 네.
0: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 제 주위에도 이제 아주 젊은 20대
0: 네.
1: 30대인데
0: 네.
1: 그 요즘에 급격하게 살을 뺐다가
0: 네.
1: 다시 또 막 폭식을 했다가
0: 네네.
1: 이렇게 되면은 췌장에 무리가
0: 아, 네.
1: 올 수 있나요?
0: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1: 아.
0: 네. 그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저희 췌장 담도 학회에서도
1: 네네.
0: 그런 급격하게 체중 감소하는 경우
1: 네.
0: 담석이 생길 수 있다.
1: 아, 담석이 생길 수 있다.
0: 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1: 네.
0: 급격하게 살이 빠는 경우는 담석과 관련된 연구도 꽤 많기 때문에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급격한 다이어트.
0: 네.
1: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0: 네.
1: 경우.
0: 네.
1: 네네. 자, 그리고, 9254번님. 남편이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로 식사도 마음껏 못하고 늘 조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는데 가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옆에서 듣는 제가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족으로서 어떻게 힘이 돼줘야 할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0: 네. 그 급성 췌장염을 앓고 나서 완전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1: 네.
0: 급성 췌장염 이후에 제 주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나 주변 장기의 염증이 침범을 하면서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이 들고요.
1: 네, 네.
0: 그런 경우에는 일단 재발을 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만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게 맞는 약을 먹으면서 생활의 질을 좀 개선하는 게 더
1: 네.
0: 중요하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증상이 호전이 되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술은 끊으셔야 됩니다.
1: 아, 당연히 끊으셔야
0: 네.
1: 되죠.
0: 괜찮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미 저 9254번님이 이제 그 가족으로서 어떻게 힘이 돼줘야 할지라고
0: 네.
1: 이렇게 적으셨는데 힘이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네, 이렇게
0: 물어보신 거 보니까
1: 옆에서 이렇게 가족이 큰 정말 힘이 네.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0963번님 아내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데 이후로 식사도 많이 조심하고 술도 끊어.

0: 했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췌장염은 한번 생기면 반복되는 병인지 재발을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1: 네. 췌장염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나 아니면은 추가 검사를 해서
0: 네.
1: 췌장이 가끔씩 나오는 관 모양이 일반 선천적으로 잘못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0: 네.
1: 아까 말씀드린 내시경

0: 팬분들이 등통증을 네.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2843번님도 네. 교수님 요즘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를 조금만 해도 금방 배가 부릅니다. 네네. 최근에는 등 쪽까지 뻐근한 느낌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주변에서 췌장은 등으로 통증이 온다고 해서 더 불안합니다. 단순 소화불량인지 아니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말씀하신 증상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는 담석증이 있을 거라고.
0: 담석증이요?
1: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석이 담낭에 있다가 네. 기를 막아서 소화불량이 생겼다가 네네. 제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을 해서 담즙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러면 돌이 다시 밀려 나오면서 입구를 막다가 네. 다시 빠져나오면 좋아지고 그럴 때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명치가 불편하고 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네. 췌장암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증상 때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네. 유병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암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담석 네. 쪽을 더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시작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췌장암 등통증 관련해서는 0.1% 네. 미만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자, 좀 그 담석 쪽으로 이제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4572번님이 50대 여성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는 괜찮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혹시 담도 쪽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이럴 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1: 네. 피부가 노랗게 보이신다면은 실제로 진짜 황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경우 필요한 검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가 막혀 있는지 네.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이기도 한데요. 근데 네. 복부 초음파는 췌장 머리까지는 잘 보이지만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러군요.
1: 그래서 검사가 중복으로도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은 CT나 MRI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담도가 막혀 있는지 실제로 막혀 있는지 그런 문제와 그리고 주변에는 간에 염증이 없는지 네. 간염은 없는지를 보고 있고 그리고 피검사를 봐서 황달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관 수치도 괜찮은지도 같이 확인하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복부 초음파를 일단 하시고 그래도 네.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셔야 되면 이제 CT나 MRI 쪽으로까지 네. 네. 좀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죠, 이런 분들은.
1: 맞습니다.
0: 네, 네.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1: 네, 50대시니까 정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 정밀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제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현미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9714번님, 9191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545번님, 8803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 하나만은 절대 놓치지 마라. 네.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설명이 되지 않는 황달이나 네. 그리고 운동하지 않았는데 빠지는 체중 그리고 갑자기 주변에 가족 중에 당뇨가 없는데 갑자기 당뇨에 걸리는 경우 그리고 잠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초기에 발견하면은 만약에 나쁜 게 초기에 발견하면은 네. 나중에 치료의 선택지도 넓어지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관과하시지 마시고 네. 주변에 전문의를 만나서 꼭 상의를 받길 바랍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췌장과 담도질환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분야였지만 결국 중요한 건 조기 발견과 정확한 치료였네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믿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거 그 시작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소화기 내과 이태승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강변북로 일산 방면에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한남대교 부근의 사고는 다행히 방금 정리가 됐지만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기 포함해서 강변북로 동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가는데 45분 넘게 걸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고덕 토평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난 지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도 사고 처리 중이어서 뒤쪽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사대교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역시 긴 구간 정체고 시내길 중에서는 세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 부근부터 서대문역 지나는데 정체가 심한데요. 서대문역 조금 지나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차하는 통일로도 서대문역에서 홍제상거리 쪽으로 성산로는 봉원고가 차도에서 연세대학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 시내 정체 구간이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 20분은 걸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성수대교에서 군자교까지 서행, 또 월릉교에서 상계교 쪽으로는 정체 남아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복정에서 수서 나들목 쪽으로 쭉 물려있는데요. 수서 지하차도 조금 지나 3차로에 고장차가 어려움을 더하고요. 언주로 내곡나들목 부근부터 개포지하차도 쪽으로 쭉 정체인 가운데 사평지하차도는 양방향 모두 밀려있습니다. 남부순환로도 구간구간 여러 번 정체가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디지털 오거리에서 구로나들목 신호할때 정체고 김포공항지하차도에서 개화사거리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아유 왜 이렇게 덥냐.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오늘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중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낙뢰 또는 우박이 떨어지거나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취약시설물 등을 미리 점검하고 너울에 의한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니까 갯바위나 방파제 등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서울시내 퇴근정체는 많이 풀렸는데 올림픽대로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40분이나 걸렸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5: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6: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8: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7: 아, 네, 죄송합니다.
9: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9: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귓가에 지저귀던 파랑새 만나파다 아픈 파랑새 휘씨씨 날개 뜨듯이 예뻤어

파란색 마음의 바닥 희던 파란색 푸시시 나게 해주시에 애써 늘 곁에 두고 싶은 파란색 마음속에 파란 눈물 떨고

0: K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가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종종 듣습니다.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꿈의 절반은 이룬 겁니다. 열심히 오늘을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0: 마네스킨, 백인 들으셨습니다.
1: 꿈을 크게 갖자. 우리 이런 얘기 참 서로 많이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 꿈의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좀 결의를 갖게 되고 막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닝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을 열심히 살았으면 꿈의 절반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나요? 뭐가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건강 얘기도 좋고 각자의 크든 작든 꿈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0: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롤링스톤스 엔지 들으셨습니다. 3983님도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공감해서 고마운 새벽 시간 출석합니다. 저항정신도 좋고 자유도 좋은데 저는 장발보다 적당히 단정한 머리가 마음이 편해요. 머리는 뭐 기르시는 분, 짧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는 좀 다 자기 멋에 취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노래 듣겠습니다. 신데렐라, 커밍홈.

신데렐라 커밍 홈 들으셨습니다. 제가 참 예전에 카피 많이 했던 밴드입니다. 예지 아빠빠님, 헉 블랙 신드롬, 이분들을 라디오에서 만나다니 듣고 있는 지금 너무 영광입니다 하시면서 이거 실합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789님도 와우 반갑습니다. 락앤롤 포에버 메탈 도시 인천에 사는 무명 PD입니다. 블랙신드롬의 영원한 앤썸 시크릿 러브 들려주세요. 이 곡 아니면 다시 사랑할 거야 부탁합니다. 오, 메탈 도시 인천. 6789님은 인천을 메탈 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네요. 맞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지만 인천의 그 관교동이라는 곳에 가면 이 헤비메탈 하시는 밴드들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인천이 진짜 헤비메탈 도시다 이런 별명이 좀 있었죠. 또 6556번님 안녕하세요. 와우, 저 20대 대학 시절을 지배했던 블랙신드롬이 나오다니 우와 너무 반갑습니다. 기타 치시는 김재만 오빠가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인 외로움 신청합니다. 블랙신드롬 분들이 토요일날 출연을 하셨어요.

있죠. 근데 평소에 이 저희가 이 문자나 댓글창으로 사연이 들어오는데 그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그 외에도 뭐 6789님, 7007번님도 블랙신드롬 형님들 반갑습니다. 헤비메탈 신의 영광의 주역으로서 활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밴드여서 또 초대도 했지만 정말 저도 생각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블랙신드롬의 이런 내용을 써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뿌듯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 고마워요.

7007님 신청하신 우효 민들레 보내드렸습니다. 7007번님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지는 곡은 Kind of Poison이라는 밴드인데요. 제가 요새 조금 관심을 갖고 듣고 있는 밴드입니다. Kind of Poison 4인조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크 최, 태지윤, 서현민, 박성준 이렇게 네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요새 하고 계시는데 일단 노래가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그래서 요새 좀 제가 자주 듣고 있는 밴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Kind of Poison입니다. 널 가두려 해.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에는 여러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오랫동안 노출되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해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레너드 스키넛 프리버드 6648님 신청곡이었습니다. TBS의 정상화를 바라면서 자유롭게 방송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버드 신청해 주셨네요. 고마워요. 이어서 8286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 러이 부캐논의 곡이 나와 무척 반가우면서도 마지막 곡이라 아쉬움이 들더군요. 그 아쉬움을 달래려 신청합니다. 로이 부캐넌 When a Guitar Plays the Blues를 신청하셨는데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그 메시아 윌 컴 어게인을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날 들으시면서 좀 아쉬웠나 봅니다. 로이 부캐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 거 보니까 혹시 기타리스트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겠습니다. 로이 부캐넌 When a Guitar Plays the Blues.

러이브 캐넌, When a Guitar Plays the Blues 들으셨습니다. 아, 기타 참 러이브 캐넌 뭔가 좀 있죠. 아무래도 뭐라고 딱히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이런 기타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꽃마리님, 권디 웃음소리가 좋아요. 계속 웃어주세요. 네. 어떡하죠? 계속 웃어야 되나? 네. 고마워요. 그, 웃을 수 있는, 그런 이 문자를 계속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 이어지는 곡은 토토의 홀더라인입니다. 아, 이 노래는 4424번님이 깔끔하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토토 홀더라인.

토토 홀드라인. 토토 노래도 참 신나죠. 네. 벌써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가 추천을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빌 위더스 Lean on Me.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0: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7: 왜 이렇게 더운 거야.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0: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남부 내륙 등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시흥요금소와 소래터널 구간 1, 2차로에서는 도로 보수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안현분기점부터 소래터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비봉나들목 진출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나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가양대교 이후로는 여의 하류에서 한강대교,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월계일교, 월릉분기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일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는 서초터널에서 매원 지하차도까지 정체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한분기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40분 넘게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송파부터 5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방금 전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정체되던 곳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서울도심 세종대로 덕수궁에서 서울시의회 쪽으로 하위차로와 을지로 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 프라제호텔 쪽으로 서울 광장 앞 하위차로는 행사 준비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 부근 5차로와 반대 부산 쪽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각각 사고 처리 중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재터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농가마다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아, 요즘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군 장병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모내기 일손을 돕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이 모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간격이죠. 욕심내서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오히려 서로 햇빛과 영양분을 뺏어서 농사를 망치게 되거든요.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고루 닿을 수 있는 적당한 빈틈, 그 넉넉한 거리를 지켜줘야 비로소 넉넉한 황금빛 들녘이 완성됩니다. 이 적당한 빈틈과 간격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하죠. 조급한 마음에 나 자신을 너무 빽빽하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가끔은 기분 좋은 바람이 드나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숨쉴 틈, 그리고 내 지갑의 여유 자금까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